누런빛의 철릭, 남전대 차림이라 했는데요. 요즘 대취타를 연주하는 이들의 복식과 동일합니다. 노란색과 푸른빛의 옷으로 차려입은 이들, 그 연주 복장만으로도 눈길을 끄는데요. 대취타,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정재국의 등체,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명금이라 대취이타 하랍신다 하는 구령을 선율을 붙여 노래하는 걸로 시작됐고요. 끝부분은 헌화 금, 행차가 나가시니 떠드는 것 금지 이런 뜻의 구령으로 마쳤습니다. 대취이타 아명으로 무령지곡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등체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1844년에 한산거사가 지은 장편가사 한양가 속의 대취이타 연주 모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양가에는 이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 또 음악의 느낌도 묘사돼 있는데요. 엄위한 나발이며 애원한 호적이라 한가운데 취고수는 흰 한삼 두 북채 이렇게 묘사해 놓았어요. 한 가운데 취고수가 손에는 흰 한삼을 씌운 채 두 북채를 쥐고 연주하는 모습인데요. 대취타를 연주하는 걸 직접 보신 분들은 그와 같은 모습 매우 인상적이셨을 텐데요. 바로 용 모양을 그린 북, 용고를 치는 연주자의 모습이죠. 북채를 쥔 두 손에는 흰 한삼을 씌워서 손과 북채를 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는 여러 악기 소리에 대해서도 묘사해 놓았는데요. 나발 소리가 엄위하다라고 했습니다. 엄숙하고 위엄이 있다는 의미죠. 여러분 음악 들으시면서 그런 느낌 가지셨을 듯해요. 또 애원한 호적이라고 했는데요. 태평소 소리가 애원한 소리라고 묘사했습니다. 애원이란 말은 사실 좀 슬프고 원망하는 듯하다 이런 한자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런 의미인데요. 19세기 인들에게 태평소 소리가 이런 서정으로 전해졌을까 하고 약간 의아해지긴 합니다. 또 징과 북소리는 당당하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요. 19세기 인들이 대취이타를 연주하는 그 악기 소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미감,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느끼는 서정과 일부는 유사하고 또 일부는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 듯해서 오늘 산책길에서 대취이타 들으면서 19세기인들의 미감을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다 아시죠?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남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잘새는입니다. 이수대엽, 우리 가곡에서 가장 느린 속도의 음악인데요. 이수대엽의 서정이 가곡원류의 가지풍도 형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음악의 느낌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8글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행단

설법 우순풍조.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설법하듯이 비가 순하고 바람이 조화로운 듯 바로 그런 정서로 노래하는 게 좋겠다 하는 뜻이겠죠.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설법하는 모습 그리고 그 마음 어떨까요? 또 비와 바람이 순하고 조화로운 상태 짐작이 되는데요. 그런 상태로 노래할 것을 요구하는 음악이 이수대엽입니다. 이런 서정과 맞는 속도는 일단 느려야 하겠죠. 맥박이 3회 뛰는 속도가 이수대엽 한 박입니다. 여러분의 맥박 속도와 이 음악의 속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 개면조 이수대엽 잘새는 들어보려고 합니다. 노랫말 내용을 보면 달이 뜨는 무렵 자야 할 새가 날아들고 외나무 다리로 선사가 홀로 가고 있는 다소 쓸쓸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풍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잘새는 날아들고 새 달이 돌아온다. 외나무 다리로 홀로 가는 저 선사야 내 절이 얼마나 하간데 원종성이 들리느니. 남창가곡 개면조 이수대엽 잘새는 듣겠습니다. 이오규의 노래입니다.

잘 새는 날아들고 새달이 돌아온다. 외나무 다리로 홀로 가는 저 선사야. 내 절이 얼마나 하구한데 원종성이 들리느니. 남창가고 계면조 이수대엽 잘 새는 들으셨습니다. 이옥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대취타 들려드릴 때 문자 주셨어요. 보뜰마을님께서 가을 햇살 속 대취타 연주가 아주 멋집니다. 말씀 주신 한양가는 혹 단가로 불려지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이 한양가는 아주 길이가 깁니다. 장편 가사로 쓰여서 읽혀지기만 했고요. 노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마들째님께서 재밌는 문자 주셔서 제가 웃으면서 읽었는데요. 헌화금 산책지기님이 국악을 설명하신다. 예이. 헌화은 금이 아니고 은. 산책지기님이 말씀을 마치셨다. 이제 서로들 사연을 흉금없이 이야기해도 된다. 예의. 주절주절 블라블라 호호 하하 가가호호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마들째에서 보내드린 헌화였습니다. 헌화를 또 여러 의미로 쓰셨네요. 꽃을 올리는 그런 의미로 헌화를 쓰셨는데요. 아주 마들째님 응용력이 뛰어나시네요. 재밌는 문자 읽으면서 잠시 즐겁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관악기 소리를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곡 관악 영산회상 중에 골랐습니다. 관악 영산회상 전체 8곡 중에 다섯 번째 곡인 사면도드리부터 연불도드리 타령 군악까지 연주하는 음악 암영으로 함령지곡입니다. 함령지곡 뜻이 참 좋죠. 평안함이 만방에 두루 미친다. 이런 의미 있는 암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함령지곡 듣겠습니다. 최충웅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관악합주를 들으니까 뭔가 마음이 든든해지네요. 관악영산회상 중에서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을 이어 연주했는데요. 평안함이 만방에 두루 미친다 하는 뜻을 지닌 아명 함령지곡이었습니다. 최충웅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순식간에 또다시 금요일이 돌아왔네요.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이란 말씀이 참 실감이 나네요. 정말 한 주가 금방 지나가죠. 또 1007님께서 산책길 함께 걸어요 하셨어요. 또 글동무님께서 오늘 생각의 향기는 어떤 향기로운 말씀일지 궁금해요. 우리 글동무님께서 항상 생각의 향기 많이 기대해 주시는데요. 오늘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평시조 한 수 준비했습니다. 요즘 가을 날씨가 완연한데요. 요즘과 같은 날씨, 가을 강에 밤이 들어서 물결이 잠잠할 때 낚시를 들이오고 있는 한가한 풍경을 그린 그런 시조시를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잔오매라, 낚시 들이오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 홀로 오노매라. 오노매라는 생략하고 부르지 않죠. 평시조 추강에 듣겠습니다. 변진심의 노래, 변성금의 검고 연주입니다.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잔오매라. 낚시 드리우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 홀로 오노매라.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그런 곡이죠. 물결 잔잔한 가을강, 그리고 고기조차 입질을 하지 않는 그런 잔잔한 물결, 가을밤 가을강의 풍경을 만날 수 있었죠. 평시조 추강에 들으셨는데요. 연주하신 두 분이 자매시죠.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였고요. 변성금의 검고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지난날 우리 선조들은 시조시를 직접 짓고 자신이 이렇게 직접 노래까지 부르셨는데요. 이런 정취,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시조 선율 하나 배워서 한번 따라해보면 참 운치 있겠다, 이런 생각해보고요. 아마 이미 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지초실님께서 6살 손자가 할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유소년 FC 시합에서 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에,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아, 6살이면 넘어지지 않고 잘 걷는 것만 해도 대견한 일인데요. 저는 6살 때 많이 넘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아이가 참 기특하네요. 지초실님이 자랑하실 만합니다.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공을 바라보는 그 예리한 시선, 멋진 폼, 6살 손자 집중력이 대단해 보이네요. 네, 사진과 사연 감사하고요. 검정콩님께서 항상 건강하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우리 검정콩님께서는 언제나 음악 감상 소감을 보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건강 기원만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동동 준비했습니다. 동동은 원래 고려시대에 불렸던 월령체의 노래였습니다. 월령체라고 하면 1년 12달의 서정을 노래하는 그런 형식이죠. 이 노래가 고려시대의 향악정제 동동의 반주음악이 됐고요. 조선시대로 가면 역시 향악정제의 하나인 아방무를 연행할 때 노래로 불렀습니다만, 이 노랫말 가사 내용 중에 남녀의 연정을 노래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해서 중종대의 노랫말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이후에 선율만 남았고요. 관악합주곡으로 연주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동 듣겠습니다. 예약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동동 들으셨는데요.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어제 겸재정선의 그림과 문인의 시, 서양 오케스트라와 국악기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연을 감상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그 여운이 남아있네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하셨어요. 아, 좋은 공연 보셨군요. 좋은 공연, 좋은 책, 좋은 글, 좋은 음악. 그런 게 전부 우리에게 긴 여운을 주죠. 그 여운으로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향기. 선은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요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 속의 이야기 만나보고 있습니다. 인생 독본은 톨스토이가 삶의 지혜를 담은 동서 고금의 여러 글 중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모아서 1년 365일 일기처럼 엮은 책인데요. 매일같이 하나의 주제를 제시하고 그 주제와 관련한 좋은 글을 모아 엮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주제에 대해 보완해주는 여러 다양한 글을 인용하면서 그 출처 또 작가의 이름을 밝혀놓았고요. 거기에 자신의 이야기도 곁들여 놓았는데요. 글의 끝부분에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글로 마무리했습니다. 요즘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을 읽으면서 이런 일기 쓰기 방식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선은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주제를 다룬 글 9월 20일의 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1.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 공부에도 진전이 없는 사람들을 절망시키거나 멈추게 하지 마라. 자신이 모르는 것을 지식의 일 가진 사람에게 묻지 않거나 묻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절망시키지 마라. 사유하지 않거나 사유해도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절망시키지 마라. 선악을 가르지 못하거나 가리더라도 아직 그 개념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들도 절망시키지 마라. 선을 행하지 않거나 행하더라도 온 힘을 쏟지 않는 사람들도 절망시키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한 번 하는 것을 열 번 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백 번 하는 것을 천 번 하면 된다. 이 불굴의 법칙을 따르면 아무리 무지한 사람도 언젠가는 반드시 깨우친 사람이 되며 아무리 약한 사람도 언젠가는 반드시 강한 사람이 된다. 중국의 격언. 2.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마태복음. 3. 나쁜 일이나 불행을 부르는 일은 하기 쉽다. 우리에게 선이자 행복이 되는 일은 고생과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법구경. 4. 선한 지혜에 이르는 길은 백합꽃이 가득하고 비단같이 부드러운 잔디밭 사이에 있지 않다. 그 길에 이르려면 벌거숭이 낭떠러지를 기어 올라가야 한다. 러스킨. 5. 진리 탐구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언제나 동요와 불안이 따른다. 그렇더라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진리를 찾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은 파멸하기 때문이다. 너는 진리 쪽에서 먼저 너를 찾아주고 사랑해주길 원하며 나타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 진리는 너에게 모습을 드러냈지만 내가 진리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진리를 찾아라.

진리는 내가 찾아주길 바라고 있다. 파스칼. 6. 선한 삶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마무리. 통증은 한창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알아채지 못하다가 일을 놓으면 비명이 터질 만큼 느껴진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내적 세계에 대한 정신적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의미가 도덕적 자기 완성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는 작은 불행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

영산회상 중에서 세 번째 곡이죠. 세령산 들으셨는데요. 임진옥의 단소, 홍선숙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보원에 나오는 글 9월 20일의 일기, 선은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 글을 모아놓은 내용 만나보셨습니다. 이날 일기에서 인용한 글은 중국의 경건, 또 마태복음, 법구경, 러스킨, 파스칼의 글이었는데요. 여러 이야기를 했죠. 특히 선한 지혜에 이르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길이 가기 쉽지 않다는 것이었는데요. 선한 지혜에 이르는 길은 꽃길도 비단길도 아닌 벌거숭이 낭떠러지를 기어 올라가야 하는 길이라 했습니다. 쉽고 예쁜 길이 아니라 험난해서 가고 싶지 않은 길이 바로 선한 지혜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길을 잘 가지 않으려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만 톨스토이는 그런 길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나아가야 마침내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법구경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선이자 행복이 되는 일은 고생과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도 이야기했죠. 자신의 내적 세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정신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끊임없는 연마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최치원 선생의 인백기천 중용의 글 생각납니다 하셨습니다. 중용도 그렇고 최치원의 인백기천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인백지, 기, 천지 이런 말이죠. 다른 사람이 100번 하면 나는 1000번 한다 하는 노력의 중요성을 표현한 말이죠. 중용 20장에도 그런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초실님께서 인백기천의 말이 생각났다는 문자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감상하실 곡으로 서용석류 대금산조 준비했습니다. 서용석류 대금산조는 박종기에서 한주환으로 이어진 가락을 이어받아서 완성이 됐는데요. 명인이 어려서부터 평생 연마해온 남도음악에 잔뼈가 굵어진 그 모습이 명인의 대금산조에 두루 담겨 있어서 이분의 산조에는 남도음악의 진수가 잘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산조입니다. 대금가락만이 낼 수 있는 극적인 표현력, 빼어난 식임새, 힘 있는 소리와 굵은 선을 지닌 여러 가락들, 거기에 판소리 성음이 절묘하게 녹아든 산조의 세련된 가락이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장점이 아닌가 합니다.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로 이루어진 서용석류 대금산조 듣겠는데요. 명인이 직접 연주하는 음악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김청만의 장구장단이 함께합니다.

아, 으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진한 가락이네요. 서용석 명인만이 간직한 그 특유의 그분만의 대금가락이 절묘하게 표현된 산조였죠. 서용석류 대금산조 들으셨는데요. 서용석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코너 들으시고 문자 주셨는데요. 1007님께서 노력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어린 시절이 그립습니다. 나이 들면서 노력보다는 타고난 재능, 집안, 환경 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살아온 지 오래입니다. 노력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으로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오랜 시간 살아오고 있습니다. 선을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정말 노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바르고 선하게 살고 싶거든요. 오늘 생각의 향기 들으며 희망을 가져보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1007님 문자가 참 감동적이네요. 우리 제가 보기에 1007님께서는 이미 바르고 선하게 사시는 듯 느껴집니다만 또 희망을 가져보려 하신다 하니 그 이야기에 제가 박수 100번 쳐드리고 싶고요. 그 마음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들제님께서 오늘 9월 20일에 일기를 읽으니 다음 주도 계속해서 함께 읽어나가도 될 듯합니다. 톨스토이의 철학이 깊고 넓어서 그의 책을 읽으면서 사람을 배우고 또 사랑을 배우는 계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생각의 향기는 들국화의 향기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들국화의 향기 참 마음에 드네요. 아, 우리 마들째님께서 오늘 좋은 표현 많이 쓰시네요. 고맙습니다. 글동무님께서는 생각의 향기의 여운은 일주일만이 아닌 평생 인생에 향기롭게 영향을 줄 거예요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감동되네요. 이 생각의 향기의 향기가 정말 만리향인 것 같으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화창하고 아름다운 봄날의 서정을 전해받을 수 있는 곡입니다. 요즘 같은 가을날에 화창한 봄의 서정을 만나보는 것도 좋은 일이겠죠. 화란 춘성하고 만화 방창이라 때 좋다 벚잎 내야 산천 경계를 구경을 가세. 구경 가자 하니 마음 설레는데요. 경기 12잡가의 하나 유산가 듣겠습니다. 이희문의 소리 이춘희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노랫말 중에 노래 속 계절이 봄이란 것이 여러 군데 나왔죠. 삼춘 가절이 좋으시고 도화 만발 점점 홍이로구나. 이 도화가 만발하니 점점이 붉은 빛을 띠고 있다 하는 내용, 봄 내음 물씬 풍기네요. 또 좀 어려운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주 축수 애산춘이라던 무릉도원이 예 아니냐 하는 내용. 이 부분은 당나라 시인 왕유의 도원행이란 작품에서 인용한 것 같네요. 어주 고깃배로 축수 물을 따라가며 애산홍 산의 봄빛을 자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뜻이죠. 한자어도 많이 나왔지만 후반부로 가면 정겨운 우리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골물이 수르르 저골이 저골물이 살살 이런 말도 생동감 있네요. 12작가의 하나 유산가 들으셨는데요. 스승과 제자의 오롯한 모습이 정겹습니다. 이희문의 소리 이춘희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마들재님께서 산책지기님이 만리향을 이야기하셔서

0: 그래서 오늘 점심은 우리 동네 중국집 말리향에서 식사를 주문해야겠습니다. 걱정거리 하나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일용할 양식 해결해 드렸네요. 4921님께서 반갑습니다. 뜨겁던 여름 난다고 모두들 힘들었을 때도 국악이 있어 쉬어갔고 지금도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하트 3개 보내주셨어요. 제가 하트 10배, 30개로 갚아드립니다. 우리 음악과 함께 계속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돌렸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제비 노정기 준비했습니다. 흥보집에 찾아온 제비가 다리를 다쳤잖아요. 다리를 고쳐주었고 강남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그 제비의 노정을 다룬 것이 제비 노정기입니다. 오늘 제비 노정기를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흥보제비가 들어올지 부러진 다리가 봉통아리가 으르렁 그리고 들어온다. 제비 양수호령을 하는디 너는 어찌해서 새끼는 하나만 까고 다리가 저리 봉통아리가 쳤느냐? 흥보제비여짜오되 소조가리리다. 소조의 예미애비가 멀리 조선을 나왔다가 흥보씨 댁그 집을 짓고 형제 다섯 썰 갔어. 떠지만은 운수가 불행해서

날개 꼭 먹어야 하고 대발을 까고 발을 붙이고 발발 떨고 날려다가 그중 뚝 떨어져 두다리가 작신 풀어져 그 죽게가 되었더니만 어진 흥부 주인도 그 죽을 목심 사람데다 찍어 변 은혜를 소조가 갑사우리오 제발 턱부드 통초고 제비 대왕이 그 말 듣고 네 애미 애비가 금년에 나갈 적어 그 배암 날라가기로 그날 나가지 말라 부탁했더니 고집 부리고 나가더니 너희 형제들이 구령이 화를 당했구나. 명년에 나갈 때는 출행날을 잘 받아갖고 나가거라. 삼동을 지낸 후에 춘삼색이 돌아오니 흥부 집이 들어가서 대왕전이 그 사유를 여고하노니 대왕이 그 말 듣고 흥보씨 어진 명망 사해의 진동 터니 명불허전이로구나. 그 즉시 보온표 박씨를 하나 내주니 저 제비가 박씨를 받아물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디 허군복 차고

황후나 중용봉을 올라가니 저자기 늦는다 황은 두하옵고 원양교 바라보니 조동아병하는 배는 북을 두

자녀하니 원포키 마비 그간이냐 수병사 명량한데 불성 청운 각비래라 나를 원원 기도이기에.

일점이 좀 떨어지니 평산하고 그 아니냐. 백구백노 짝을 휘어 증파사과 그래 흔히 서양촌이 흐르구나. 귀한 봉을 너무 황릉며 들어가니 25년 다냐 어디 반쪽 제시어 안여 튀견성을 화답하고 보황대 올라가니 봉거 대공강자유라 황황누를 낭두흔이 황황일거불거반 백원천지공여유라 금능을 지내여 주사촌 들어가니 공수장아 돌이해라 낭매의 활을 톡 찬성모여니 벌렁 떨어뜨리고 예수를 지내여 계명산을 올라가니 장자방 가는 곳 없고 남병산을 나가니 칠승단이 빈터라 연조지간을 지내서 장성을 지내 갈석산을 넘어 영경을 들어가 황극절이 올라간 저만 장한구경하고 경향문 내달러 홍광문 지내요 동관을 들어 가니 삶이 저기 배게 로구나 요동지일백리를 순 식간에 지내서 강남에서 오는 제비 강남에서 오는 제비들 보기 보기 때를 치어 우리 나라로만 들어올 적에 울고 울고 일당도 거든지고 나서 만나자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와서 암남산 암남산 청청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오구나 부상파와 활마옥의 강동다리를 건너 평양은 영광경 부병로를 개관하고 대동강장님을 지내여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반덕천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임진강을 시가게 건너 삼각산에 올라갔냐 지세를 가만히 살펴보니 철정 어때 원망의 주인력으로 흘러져 금화 금승 분개하고 준당의 흥촌 해도라 도봉 방월대 생겨있고 삼각산이 생겼구나 문불이 빈디르고 풍속이 희희 흔히 만만세지 급 타기요 전라도 문봉이 육경 상동은 알명이라 문봉 알명 두월 봄이 흥보가 사는지라 천재벽 허동보소 박스를 입에다 가로 물고 거주 허동

대문 바성 나다라 칠팔패 패드레지 내 고개를 넘었다 동작강을 뿐건너 남다령 고개를 넘어

어서 흥보문제를 당도 흥보문제를 당도야 당상당가에 비가 비대 편편하게 돈오는 것동안 무엇을 왔다가 이래야 국제공룡의 여수를 불고 채운 거 아니오 놈도라는 귀국정하게 단추를 물고 놈도란듯 춘풍 황해의 나비를 불고 새로하는 놈도란듯 방으로 펄펄 날아들며 들

남지 절지 언지 은지 함지 우지 배우 빼드드드드드 해로니 흥보가 듣고서 좋아라 흥보가 듣고서 좋아라 제비를 가만히 살펴보니 철골 장가이 완호생 당

방백하여우춘광을 보고 왕 일상청조고를 따라 요지 소식을 연구 왕 소상강 동정우 백일여 이게 장이야 되지요 산춘대 안목비라 청원이별을 네가 떠냐 장정산 문득연이 소식을 몰라답다우다니 네가 나를 찾아주니 어찌 어디가 좋소냐 저 집에 그동 얼마나 본표박씨를 집에다가 불고 이리저리 돈이다 흥보양주간짓

흥보제비의 사연을 다 들은 제비대왕이 흥보에게 은혜를 갚아라 하면서 보은표 박씨를 하나 내주었네요. 보은표 박씨를 입에 물고 출발한 흥보제비. 그 노정이 참 좋았죠. 중중머리 장단에 맞춰 노래했는데요. 흑운 박차고 백운 무릅쓰고 거중에 둥둥 높이 떠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하면서 온갖 역사가 담긴 곳 명소들을 지났습니다. 소상팔경의 병풍 두 번째 그림 원포규범도 나왔고요. 또 역시 소상팔경 중에 평사나간 이야기도 나왔네요. 중국 오악 중에 남악에 해당하는 회완봉도 있었고요. 순임금의 부인인 아황 여왕의 여영의 사당 황릉묘, 또 두견성 봉황대 황항루 금릉 계명산 남병산 이런 온갖 역사적 명소를 지났고요. 압록강에 들어와서는 의주 영고탑 통군정 평양 연광정 부병루 송도 만월대 관덕정 박연폭표 임진강 삼각산 그리고 남대문 밖 7패 8패 배다리도 지났고요. 동작강도 지나고 남태령 고개를 넘어 드디어 흥보집에

강도해서 박 씨를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그 노정을 쭉 들을 수 있는 제비노정기 들으셨는데요.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요즘 신선한 가을 날씨라서 참 쾌청하고 좋은데요. 게다가 오늘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하늘도 너무 예뻐요. 요즘 같으면 정말 뭘 해도 좋은 그런 무렵이잖아요. 오늘 같은 날 뭔가 의미 있는 시간 보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좋은 날씨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골라서 해보는 날로 만들어보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 잠시 해봤습니다.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려고 합니다. 저는 좋은 음악 많이 가지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상처를 입으면 널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가거라. 널 비난하지도 섣불리 충고하지도 않는 네 아픔을 함께 해줄 사람 곁으로.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네가 오늘 가진 것들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다. 대니얼 고틀립의 책 샘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힘든 날 찾아갈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커다란 위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강은일의 해금 연주 산중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대니얼 고틀립의 책 샘에게 보내는 편지 일부를 읽어드렸는데요. 샘은 저자의 손자라고 해요.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이후에 손자에게 전하고 싶은 인생의 지혜를 써내려간 거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문장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납니다.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문화단신과 이지혜의 시네토크로 함께할게요. 자, 음악을 한 곡 더 띄워드립니다. 박목월의 시, 장사익의 노래로 나그네 함께 들을게요.

박목월의 시 장사익의 노래로 나그네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문화단신 소개해드릴게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춘천 김유정 문학촌과 공지천 산책로 일대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14년부터 매년 공모로 대한민국 책의 도시를 선정하고 9월 독서의 달에는 전국 규모의 독서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대한민국 책의 도시는 강원도 춘천시가 선정됐습니다. 춘천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에는 출판사, 도서관, 서점 등이 참여해서 강연과 북토크, 공연, 체험, 전시, 학술 토론 등 9개 분야 156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축제의 슬로건은 책의 물결, 춘천 산책인데요. 춘천 곳곳을 거닐면서 작은 책방과 도서관을 만나고 아름다운 자연 아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개막일인 9월 18일에는 용산역에서 김유정역으로 향하는 춘천 산책 문학 열차가 특별 운행되는데요. 참가자들은 추천하고 싶은 책을 가지고 열차에 탑승해서 김유정 문학촌에 도착하게 됩니다. 전국 출판사와 지역 서점 등이 참여하는 북페어에는 10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되고요. 공지천 산책로는 책 읽는 문학 정원으로 꾸며진다고 해요. 18일과 19일 오후에는 별빛 아래 북캠프를 비롯해서 책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책맥 라운지 등이 운영됩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서 인형극과 창작 판소리를 비롯해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는데요. 김초엽, 이슬아, 손원평, 박준 등 작가들과 만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을 느끼며 아름다운 도시 춘천에서 책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9월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제29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열립니다. 부천을 만화의 도시로 만들어준 대표 축제인데요. 전시부터 작가와의 만남, 또 코스프레 의상 체험과 굿즈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올해 축제의 슬로건은 만화 웹툰 만만합니다 라고 해요. 쉽게 다루거나 대할만하다라는 뜻의 우리말 만만하다와 한자로 찰만을 써서 부족함 없이 넉넉하다는 뜻의 만만을 중의적으로 담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천 국제만화축제와 함께 열리는 경기 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이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요. 10주년을 맞아서 챔피언십 대회와 함께 아마추어 코스프레 대회, 또 코스프레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가와의 만남 코너에서는 2026 부천 만화대상 대상 수상작인 역대급 영지 설계사의 글 작가, 그림 작가, 원작 웹소설 작가가 함께 출연해서 작품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줍니다.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수훈한 김금숙 작가와 또 프랑스의 의빈 랑드루 작가의 대담도 진행이 되는데요. 낯선 문화적 환경과 언어의 장벽이 오히려 영감이 되는 과정을 살피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부천 국제 만화 축제는 부천에 있는 한국 만화 영상 진흥원에서 열리는데요. 주변 지역에서는 야외 만화 카페, 또 한옥 만화 카페 등도 함께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다양한 만화를 다양한 장소에서 읽는 특별한 경험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부천 국제 만화 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9월 18일 금요일과 19일 토요일 시흥 맑은 물 상상놀이 B4에서 박경소의 신작 물의 시간이 무대에 오릅니다. 가야금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박경소는 대부도에 머물면서 오랜 시간 경기 서해바다와 물의 움직임을 관찰해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견한 생각과 삶의 태도를 가야금 음악으로 풀어냈다고 합니다. 물이 들고 빠지는 시간, 또 물의 형태, 갯벌 위에서 숨쉬는 생명들의 움직임,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하늘빛, 매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바다의 시간을 음악으로 기록했습니다. 공연이 열리는 장소도 특별한데요. 시흥 맑은 물 상상놀이 B4에는 하수처리 시설의 오폐수 농축조와 분배조를 재생해서 만든 복합문화공간입니다. 한때 물이 머물고 흘러가던 그 원형 공간과 지하 통로를 따라서 설치 미술가인 양쿠라 작가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번 작품은 공연뿐 아니라 아카이브 전시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박경소가 기록한 사진과 영상, 또 글과 녹음 자료를 보면서 일상의 기록이 어떻게 음악과 작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10월 7일까지 이어집니다. 박경소의 신작 물의 시간 관람권을 또 문화 선물로 준비해 두었는데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공연,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공연 가운데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적어서 성함과 함께 신청해 주십시오. 두 분께 1인 2매 관람권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박경소의 가야금 연주 투영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춘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소식과 제29회 부천국제만화축제 그리고 박경소의 공연 모래시간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박경소의 신작을 만나볼 수 있는 공연 모래시간 관람권을 문화 선물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서해 바다를 관찰하면서 그 물의 모습을 음악으로 표현해낸 공연인데요. 장소는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맑은 물 상상누리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공연 그리고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공연 가운데 원하는 날짜를 적어서 성함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분께 1인 2매 관람권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지혜의 시네토크 이어갈게요. 프렐류드의 연주, 사설 방아타령.

0: 이지혜의 시네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영화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1: 네. 가을 바람이 솔솔 아주 기분 좋게 불어서 네. 밖에서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0: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나 봐요.
1: 살려고.
0: 러닝으로?
1: 네네. 와. 그 여름 동안에는 이제 러닝할 엄두를 잘 못 냈었는데
0: 너무 더워서
1: 네. 지금 딱 좋아요. 러닝하기 너무 좋은 날씨예요.
0: 보통 몇 킬로를 뛰시는 건가요?
1: 아, 제가 예전에 이제 무릎이 생생할 때는 매일 10킬로씩 뛰곤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네. 이제 가볍게 네. 3, 4킬로 정도만 3,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근데 걷지 않고 뛰는 거잖아요.
1: 그쵸. 아직 네. 뛸 수는 있습니다.
0: 참 다행이다. 네, 참 다행입니다. 우리 여기 도가니 잘 살피면서 네, 우리 열심히 운동하죠. 자, 신작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어떤 영화가 올라와 있나요?
1: 네, 지금 아감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네, 네. 아가미라고 하면 그거 소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구병모 작가의 베스트셀러 원작 아가미를 네.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이 소년 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고요. 네. 이 소년 곤은 인어죠. 이제 호수에 가라앉아 있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아가미를 갖게 된 이 소년 곤과 그를 둘러싼 강아와 해류의 이야기입니다.
0: 네. 아가미라는 이 작품 뭐 워낙 많은 독자들이 네. 읽으셨기 때문에 이제 원작이 있는 작품은 과연 이걸 영상으로 어떻게 풀어냈을까 많이들 이제 호기심 반 약간 두려움 반 맞아요. 이렇게 보는데 네. 어때요? 각색을 좀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연출을 하셨을까요?

0: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작을 굉장히 충실하게 이제 이미지하고 재현하는 작품이에요.
1: 네.
0: 스토리의 얼개 그리고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원작과. 그리고 회류라는 여성이 구슬하듯이 소설이 흘러가잖아요. 그 방식도 그대로 채택해서 회류의 나레이션이 굉장히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구병모 작가의 이제 아가미가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1: 네,
0: 그것도
1: 네.
0: 이내촌이라는 가상의 시골 마을. 굉장히 한국적인 시골 마을과 또 곤이 현재 살고 있는 펜션촌. 그 대학생들이 이제 MT를 가곤 했던 지금은 쇠락해버린 펜션촌.
1: 네, 네.
0: 그리고 해류가 있는 서울.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상적인 공간에서 비일상적인 사건과 인물들. 인어가 나오고 그 인어가 강에 빠진 나를 구해주는 이야기잖아요.
1: 네, 네.
0: 그런 것들이 충돌했을 때 나오는 환상성이 굉장히 강조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영화 아가미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이제 유럽으로 바꿨어요.
1: 아.
0: 이제 해류가 있는 곳은 파리를 연상케 하고요.
1: 네.
0: 곤과 강화가 있는 곳은 이태리를 연상케 해요.
1: 그래서
0: 굉장히 영화가 무국적성을 띠고 있어요.
1: 오.
0: 인물들은 한국인이고 한국말을 하는데
1: 배경은 유럽이야.
0: 배경은 유럽이고
1: 네.
0: 거기에 이야기도 환상적인 이야기이다 보니까 원작이 가지고 있었던 환상성을 좀 무국적성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1: 네.
0: 차이점이 있어요.
1: 아니 이게 소문에 의하면
0: 네.
1: 엄청 작화가 좋다.
0: 맞아요.
1: 이런 이야기 들리더라고요.
0: 네.
1: 그 안재훈 감독이 운영하고 있는 그 제작사가
0: 네.
1: 뭐 연필로 명상하기 뭐
0: 맞아요.
1: 이런 데죠.
0: 네.
1: 근데 기존에 이제 이 안재훈 감독이 만들었던 작품들의 특징을 봐도 워낙에 작화가 예쁘기도 하고
0: 네.
1: 그래서 이번 것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하던데 어땠습니까?
0: 네. 그 이전에도 문효도 같은 한국 문학을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비주얼로 옮기셨던 감독님이신데
1: 네.
0: 이번 영화도 그래요. 특히 이번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이너 곤의 비늘을 그리고 네, 비늘 그리고
1: 네.
0: 곤이 이제 물 속에서 유영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만점을 주고 싶어요.
1: 네.
0: 제가 상상했던 어떤 비주얼보다도 훨씬 아름답고요.
1: 네.
0: 해류가 그 곤의 이제 등줄기에 난 그 비늘에 굉장히 매료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영화를 보시면 매료될 수밖에 없구나.
1: 네.
0: 굉장히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잘 살렸습니다.
1: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0: 네.
1: 할 수 있다.
0: 네.
1: 그 약간 그 조사가 지금 계속 뒤끝이 남는데
0: 네.
1: 그 다음 말이 있으십니까?
0: 아 저는 각색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1: 부분은 아쉽다.
0: 네 분명히 이제 소설과 영화는 다른 플랫폼이고 거기에 맞는 이제 각색이 있을 텐데 너무 이제 구병모 작가의 원작에 대한 존중과 거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문장들을 사랑하시다 보니까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영화에 옮기게 되면 어색한
1: 문학적으로
0: 네,
1: 표현이 된 거겠네요.
0: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영화적인 터치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또 아쉬움은 남습니다.
1: 네. 그런데 이 영화에
0: 네.
1: 엄청 유명하고 많은 배우들이 더빙 참여했더라고요.
0: 네.
1: 네.
0: 일단 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신비롭고 잘생겨야 되거든요.
1: 네.
0: 목소리도 잘생겼죠.
1: 그렇죠.
0: 정혜인 배우가.
1: 아, 목소리 너무 좋죠.
0: 네, 맡았고요.
1: 예, 네.
0: 이제 곤과 애증을 형성하고 있는 강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린 캐스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강하늘 배우가 연기를 하셨어요. 이제 구교환 배우의 별명이 구교인 것처럼 강하늘 배우에게 영감을 받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1: 네.
0: 이제 목소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제 해류죠. 곤이 구해준 여성이고 이야기 전체를 나레이션으로 끌고 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가장 이제 양적으로 많이

0: 상영 중인 영화?
1: 네, 프랙티컬 매직 새로운 챕터인데요. 이 프랙티컬 매직의 향수를 가지고 계신 이제 관객분도 많을 것 같아요.
0: 네.
1: 1998년에 이제 프랙티컬 매직 1편이 이제 개봉했었는데 네. 굉장히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었어요. 그 당시 10대 소녀들 그리고 20대 초반

0: 1998년에 이제 프랙티컬 매직 1편이 이제 개봉했었는데
1: 네.
0: 이거 굉장히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었어요. 그 당시 10대 소녀들 그리고 20대 초반의 여성들까지도 이 영화를 정말 사랑했었는데 마녀 자매 그리고 마녀 가문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1: 네.
0: 그래서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여성들이 이제 마녀로 등장을 하는데 이 여성들이 가지는 고민이나 그리고 내가 가진 특별한 능력,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배척받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소녀들에게는 마치 내일처럼 여겨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의 30여 년이 지나서
1: 아니.
0: 이 영화가 다시 나온 거죠.
1: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98년이었고 지금 네. 30년 만에 나왔다는 거는 아니 왜 그랬을까요?
0: 일단은 네.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산드라 블록과 니콜 키드먼 같은 주연 배우들 애정이 굉장히 커요. 이 작품이 그 시절에 이제 소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28년 만에 새로운 시리즈가 원 캐스트 그대로 개봉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1: 네네.
0: 그동안에 이제 다들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고
1: 그렇죠.
0: 논란과 구설수에 오른 인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1: 네.
0: 그렇지 않고 이제 산드라 블록과 니콜 키드먼이 여전히 절친이고
1: 네.
0: 이 영화의 굉장히 어떤 뿌리가 잘 이제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버텨줬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죠.
1: 그러면 그냥 뭐 30년이 됐든 어쨌든 프랙티컬
0: 네.
1: 매직 2
0: 네.
1: 이렇게 하면 됐을 텐데 부제가 네. 새로운 챕터로 나왔네요.
0: 네. 이게 좀 야심이 있는 프로젝트예요.
1: 아.
0: 잘 돼서 다음
1: 기약하는
0: 다음 챕터도 기약하는
1: 네.
0: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엄마 세대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소녀 세대였던 이 두 마녀가 이제 엄마 세대, 엄마와 이모 세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제 자식들에게 다시 이 마녀의 왕관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좀 야심이 엿보이는 영화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영화계 반응 어때요?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0: 일단 너무 반가워하고
1: 예.
0: 왜냐하면 산드라 블록과 니콜 키드만을 너무 사랑하는
1: 그렇죠. 일단 두 인물 자체만으로도.
0: 이들이 이제 제작까지 나섰으니까 이 원작이 가졌던 어떤 장점들을 굉장히 잘 살릴 것이다 라는 기대가 많았고
1: 네.
0: 두 분이 이제 프로모션 도는 영상을 보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1: 그런가요?
0: 심지어 산드라 블록이
1: 네.
0: 자신에게 먼저 들어왔던 영화의 각본을 보고 이거는 니콜 키드만이 더 잘하고 더 잘 어울린다 라고 해서 베이비걸이라는 이제
1: 네.
0: 영화를 니콜 키드만이 굉장히 호연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정뿐만이 아니라 커리어적으로도 굉장히 협업이 잘 되는 배우들이라서 영화에 더더욱 기대가 높았죠.
1: 네.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0: 네.
1: 그 자리를 두고 싸울 것만 같은데 그렇지
0: 그렇죠.
1: 않고 너무 좋네요. 이 작품을 그러면은 소개하시는 이유?
0: 저도 이제
1: 네.
0: 98년에 프랙티컬 매직을 보고
1: 굉장히
0: 사랑한 영화거든요.
1: 네.
0: 그 시절의 소녀들의 불안이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어쩌면 평범한 나한테도 마법 같은 힘이 숨어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 그 불안한 공기들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잘 담아낸 영화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30년이 지나서 28년이 지나서 어떻게 이들이 성장했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사랑스러움은 여전해요. 근데 약간의 좀 저의 기대와 어긋남이 있었던 부분은
1: 그래요?
0: 일단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럼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서 타겟팅이 좀 불명확했던 것 같아요. 이 프랙티컬 매직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장년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 시절 소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지금 이제 10대 소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명확히 했었어야 되는데 둘 다 가져가려다가 약간 둘 다 미진해진 측면이 있어서
1: 근데
0: 좀 아쉬움이
1: 이미
0: 남아요.
1: 이제 중년이 되었기 때문에 두
0: 네.
1: 배우가 어쩌면 타겟팅이 중장년층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은가 보네요.
0: 그것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사실 마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들을 끌어오기에는 이 영화의 통과도 조금 맞지 않았고 일단 자식 세대에게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할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관객들의 기대와 좀 어긋나지 않았을까라는
1: 네.
0: 생각이 듭니다.
1: 과연 그 매직이 여러분에게도 통할지 프랙티컬 매직 새로운 챕터 산드라 블록과 니콜 키드먼의 영화 28년 만에 다시 소개가 된 시리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작에 이어서 이번 주 영화로 가볼까요? 어떤 영화 살펴볼까요?
0: 네, 이창동 감독님의 시를 준비했는데요. 어제 영화계 가장 큰 화제는
1: 네.
0: 베니스 국제 영화제

0: 영화제에서 공개된 가능한 사랑이었어요.
1: 이거 정말 궁금해요.
0: 지금 현재 베니스 국제영화제 이제 영화들 평점을 매일 매기는데
1: 네.
0: 현재 가장 높은 점수고 심지어 전두현 배우의 연기를 두고는 네. 이제 평론가들이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연기다. 와. 밀양에서도 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을 때 밀양에서도 그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1: 극찬이네요, 진짜.
0: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기대가 가득 와. 찰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전도연 배우도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가능한 사랑의 수상을 확신한다. 라고 이제 밝힐 정도로 영화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했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베니스 영화제가 지금 가능한 사랑으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진 상태에서
1: 네.
0: 영화의 개봉을 기다리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창동 감독님의 작품이 바로 시거든요. 그래서 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1: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볼 수 없으니
0: 네.
1: 그 전작 시를 한번 먼저 보는 것으로 하죠. 2010년에 나왔네요, 벌써.
0: 네.
1: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0: 네. 미자라는 여성이 주인공인데요. 미자는 이혼한 딸이 맡기고 간 손자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손자 키우는 것만 하기도 너무 벅찬데 생활 보조금을 받으면서 같은 노인 중풍에 걸린 노인을 돌보는 이제 돌봄 노동까지도 하고 있어요.
1: 네.
0: 그 와중에도 시 강좌를 듣게 돼요.
1: 네.
0: 현실에 벗어나 뭔가 다른 것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미자 같은 경우에는 손주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걸 제일 좋아하고 이제 깜빡깜빡 단어도 잘 까먹는 그런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여요.
1: 네.
0: 그런데 간병리를 하면서 삶은 팍팍하지만 이제 시를 쓰기 위해서 일상을 돌아보면서 다시 이제 설레기 시작해요.
1: 네.
0: 그러다가 이제 늘 시로 가득 찬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다가 어느 날 손자가 저지른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지고 자신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시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미자가 과연 시를 완성할 수 있을지 지켜보게 됩니다.
1: 장면 장면이 이렇게 쭉 이어지진 않지만 되게 씬으로 많이 떠오르는 그런 작품인 네. 것 같아요. 음악을 듣고 와서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 이야기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루마의 피아노 연주로 Love Hurt 함께 듣겠습니다.

이루마의 피아노 연주로 러브 헐트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이지혜의 시네토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영화로 우리가 이제 조만간 만나보게 될 새 영화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을 기다리면서 그 전작 이창동 감독의 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0: 윤정희 배우가 연기한 그 미자.
1: 네.
0: 시를 이제 배우면서 거기서 실제로 우리 그 김용택 시인이
1: 아,
0: 출연하잖아요.
1: 맞아요. 네.
0: 찬조 출연.
1: 선생님으로
0: 선생님으로
1: 나오죠.
0: 나오죠. 시 선생님으로.
1: 네.
0: 그러면은 뭐 시를 어떻게 해야 잘 쓰느냐. 이제 학생들이 막 물어보면 잘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1: 맞아요.
0: 그 과정이 이 영화 속에 좀 아름답게 좀 묘사가 되죠.
1: 네, 뭐 사과도 나무도 꽃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미자가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시상을 모으죠. 근데 미자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아름다움에 속해 있잖아요. 아름다울
0: 그러네요.
1: 미가 이름에 들어가니까.
0: 네.
1: 그래서 막 신앙송회 같은 데서 참가해요, 미자가. 근데 무엇보다도 고귀하고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근데 미자는 거기서 음담패설이나 하는 박형사라는 인물이 있는데 굉장히 못마땅해요.
0: 그렇죠.
1: 그
0: 예.
1: 정도로 이제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엄격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아름다움의 성전에 비루한 어떤 삶의 흔적을 들고 오려는 것들을 미자는 혐오해요. 그래서 자기가 다 다닐 때도 막 레이스 달린 옷 입고 모자에도 막 꽃을 달고 다니고 사람들이 멋쟁이라고 할 정도로 꾸미죠. 사실 본인의 처지와는 맞지 않는 꾸밈이기는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자는 예뻐요. 예쁘고 잘 웃죠. 그래서
0: 네.
1: 마치 그렇게 자신을 꾸미고 다니는 게 자신이 처한 현실의 남루함이 조금도 자신의 영역으로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처럼
0: 네.
1: 일종의 아름다움을 무기처럼 두르는 거죠.
0: 그 미자라는 캐릭터와 윤정이라는 배우는 너무 맞춤한 것 같아요.
1: 너무
0: 최상의 캐스팅인 것 같아요.
1: 영화를 보시면 처음에는 이 윤정희 배우의 연기 톤이 어색하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어떤 일상적인 연기 톤과는 조금 달라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창동 감독님이 너무 적합하게 타입 캐스팅을 하신 게이 현실에서 붕떠 있는 마치 나비가 이곳과 저곳을 옮겨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가벼움이 미자에게는 있거든요.
0: 네.
1: 그걸 윤정희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에서 굉장히 잘 발견하신 거죠.
0: 네. 자, 그래서 미자가 시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데,
1: 네.
0: 동시에, 너무, 너무 가혹한 세상의 추한 모습을 또 겪게 되죠.
1: 네.
0: 예.
1: 시의 세계에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이 세계는 부조리하고 또 추하잖아요. 그래서 미자한테 이 아름다움을 쉽게 허하지를 않아요. 손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저지르죠.
0: 네.
1: 같은 학교 여학생인 희진을 친구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폭행해왔어요. 그래서 희진은 그 충격으로 이제 자살을 했고요. 그럼 손자는 엄청나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스스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태어나요. 그리고 막밥 먹고 깨갤거리고 웃고 너무나 태연자약하게 지내요.
0: 네.
1: 그리고 간병인을 하는 집의 노인은 미자를 굉장히 모욕해요. 성적으로.
0: 네.
1: 삶이 자꾸 미자가 추구하는 이 아름다움을 방해하니까 미자는 더더욱 그때마다 시를 찾게 돼요. 그래서 희진이 학교에서 성폭행 당했던 이 과학실을 미자가 둘러보고 오거든요. 그리고 또 희진의 엄마와 이제 만나고 온 날, 그때마다 이제 시 낭송회를 찾아요. 시를 어떻게든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붕떠 있는 것 같은 이 인물이 아름다움을 막 그런 식으로 찾다가, 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의 끔찍함을 마주보고 그런 식으로 아름다움을 찾아서 시를 쓰려는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이제 서서히 알게 됩니다.
0: 그런데 이창동 감독의 스타일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참혹한 사건을 관객이, 아,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를 인지는 하지만 직접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1: 네.
0: 미자가 이제 그 사건의 흔적을 뒤늦게 따라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연출을 하죠.
1: 네,
0: 예.
1: 맞아요. 그 손자가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귀로 듣는 거죠. 그리고
0: 그렇죠.
1: 관객들 역시도 그 사건을 재현하는 것을 보지 않아요.
0: 네.
1: 그냥 아, 그랬구나라는 것을 이제 남겨진 어른들의 입을 통해서만 듣게 되는 거죠.
0: 네.
1: 그런 끔찍함을 재현하는 것에 관심 있는 영화는 아닌 거죠.
0: 네. 자, 그래서 역시나 이제 그 어떤 현실적인 부분도 담겨 있는데 그 가해자 부모들이
1: 네.
0: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1: 네.
0: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 부분은 또왜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아마 감독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또 그런

0: 그런 생각도 들던데.
1: 그쵸.
0: 네.
1: 감독님은 도덕과 부도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물음을 던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려는 이 부모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경찰이나 학교,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이제 부도덕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내 새끼니까. 내가 부모니까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면서 인간다움을 굉장히 간단하게 포기를 해요.
0: 그러니까 사건을 덮는
1: 네,
0: 방식으로,
1: 그래서 남학생들의 아버지는 이게 얼른 그 희진이 부모랑 합의를 해서 뒤탈이 없게 만들고 싶고, 학교는 이게 막 밖으로 새 나가서 기사가 난다거나 문제가 생기는 게 싫어요. 또 경찰도 괜한 일, 과연 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른 그 합의하고 이게 끝나기를 다 모두가 바라는 거죠. 하지만 여자애가 죽었잖아요. 사람이
0: 그러니까요.
1: 죽었잖아요. 아무도 애도하지 않고 이 소녀의 죽음을 뭔가 수습해야 될 무언가로 여긴단 말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아버지들이 보여요. 이것도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는데, 남학생들이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다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합의금 액수를 정하는 거예요. 뭐 그냥 모임 회비 정하듯이. 그래서 얼마씩 낼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자는 딸이 이혼을 하고 먼 곳에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올수 없죠. 그래서 미자 혼자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그 끔찍한 자리에 참가해서 같이 합의금 액수를 논하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미자는 기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그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인간은 미자뿐인 거예요. 그래서 미자는 소녀를 추모하는 미사가 벌어지는 성당도 가고, 소녀가 성폭행 당한 현장도 둘러보고, 그러고 집에 왔더니 손자 녀석이 게임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자는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녀의 집에서 사진을 몰래 가져다가 손자 보라고 식탁에 올려둡니다. 미자가 할수 있는 어떤 대속의 행위인 거죠.
0: 그러면 왜 감독은 이 작품 자체도 제목이 시잖아요.
1: 네.
0: 그리고 여기에서 시를 배우는 어떤 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담기는데
1: 네.
0: 왜 타인의 고통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시를 통해서 이렇게 던지려고 했을까요?
1: 이창동 감독님이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삶에 있어서 이 아름다움, 의미란 무엇인가 물을 때 이런 걸다 뭉뚱그려서 시라고 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 이유에서 시를 선택한 거고요. 삶에 있어서의 어떤 시각, 현실적이거나 세속적이지 않은 것, 그걸 우리는 잘 모르니까 시라고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죠. 도덕의 세계, 아름다움의 세계.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도덕과 시가 관계가 있다. 그래서 미자 같은 인물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삶이 고달파집니다.
0: 그렇죠.
1: 염치 모르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마치 이 영화 속에 나온 아버지들처럼. 하지만 미자는 염치가 있기 때문에 고통은 느끼지 못하는 손자를 봐도 괴롭고 사랑하지만. 그래서 시를 쓰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찾지만 이 삶의 이 세속적이지 않은 아름다움과 일상의 도덕 사이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미자의 그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시의 세계와 그렇지 않은 세계가 공존하는 이 세계를 이제 감독님은 그리고 계신 거죠.
0: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1: 네.
0: 드디어 시한 편이 등장하잖아요.
1: 네.
0: 마지막에 미자가 아네스의 노래라는 제목의 시를 완성해서 영화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작품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 네, 죽은 소녀 희진을 위한, 그리고 희진이 되어봐서, 희진의 입장이 되어봐서 쓴 시인데요. 시를 완성하고 미자는 울음을 터뜨려요. 이제 낭송의 이제 뒤풀이 도중에 마당으로 나가서 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희진에 대한 아픔과 손자에 대한 원망과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우냐고, 시가 안 써져서 우냐고 묻는데, 이제 미자는 안 거죠. 아, 그냥 예쁜 꽃 보고 예쁜 말을 쓰는 게 시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영화 말미에 미자가 죽은 희진에게 보내는 편지죠. 이 시가 이제 낭송이 돼요. 그러면 엔딩에서 그 시가 낭송되는 동안 희진은 이제 비로소 살아서 카메라 너머 관객을 똑바로 응시해요. 영화에서 잘 하지 않는 그런 연출이죠.
0: 그 희진이를 하면
1: 네,
0: 그
1: 사망한
0: 피해
1: 소녀가 이제
0: 학생.
1: 우리를 쳐다보는 거죠. 영화가 우리한테 묻는 거죠. 우리도 이 아이를 똑바로 볼수 있냐고. 우리가 그때 이제 미자와 똑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도 미자가 느껴

0: 몰랐던 고통과 수치를 함께 체험하게 되는 거죠.
1: 이 아네스의 노래라는 것, 이 시는
0: 네.
1: 기존에 있는 시인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0: 아니요.
1: 누가 쓴 건가요?
0: 이거는 이제 감독님과 작가님이 이제 같이 쓰신
1: 아,
0: 거죠. 네.
1: 네. 그렇군요. 여기 미자를 역할을 맡았던 윤정희 배우가
0: 네.
1: 16년 만에 복귀한 작품이었잖아요.
0: 네.
1: 어떠셨어요? 연기. 네.
0: 마지막 이제 영화가 된 거죠. 이제 이후에 윤정희 배우가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1: 네. 이게 너무 좀 아이러니하고 좀 그랬던 게,
0: 네.
1: 윤정희 배우가 작품 속에서도 약간 알츠하이머 병을
0: 맞아요.
1: 앓고 있죠. 근데
0: 네.
1: 실제로도 알츠하이머로 투병을 하다가 타계를
0: 네.
1: 한 거죠.
0: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실제 있었던 일들도 겹쳐지면서 영화를 보시면 너무 미자라는 인물이 사랑스러운 동시에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프죠.
1: 애처로, 예.
0: 그러니까 이 캐릭터 자체로도 그렇지만 윤정희 배우가 겹쳐지기도 하고
1: 맞아요.
0: 결국에 우리가 맞닥뜨릴 노년의 나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만약에 적당히 늙은 연기자라는 배우가 노인으로 분장을 해서 연기를 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1: 네.
0: 세월과 이 배우가 쌓아왔던 시간이 만들어낸 연기라고 할수 있죠.
1: 네. 아, 장면 장면이 다 너무 좋았지만 그
0: 네.
1: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요.
0: 저는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 너무 끔찍하다, 징글징글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어떤 인간 저 깊숙한 곳에 파고드는
1: 맞아.
0: 장면들이 있어요.
1: 네.
0: 이번 이시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가장 그게 사무쳤던 순간은 이제 희진의 엄마와 만났을 때죠, 미자가. 그때 미자는 한창 이제 시의 세계에 빠져 있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로 이제 희진의 엄마를 찾아가는 길에 살구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살구를 주우면서 이 계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그걸 노래해요.
1: 네.
0: 바로 옆에서 이제 일하는 농부에게.
1: 어,
0: 농부는 이러다가 갑자기 옷
1: 네.
0: 막 예쁘게 꾸민 사람이 와서 흰소리를 하니까 짜증이 나죠. 근데도 이제 잘 받아주는 거죠. 아, 아름다운 분이셔서 아름다운 말을 하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희진의 집에 가서 아무도 없어요. 시골이니까 다 일하느라 바쁘죠. 가족 사진을 봤는데 자기가 삶의 아름다움을 예찬했던 그 농부가 희진의 엄마인 걸 알아버린 거예요.
1: 아,
0: 뒤에.
1: 네.
0: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떠있던 미자가 급속도로 이제 땅바닥으로 이제 끌어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시가 굉장히 번뜩이는 순간이 그런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미자가 손자를 꾸짖죠. 너는 왜 죄책감이 없냐며. 근데 희진의 엄마를 만나고서 깨닫는 거죠. 아, 나도 무조건적으로 손자에게 비난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구나. 나는 내가 손자한테 보냈던 그 질책의 눈길을 희진이 엄마에게서 받아야 되는구나. 비로소 이제 미자는 깨닫는 거야. 아, 내가 부조리한 한가운데 있구나. 라는 걸 비로소 느끼는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사무쳤습니다.
1: 이창동 감독은 워낙 걸출한 그런 정말 명작들을 많이 또 냈기 때문에
0: 네.
1: 초록물고기, 박하사탕, 오아시스, 밀양 하나같이 전부 다 너무
0: 괴롭습니다.
1: 훌륭한데, 그쵸? 근데
0: 네.
1: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가능한 사람 보기 전에 다볼수 있는데 왜 하필 시였는가? 네, 전체적인 평을 좀 들려주세요.
0: 일단 이창동 감독의 영화는 어떤 걸 보셔도 저는 다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이창동 감독 영화에서 삶을 어떻게 보느냐, 그 시선이 중요한데 이 삶은 한 번에 떼어지지 않고 굉장히 끈덕지게 들러붙어 있는 싸구려 스티커처럼 남루한 흔적을 남긴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박하사탕도 그렇고 밀양도 그렇고
1: 그렇죠.
0: 시 역시 그렇죠. 근데 시를 제가 유난히 추천하는 이유는 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시가 영화 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도덕의 세계에 속하는 하지만 인간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뭉뚱그려 말한 시라는 것이 영화 시에서는 어렴풋이나마 손에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주는 영화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물음을 함께 좀 답을 찾아가는 과정처럼 여겨주시면 어떨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1: 이창동 감독의 작품 시 2주의 영화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신작, 지금
0: 네.
1: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그 가능한 사랑은 국내

0: 국내에서는 언제 볼 수 있는 거예요?
1: 네, N사 OTT에서 이제 제작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OTT에서는 11월 6일에 공개가 되고요.
0: 아, 아직 좀 기다려야 되네요. 네,
1: 그 이전에 이제 국내에서는 극장에서 9월 23일에 네. 개봉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제한적으로 짧게 상영을 하고 이제 바로 OTT로 넘어가기 때문에 극장에서 보실 분들은 네. 딱 이때 맞춰서 서두르셔야 됩니다.
0: 예매. 예매 꼭 하겠습니다. 네. 자, 곧 다가올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2주의 영화로 만나본 이창동 감독의 전작 시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꿈꾸기 시작합니다. 어느 햇빛 맑은 아침 다시 깨어나 부신 눈으로 머리맡에선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영화 시 속에 아네스의 노래를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옷이나 새 신발을 샀을 때 아끼려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다가 결국 계절이 지나서야 꺼내 입었던 기억 있으세요? 정작 제일 좋은 날 입겠다면서 미뤄두다 보면 옷의 유행이 지나버리거나 신발에 먼지만 쌓인 채 때를 놓치곤 하는데요. 이렇게 소중한 물건이나 기쁨을 나중으로 미루는 심리를 행동경제학에서는 미래 편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는 흔히 가장 특별한 순간을 위해

좋은 것을 아껴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지금 이 순간보다 더 특별한 날은 없을지도 몰라요. 새 신발을 신고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의 설렘.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길을 나설 때 기분 좋은 긴장감. 그 선명한 기쁨들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바로 꺼내어 누리는 것부터가 삶의 풍요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안진성의 해금연주로 기분 좋은 날 만나보시죠.

안진성의 해금 연주로 기분 좋은 날 전해드렸어요. 새 신을 신고 새 옷을 입고 기분 좋았던 날을 떠올리면서 첫 곡 듣고 왔어요. 아끼던 물건을 바로 꺼내 쓰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상쾌해지고 하루 전체의 박자마저 경쾌해지는 걸 경험하게 되죠. 옷이나 신발뿐만이 아닐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일상 속에는요, 특별한 날을 기다리면서 아껴둔 것들이 참 많거든요. 찬장 깊숙이 넣어둔 근사한 찻잔이나 첫장을 차마 채우지 못해서 비워둔 예쁜 노트, 혹은 좋은 기회가 오면 건네야지 하고 미뤄둔 다정한 말 한마디까지.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이가 나간 그릇을 쓰고요. 마음속 진심은 전할 때를 놓쳐버리곤 하는데요. 더 근사한 때가 올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정작 가장 소중하게 대접받아야 할 오늘의 나를 늘 뒷전으로 미루지는 말아야겠죠. 나중이라는 불확실한 기약 대신에 오늘의 나와 주변 사람들을 가장 따뜻하게 대접하고 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루 우리 만들어 보아요. 추다해 차지스의 노래와 연주로 차지스 차지 듣고 옵니다.

0: 행복한 생각들 다 여러분 차지 됐으면 좋겠어요. 추다해 차지스의 노래와 연주로 차지스 차지 듣고 왔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1부에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한효진의 바람이 내게 춤추라 하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 거예요. 워킹맘으로 자신을 돌볼 새 없이 살아가던 작가가 훌라라는 춤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 만나보고요. 2부에는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그곳 풍경을 보다. 오늘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연산문화창고로 떠나볼게요. 박통 속에서 비단들이 쏟아져 나와 흑공단과 송화색으로 맵시를 꾸미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한번 골라보시죠. 그러면서 즐거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흥보가 가운데 왠갓 비단이 나오는 대목 전해드릴 텐데요. 김현수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입니다.
1: 주가 모상 삼대초 본득도자 일왕난 아기양루 고소대오 적성에 월관다 서악모조지연우 진상허둔 전동못 천하 천초목을 그려내는지도 못 적설이만 건군 언니 정부기상 송

겨울 대란 별명 초당우 경조원 내 천하여 무모하는 난 사회가 분본조란 허니두구 검성의 영초당 금방 골방 가로다지 북화색인 완양은 초당된 황계성의 머루다래 포도문 화랑 춘성만 화방창 공여불분의 화초당 꽃소풀척까지 어벌 그러지던 중문 도영칠자개반의 안성유지대정문 강군노인 개양가 별보르다고 한포당 두개주마 호걸들을 해와중풍어장중 알뜻사랑의 정드님이 나를 버리고 가게하주 두 손길 한번 잡고 가지 말라 두리불수 임보내고 홀로 간여 특수공방 상사단 수월경마 공단이요 심산궁곡 송영관은 무섭다 후피단 인정있는 눈조사 공기단은 복수단 걸식과의 국초단 행실 무적어 끝초단이요 절개 있는 모초 서롱섭적 세발랑 노방주 청사 홍사 통견이며 백랑루 홍랑루 월화사주당 폴포 시양포 수주 통우주 성천민주 경상 황저포 대매 흥정의 갑사로다 해주원유 공주옥구자리 길주명천세마포 강진나주 극상세묘기며 해남포토리마 장성모시 건산지 강산세모시 생수세팔갑진고사관사 천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화세까지 그저 꾸역꾸역나오는구나 흥보 마누레가 송화색 한 피를 얼른 들고 하는 말이 아이가 그거 좋기도 하다 무명보다 광도 훨씬 더 넓고 이렇게 긴 보디를 세상에 어디서 구했을까 이 비단짠 여인네가 팔뚝도 어지간히 길든가 배 흥보가 서시렁궁 대답하되 비단 짜는 여인네들은 팔뚝이 훌쩍 길지. 그렇기에 대국선은 며느리 선볼 적에 팔뚝을 먼저 보거든. 그러고 저러고 여보 마누라 날 만난 지 후로 한 번도 잘 입어보지 못하고 항상 의복담에 한이 되었으니 이제는 원대로 무슨 비단이든지 의복을 지어 입으시오. 비단 중에 무슨 비단이 우쩌구리감이 좋던게요. 나는 죽어도 송화색 사모장 쩌구리가 제일 좋습디다. 촌 마누라라 어쩔 수 없다. 그럼 어디 송화색이 좋다 하니 송화색으로 한번 꾸며보. 흥보 마누라가 재린다. 흥보 마누라가 재리는데 의복을 지어서 입고 체리자면 배치이 될 줄을 모르겠으니 우선 말로만 체린다. 나는 송화색으로 체린다면 송화색 댕기에 송화색 쪼그리 송화색 초마에 송화색 단어 송화색 바지에 송화색 고쟁이 송화색 속속고 송화색 그릇대 송화색 주머니 송화색 부절 송화색 포선에 송화색 방에 송화색으로 수건을 들면 내 맵시가 어떠겠소 흥보가 듣더니 그렇게만 체랬으면 그참 볼만하겠소 버들나무 속에 꾀꼬리 새끼 아니면 초밥 먹고 눈 똥땡이 영락 없겠소 아이고 참 그러면 영감은 무엇으로 의복을 해입을라요 나는 제비같이 한번 체라볼까 아니 제비같이 체리다니요 제비 은덕을 생각해서라도 제비같이 새카맣게 흑공단으로 한번 체릴 터이니 내 맵시가 어떻겠는가 들어보 흥보가 망근에서 보통 보선까지 흑공단으로 내리해내는디 말만 들어도

0: 나가니 드는 것이었다. 흑공단 방군에 흑공단 갖고 흑공단 저고리 흑공단 바지 흑공단 허리띠 흑공단 보설 흑공단 동년에 흑공단 행걸 흑공단 토수에 흑공단 배자 흑공단 주머니 흑공단 삼지 흑공단 풍화집 흑공단 두루막 흑공단 도복에 흑공단 당해 흑공단 부채를 손에 들으면 이내 맵시가 어떠겠소. 흥보 마누레가 듣더니만 그렇게 차려놓으면 당신이 우리 조선 사람은 아니겠소? 내 뻔히 어떻게 되겠소? 가마구 오자 오첨지 아들 아니면 영락없이 천국 사람 뻔이겠소? 그 말밖에 할 말 없을게요. 여보 마누라 한 통 남은 것 우리 마저 탑시다. 또 한 통을 타려 할지 흥보 마누라 속재미가 벗썩 나서 이 통 탈 박소리는 내가 지어 먹일 테니 당신은 뒷소리만 맞으시오. 흥보 듣고 추는 말이 가화만사생이라니 자네절이 좋아한 게 참기물이 나오겠네. 어디 보세 잘 먹이소.
1: 흥보가 가운데 왠갓 비단이 나오는 대목 듣고 오셨어요. 김현수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청취 방법 안내해드리죠.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궁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창렬 작곡의 백야, 다음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그림의 연주로 만나보시죠.

쉼, 그리고 한옥 찾지.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바람이 불어왔다. 처음에는 그것이 내 삶을 어디까지 데려갈지 몰랐다. 음악이 좋아 움직였고 손짓이 좋아 다시 움직였다. 함께 춤추는 사람들의 웃음이 좋아 조금 더 머물렀다. 그 바람의 이름은 훌라였다. 훌라를 하면서 나는 내가 알지 못했던 나를 만났다. 나이도, 하는 일도, 살아온 방식도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 사람들과 웃고 부딪히며 내 세계가 넓어졌고 그 안에서 나는 나라는 사람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할 때 웃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시작한 훌라는 뜻밖에도 좋은 나가 되는 길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훌라를 시작하고 난 뒤 조금씩 변화가 생겨났다. 남편과 아이만 보던 내가 나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나의 자세를, 내가 밟는 훌라 스텝을 스스로 관찰하고 지켜보고 응원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관절을 접었다 폈다 하는 운동으로 척추 안정화에 효과가 좋아서 디스크 환자가 꼭 해야 하는 운동이라고 한다. 훌라를 하면서 허리가 아프지 않은 것이 좋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방송 출연을 하면서 전문가의 말을 듣고 보니 훌라는 내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춤이자 운동이었다. 훌라의 동작은 엉덩이나 고관절 근육을 단련시켜주고 이는 허리랑 코어 근육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이러니 훌라를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는가?

루트머지의 연주로 모닝 선 전해드렸는데요. 가야금의 몽글몽글한 연주가 마치 훌라춤의 음악처럼 이국적이게 느껴지죠. 그 느낌 담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한효진의 바람이 내게 춤추라 하네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는데요. 가족들 돌보고 일하느라고 늘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40대 중반의 작가가 훌라라는 춤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라는 역할로만 살아가다 보면 정작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언제 가장 편안해지는지 잊고 지낼 때가 많죠. 내 몸의 움직임과 발걸음의 박자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지켜보고 응원하는 용기가 생겨난 게 아닌가 싶어요. 신나게 춤추고 땀 흘리다 보니까 마음의 응어리는 훌훌 날아가고요. 고관절에 코어 근육까지 탄탄해졌다는 대목에서는 미소가 지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의 기쁨에 몸의 건강까지 덤으로 얻었으니 정말 이 경쾌한 춤을 멈출 수가 없겠는데요. 복잡한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요. 가벼운 스텝을 밟듯 나만의 리듬으로 생활에 나간다면 좋겠어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한효진의 바람이 내게 춤추라 하네와 함께 해봤습니다. 리듬에 맞춰서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 음악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같이 한번 춤춰보실까요? 서도 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덩덕쿵 전해드릴게요. 덩덕쿵 리듬에 맞춰

덩덕쿵 듣고 오셨어요. 서도밴드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매간당의 연주, 다음 곡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술대말세라는 곡이에요. 말세는 왈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검은고, 가야금, 해금선율로 그린 연주곡, 춤추는 술대. 술대말세 지금 전해드릴게요.

술대발새 전해드렸는데요. 매간당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국악방송이 제작한 2,400여 곡의 음원을 다양한 플레이리스트로 만나볼 수 있는 국악방송이 새롭게 선보이는 음악감상 채널 국악감상실을 추천드립니다. 판소리, 민요, 산조, 정악부터 창작음악과 국악동요까지 좋아하는 국악 이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세요. 잠잘 때, 공부할 때, 산책할 때, 비 오는 날에도 그 순간에 어울리는 국악을 알아서 골라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국악감상실을 검색하세요. 국악방송 국악감상실 지금 구독하고 우리 음악을 일상처럼 즐겨보시면 좋겠어요. 음악 틀어놓으시고요. 분위기에 맞게 몸을 살짝살짝 움직여 보셔도 좋겠는데요. 음악에 흐르는 마루 1부 끝곡은 리듬 속의 그 춤을 준비했어요. 이상의 노래와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죠.

짙은 초록빛 녹음은 가을빛으로 물들고 바람 끝엔 선선한 싱그러움이 스며들고 높아진 하늘은 파란 빛깔로 더욱 깊어집니다. 강렬한 원색의 여름빛이 가을을 만나 또 다른 표정으로 피어나는 계절. 노래도 그렇습니다. 계절이 새로운 색으로 물들듯 익숙한 선율은 또 다른 악기와 만나서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빚어냅니다.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 한 폭의 수채화를 닮은 그 감성의 선율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9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너와 이 순간 듣고 오셨어요. 금유비의 노래와 연주였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의 의미와 미래를 그리는 소중함을 담은 경쾌한 곡으로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금요일 2부에는 그곳 풍경을 보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는 시간. 오늘은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연산문화창고 소개해 드릴게요. 누모리의 노래와 연주로 취한다 취해 듣고 오시죠.

누모리의 노래와 연주로 취한다, 취해 전해드렸어요. 오늘 금요일이죠.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라서 술 약속 잡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촌이나 대학로 같은 대학가 골목 풍경하면 사람들로 북적이고 밤늦게까지 불야성을 이루는 모습 떠올리게 되는데 요즘에는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예전 개강철이면 밤새 2차, 3차로 북적이던 가게들이 요즘은요, 밤 9시만 지나도 거리가 조용하고요. 대여섯 명이 와도 술 한두 병만 마시고 가는 일도 흔하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기 위해 안주를 먹던 시대에서 이제는 음식과 대화가 중심이고 술은 그저 곁들이는 쪽으로 모임의 성격 자체가 바뀐 거죠. 과음하는 20대가 10년 전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도 있던데요. 이제 대학생들에게 친목이란 꼭 술잔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같이 달리기 운동을 하거나 맛집을 탐방하는 일이 된 거예요. 고물가 속에서 돈과 시간을 아끼는 합리적인 선택이기도 하고요. 술을 마시지 않는 선택을 당연하게 인정해주는 문화가 자리를 잡은 덕분이기도 할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텅 빈 밤거리가 생경한 변화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울리는 방식이 좀 더 다양해지고 건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죠. 대학가 풍경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회식 자리나 친목 모임 풍경도 완전히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아라의 연주로 그때 금요일 대학로에서 전해드려요.

그때 금요일 대학로에서 전해드렸어요. 아라의 연주였습니다. 지나간 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긍정의 마음으로 그저 놀다 가자라는 경쾌한 곡 감상하시죠. 상자로의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산과 바다. 명승지와 고즈넉한 길 위의 풍경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관광공사가 9월에 추천 여행지로 선정한 곳,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에 자리한 연산문화창고로 떠나볼게요.

1960년대 마을 사람들이 땀 흘려 거둔 쌀과 곡식 보따리가 차곡차곡 쌓여가던 옛 농협 미곡 창고. 세월이 흘러 유통 방식이 바뀌고 사람들의 발길마저 뜸해지면서 한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서 있던 붉은 벽돌 창고 다섯 동이 오래된 세월의 결을 그대로 품은 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모두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는 대신 낡은 목재 기둥과 손때 묻은 외벽을 그대로 살려둔 덕에 이곳을 찾는 이들은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어느 한 시절의 기억 속으로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가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던 곡식 창고였지만 오늘날에는 고단한 마음의 허기를 살뜰히 채워주는 삶의 쉼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약 4,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 안에는 다섯 개의 창고동이 저마다 다채로운 빛깔로 채워져 있는데요. 1동 담쟁이 예술학교와 2동 커뮤니티 홀을 지나면 시원한 음료와 함께 기찻길 풍경을 바라보는 카페가 반겨주고요. 어둡던 쌀창고 실내에 따스한 햇볕과 다채로운 미술품이 들어선 3동 다목적 홀에는 높은 천장 아래 서서 호젓하게 예술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4동 알곡 놀이터와 식물도서관에는 기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푸른 스마트팜이 조성돼 있는데요. 파릇파릇 자라는 채소의 향을 맡고 식물 사이에서 책을 읽으며 오감으로 자연의 온기를 느껴보는 특별한 경험을 건네주죠. 세월의 결을 간직한 붉은 벽돌 위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더해지며 연산의 옛 창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풍경을 조용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중앙 컬처 밴드 원의 연주였어요. 바람에 나는 겨 듣고 오셨습니다. 오래된 곡물 창고가 전해주는 휴식. 충남 논산의 연산 문화 창고 이야기 들려드렸어요. 옛 미국 창고의 세월을 간직한 이곳은요. 예술 전시와 스마트팜, 또 식물 도서관을 비롯해서 공간마다 다채로운 특징이 있는데요. 기술과 자연을 결합해 직접 채소를 만져보고 체험하는 프로그램부터 바람소리를 들으며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동선까지 쫙 갖춰

0: 펼쳐져 있어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을 다스리기에 좋은 공간이죠.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 곳이에요. 참고로 연산 문화창고는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이고요.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공간 내부의 수학 체험이나 특정 문화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으로 운영되니까요. 방문하시기 전에 공식 누리집 통해서 확인해 두시면 좋겠어요. 근처에 자리한 옛 연산역의 호젓한 풍경과 함께 즐거움을 누려보시는 것도 의미 있겠죠?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오늘은 충남 논산의 연산 문화창고 함께 만나봤어요. 국악인가요의 노래와 연주로 방하여 전해드립니다.
1: 한 곳을 당도하니 부인들이 방아를 찢노라고 히히하하 웃음소리가 야단이로구나. 아 여보시오 봉사님, 이리 와서 방아 좀 찧어주면 술도 주고 밥도 주고 고기도 주고 게다가 이 담뱃대까지 주지. 네, 그럼 한번 찧어볼까?

저 봉사도 황성잔치 가는 봉사지. 아 저렇게 무심히 갈 것이 아니라 이리 와서 방아 좀 찧어주고 가지. 아니 멋이 어쩌? 공연이 방아를 좀 찧어줘. 아 방아를 찧어주면 이것 저것 다 주지요. 거실 없이 여러 가지 끝.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같이 방아 소리를 맞춰가며 한번 찧어볼까?

국악인가요의 노래와 연주로 방아요 함께 감상하셨어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 모습을 소에 빗대어 연주한 곡 하늘소 감상할게요. 강은일 외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강은일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하늘소 감상하셨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도화살의 매혹적인 느낌을 담아서 펑키하게 부른 도화타령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희문과 오방신과의 노래와 연주로 도화 감상하시죠.

일주일을 마무리해가는 금요일 이맘때쯤이 되면 달력 구석이나 모니터 옆에 모아둔 메모지들이 눈에 들어오곤 하는데요. 거래처 약속 잊지 않기,

마감 시간 맞출 것과 같은 그런 글귀들이 적힌 알록달록한 포스트잇을 들여다보면 지나온 며칠 동안 내가 얼마나 애쓰면서 달려왔는지 그 고단했던 흔적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이미 끝낸 일은 가볍게 떼어내서 훌훌 털어버리고요. 주말 동안은 그 작은 공간조차 가만히 비워두는 건 어떨까요? 해야 할 일의 목록 대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의 이름을 채워 넣을 때 비로소 마음에도 여유로운 주말의 자리가 생겨나지 않을까 합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말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증분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3: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전통의 매력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와 색다른 공연 소식입니다. 먼저 남산골 한옥마을에선 2016 서울무형문화축제가 9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펼쳐집니다. 서울의 무형유산을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도심 속 전통문화축제인데요. 한옥마을 곳곳에서 공연과 전시, 체험과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무형유산 보유자들이 함께하는 신명마당에서는요, 다양한 전통 예능을 만나볼 수 있고요. 예술가들이 직접 꾸미는 공연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인의 솜씨를 가까이에서 만나는 솜씨마당, 전통의 맛을 경험하는 미감마당,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마당, 서울의 무형유산을 찾아보는 탐방마당까지 마련되는데요. 걷고 듣고 보고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 전통의 가치를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어 제29회 서울 세계무용축제 프로그램으로 초청된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9월 19일 오후 3시와 7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두 차례 공연됩니다. 현대무용 안무가 김모든이 이끄는 작품으로 할머니의 장례를 계기로 고향을 찾은 주인공이 오래된 집에서 젊은 시절의 할머니를 만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자세한 프로그램과 공연 일정, 남산골 한옥마을과 서울 남산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오랜 전통을 오늘의 무대에서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소식입니다. 먼저 전주에선 국립무형유산원의 상설 공연 이수자전 9월 무대가 펼쳐집니다. 9월 12일과 19일 토요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인데요. 9월 12일엔 가곡 이수자 이희재와 판소리 이수자 신진원이 함께하는 창작 소리극 리진 가가 무대에 오릅니다. 9월 19일엔 처용무와 진주건무 이수자 이하경의 장구전, 처용의 울림 5개의 궤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역의 전통 연인을 새롭게 풀어낸 신명나는 무대

네, 지역 대표 예술단체 상주연희단 매개 기획공연 K-판 연희한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김천시립문화회관, 9월 17일 목요일 영천시민회관, 10월 17일 토요일엔 상주문화회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가을을 맞아 남원과 진도에서 우리 소리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공연 소식 3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남원에선 국립민속국악원의 2016 K국악 스테이지가 9월 12일과 19일 토요일 오후 3시 예음원에서 펼쳐집니다. 국립민속국악원 단원들의 개성과 기량을 만날 수 있는 무대인데요. 종합 악가무 공연을 시작으로 판소리 연창과 전통 무용, 기악 독주 등 다양한 민속 예술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도에서도 같은 날 토요일 오후 3시에 국립남도국악원의 공연이 열립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의 국악이 좋다인데요. 9월 12일엔 이북 5도 무형유산 평안도 배뱅이굿 보유자 박정욱 명창이 배뱅이굿을 완창으로 선보인다고 하니 재담과 소리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매력을 만날 수 있겠고요. 9월 19일엔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국악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진도에선 국립남도국악원의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가 9월부터 10월까지 진도 옥주골 창작소에서 열리는데요. 매달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전문가의 해설과 국악 공연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무대는 9월 16일로 박정경 학예연구관이 풍류를 주제로 우리 문화 속에 담긴 멋과 여유의 의미를 들려주고요. 9월 30일엔 이태화 연구교수가 일제강점기 소리꾼 이화중선과 임방울의 삼과 음악을 조명하고요. 춘향가중 쑥대머리와 심청가중 추월만정 등을 들려줍니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약 정보는 국립민속국악원과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디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김봉영,
2: 소리꾼 박성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1: 아이고 참 그 귀토에 쭈꾸미 병마사 아니시겠습니까? 아유 장군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아, 지난주 네. 공연이셨잖아요.
2: 네네 맞습니다.
1: 그때 객석 점유율이 99%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 아 그랬나요?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예, 4년 만에 이렇게 다시 돌아온 이 창극단 귀토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지 아주 거의 꽉 찬 객석을 보면서 아주 즐겁게 공연했습니다.
1: 이야 멋지네요. 네. 다음 주에도 귀토 공연 있으시던데
2: 네,
1: 아니, 안 바쁘세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2: 아 너무 바쁜데요.
1: 네.
2: 그래도 이 바투의 상사디아 스페셜 DJ는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1: 오.
2: 연가 내고 왔습니다.
1: 그래요? 연가까지 쓰고?
2: 네, 연가 쓰고 왔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아, 그러면 그 좋은 목소리 들려주길 마이크 쪽으로 좀 입 좀 네, 네. 대세요.
2: 알겠습니다.
1: 자, 역시 우리 박성우 씨 하면은 뭐 언제라도 저희는 환영이고요.
2: 아, 감사합니다.
1: 자, 오랜만에 스페셜 DJ로 돌아온 소리꾼 박성우 씨와 함께하는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야. 자, 오락가락하는 가을 한번 뭘로 가야죠?
2: 예.
1: 힘차게.
2: 예? 예. 가을 홀로 나간다.

0: 국악과 아 죄송합니다. 박성우의 인생 소리였습니다. 네.
1: 국악과 그거 맞아요. 다시 네. 한번 해주세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의 바투 상사디아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첫 곡은 박성우의 인생 소리였습니다.
1: 예. 아 틀리긴 틀렸는데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가 왠지 용서가 되네요.
0: 아유.
1: 자 지금 박성우 씨 오늘 스페셜 DJ로 함께한다고 또 반갑다는 메시지들 많습니다. 떡갈비님.
0: 네. 와 가을을 후리러 온 가을 추노 박성우님 환영합니다. 네. 아, 네 떡갈비님 감사합니다.
1: 가을 추노예요. 1460님.
0: 네. 와 박성우 소리.

0: 님 반갑습니다. 소리까지 불러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가을 느낌이 딱 납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화이팅. 네,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 6186님께서는 오늘 봉영님 어디 가셨나요? 부재 중이시네요. 자, 저는 있습니다. 상화 씨가 어디를 갔어요?
0: 그러니까요.
1: 상화 씨가 어디 전주 일정이었나? 뭐 하여간 일정이 있어가지고
0: 네.
1: 오늘 하루 빈이 자리를 가을 추노 우리 성우 씨와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0: 네,
1: 네.
0: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상화 씨의 그 많은 활동을 또
1: 네.
0: 기대하며
1: 네.
0: 빈자리를 제가 가끔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좀 이렇게 틈틈이 엿보겠습니다.
1: 아, 연차 많이 좀 남았습니까?
0: 아이, 어때? 일단 끌어다 써야죠. 뭐.
1: 자, 내일이 이제 주말이라 그런지 오늘 왠지 또 기분이 더 좋습니다.
0: 아,
1: 우리 성우 씨가
0: 그러니까요.
1: 와서 더 그런 것 같기도
0: 아이고,
1: 하고.
0: 감사합니다.
1: 예.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기상부터 아침 식사까지 좀 약간 뒤로
0: 그렇죠,
1: 미루게
0: 그렇죠.
1: 되는 그런 우리의 습관들이 좀 있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근데 이게 건강에 안 좋다고 연구가 프랑스에서
1: 아,
0: 나왔다고 하네요.
1: 그래요?
0: 예. 그게 심장병의 위험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1: 아, 미루는 게?
0: 그러니까요. 저 맨날 미루는데 큰일이네.
1: 그러게요. 저도 그럼 심장병 예약인데?
0: 근데 이런 거뭐다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1: 맞아요.
0: 그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1: 네.
0: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럼 지키지 마라.
0: 아, 뭐. 아니, 근데 너무 큰거 아닌 이상이야.
1: 예.
0: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맞아요.
0: 예.
1: 조금 느슨하게 미루고
0: 그렇죠.
1: 싶은 건 미루기도 하고, 좀
0: 맞습니다.
1: 늦게 해도 되는 건 늦게 하고,
0: 그렇죠.
1: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그죠?
0: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뭐 만병의 근원이니까.
1: 맞아요.
0: 네.
1: 그러면
0: 맞습니다.
1: 말이 나온 김에
0: 네.
1: 오늘은 느긋한 주말에 좀 미루고 싶은 것들은 무엇인지 좀
0: 네.
1: 인간미를 오늘 뽐내는 그런 문자 주제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좋습니다.
1: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미루면 좋은 것들.
0: 미루고 싶은 거뭐 너무 많죠.
1: 네.
0: 뭐 마침 기상 뭐 일단은 뭐 빨래 청소부터
1: 아,
0: 뭐
1: 그쵸.
0: 예, 그냥 눈 뜨면 보이는 것들을 다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냥 누워서 핸드폰 보고 에어컨 탁 키고 그냥
1: 그렇죠.
0: 네,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1: 자, 이런 것처럼
0: 네.
1: 주말에 미루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성우 씨와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0: 네.
1: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맞습니다. 샵 0302,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 앱 덩덕쿵,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보내주세요.
1: 덩덕쿵이요? 뭐라고요?
0: 스마트폰 앱 덩덕쿵.
1: 아, 근데 이렇게 틀리는데도 목소리가 좋으니까 왠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0: 아, 지금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1: 아, 괜찮아요. 인간미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주말에 미루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고, 혹은 반대로 안 미루고 싶은 것들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메시지 기다려보면서
0: 네.
1: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0: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지금은 바투의 시대.
0: 바투의
1: 상상이야입니다.
2: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

0: 네, 공명의 연주 놀자였습니다.
1: 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또 놀아야죠.
0: 맞습니다.
1: 그리고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은 왠지 모르게 설레요.
0: 맞아요.
1: 그리고 주말에는 좀 느슨하게 미루고 싶은 것들 미루면서 인간미 뽐내는 일상이 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미루고 싶으신지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282님께서 미루고 싶은 건 아침밥, 삼식이들 밥 챙겨주는 거고요.
1: 네.
0: 밥 미루고 싶은 일, 그래도 아침 늦은 잠과 커피 한 잔입니다. 지금 초등 5학년 아들 광화문 앞 취타대 공연 가는 길입니다.
1: 오, 진짜요?
0: 오, 첫 공연이라 설레이고 떨리다고 하니 응원해 주세요. 국악길로 들어선 김도율 화이팅! 김도율 친구. 화이팅입니다.
1: 아. 야, 오늘 데뷔 하나 보네요.
0: 그러네요. 취타대 어떤 악기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아주 국악계에서 또 하나의 또 별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또 김도율
1: 박성우가 탄생하겠죠.
0: 아유, 김도율 화이팅.
1: 오, 취타대. 네. 그래요. 처음으로 무대에 섰던 그 날 기억하세요?
0: 처음으로 무대에 섰던 거 무대라는 기준이 이제 제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국립창극단 아무래도 제 직장이자
1: 예.
0: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해오름 극장에 무대를 섰던 게
1: 네.
0: 초등학교 6학년 때
1: 어이구?
0: 이제 그 청년 시대라는 어린 안중근 역할을 제가 했었어요.
1: 어이구 잘 어울리네요, 근데.
0: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막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그때 막 초등학교 6학년인데 코도 흘리고 어리버리했다. 네.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 기억이 굉장히 컸었어요. 임팩트가.
1: 그렇죠.
0: 네.
1: 도율이도 이제 이 기억이 평생 가는 거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1: 좀 틀리더라도.
0: 그렇죠.
1: 재밌게 하고 왔으면 좋겠네요.
0: 맞습니다.
1: 자, 저희도 김도율 국악인 응원합니다.
0: 네, 화이팅.
1: 4519님, 주말에는 사실 다 미루고 싶죠. 늦지막히 일어나서 밥도 좀 천천히 먹고 설거지도 미루고 싶고

0: 그치만 그럴 수가 없네요 하셨어요.
1: 설거지 여성분이신 것 같은 느낌이죠.
0: 그쵸?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남성분일 수도 있는데
1: 설거지 저 잘하고 있습니다.
0: 설거지, 아 그럼?
1: 아 그럼요.
0: 설거지 가정적인 담당. 편이세요?
1: 가정적이라기보다는 뭐 그래도 네. 예, 좀 많이 이렇게 좀 집안일을 좀 같이 하려고 예, 도와주는 개념보다는 같이 네. 하려고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7살 난 아들도 있죠.
1: 맞습니다. 네. 네.
0: 육아 좀 누가 더 많이 하는 편이세요?
1: 아 당연히 이렇게 와이프가 더 많이 하죠.
0: 아하. 네.
1: 아무래도 저는 이제 늦게 들어가고 네. 뭐 이러지만 저는 주말이 없다고 다닙니다. 봐야죠.
0: 예. 그렇죠. 예. 그래도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네요.
1: 아닙니다.
0: 밥도 좀 잘 하십니까?
1: 밥은 제가 잘은 못하고요.
0: 아 우리과네.
1: 예, 밥은 잘은 못하고 네. 하면 이제 욕 먹는다고 봐야죠.
0: 아, 밥이 우리과
1: 탐내 만에 뭐.
0: 맞아.
1: 예. 예, 너무 잘하는 게 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냥 맛있게 먹고 예. 청소 잘하고.
1: 그렇죠.
0: 예, 시키는 예. 거 잘하고.
1: 시키는 거 잘하고.
0: 그럼 돼요.
1: 맞습니다.
0: 맞아요. 예,
1: 분리수거 잘하고.
0: 그렇죠.
1: 음수 잘 버리고.
0: 예. 맞아요.
1: 맞습니다. 네, 6418님 주말에 약속이 있거나 약속이 오전에 있거나 점심 시간쯤이면 아 막 괜히 미루고 싶은 마음이 좀 들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0: 오.
1: 그렇죠. 맞아요. 주말에 진짜 오전에 약속 있으면 진짜 미루고 싶어요.
0: 맞아요. 공감되죠.
1: 그거 나가기 진짜 힘들어요. 특히 11시 결혼식 이런 거 되게 힘듭니다.
0: 맞아요. 아, 맞아.
1: 맞아요.
0: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토요일 오전 11시 약속 딱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야, 미안해.
1: 그러니까.
0: 나 오늘 약속 못 갈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 괜히 모르게 기분 좋아지잖아요. 취소됐다.
1: 맞아요.
0: 그러면서 문자로는 진짜 아쉽다. 다음에 만나자. 그렇죠. 뭐 다음에 보면 되지.
1: 그렇죠. 왠지 시간을 번 느낌이에요. 엄청.
0: 그렇죠. 안 나가도 된다. 안 씻어도 된다.
1: 맞아요.
0: 이 약간의 해방감이 있습니다.
1: 그렇죠. 맞습니다.
0: 다 사람 사는 모습이 다 비슷해요.
1: 그러니까요.
0: 어디 가나.
1: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0: 3217님. 미루고 싶은 건 손주들 보는 거예요. 맨날 손주를 봐야 하니 손주들 안 보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부모님이신 것 같죠.
1: 그렇죠.
0: 네, 손주.
1: 손주들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또 한 명이 아니네요.
0: 그러게요.
1: 아이고 진짜 너무 힘드시겠네요.
0: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진짜 아이를 보는 건 이게 체력전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진짜 힘들어요, 사실.
1: 맞습니다.
0: 근데 이제 또 젊은 부부 입장에선 일을 해야 되니까.
1: 그렇죠.
0: 아무래도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또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고.
1: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한테는 뭐 물론 당연히 부모님하고 노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지만
0: 네.
1: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할머님과 할아버님 손에 이제 많이 저도 이런 지금
0: 네. 네,
1: 상황이었는데
0: 네.
1: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또 그 사랑은 또 다르잖아요.
0: 완전 다르죠.
1: 약간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0: 맞아요. 절대적인 그렇기, 사랑.
1: 그렇죠. 네. 그냥 모든 걸 다 받아주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또 손주분들이 아주 또 행복하게 또 이제 잘 어른으로 좋은 어른으로 또 성장할 네. 수 있는 또 그런 또 밑바탕이 될 거니까 조금만 힘내십시오. 3217님. 네.
0: 저도 이제 지금 와이프는 프랑스 공연을 가 있고 저도 지금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한테 많이 부탁을 네. 드린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면 할머니랑 놀다 보면은 그렇게 변화가 생겨요.
1: 맞아요.
0: 할머니 휴대전화에
1: 맞아요.
0: 게임이 엄청 깔려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근데 그걸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어요.
1: 맞습니다.
0: 예. 네.
1: 장난감도 막 엄청 생겨 있고.
0: 그렇죠.
1: 네.
0: 맞아요. 뭔가 변화들이 막 생겨 있어요.
1: 그렇죠. 그리고 말을 안 들어요.
0: 그런 거 있어요.
1: 말을 안 들어요.
0: 약간 더 이렇게 삐져나가는
1: 맞아요.
0: 뚫고 나가는 맞아요. 그 성향들이 좀 생깁니다.
1: 맞습니다.
0: 5632님 장인어른 모시고 주말마다 목욕탕을 가는데요. 한 주 미루고 싶은데 장인이 기다리세요 하셨어요. 가야죠.
1: 진짜 멋지시네요. 장인어른과 이렇게
0: 가본 적 있으세요? 장인어른과
1: 한 번 가봤습니다. 골프라는 아하. 거를 저는 잘 못하는데 한 번 이제 갔는데 저는 뭐 장인어른을 모시고 어디를 가고 싶어도 저기 전라남도 진도에 계시기 때문에
0: 아이고 그러세요?
1: 예, 가기가 만나 뵙기가 좀 아유. 힘듭니다. 1년에 아유. 많이 못 뵈요.
0: 예.
1: 네, 처가가 진도라서
0: 네. 네,
1: 굉장히 멉니다.
0: 어.
1: 그래서 한 번 갈 때 한 일주일씩 가버려요.
0: 아하.
1: 네, 휴가랑 막 이것저것 몰아가지고
0: 다 연차 써가지고
1: 네, 한 일주일씩 가면은 장모님이 제발 이제 좀 가라 그래요.
0: 올라가.
1: 네, 언제 올라가? 막 이러고 힘들다고.
0: 아 근데 장인어른과 목욕탕 가는 거 이거 진짜 저는 아직 한 번도 없거든요.
1: 진짜요?
0: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1: 그렇게

0: 장인어른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1: 그러실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네, 골프를 쳤으니까. 네.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0: 자주 친도 가셔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5259님.
2: 미뤄야 할 것은 휴대폰, 가까이 해야 할 것은 책입니다. 며칠 전 당근에서 듄 6권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영화는 극장에서 몇 번씩 봤으니 소설책도 완독, 듄 친자 한번 돼보겠습니다.
0: 아, 듄 친자.
2: 듄이라는 책이 있나 있죠. 보네요. 네. 아,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맞습니다. 핸드폰 가까이 하면은, 휴대폰 가까이 하면 정말 하루가 약간 멍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죠.
0: 그렇죠. 네,
2: 특히나 요즘 뭐 쇼츠 그냥... 이런 거.
0: 맞아요.
2: 네, 그런 것 때문에 보다 보면은 그냥 뭐 한 2, 30분 혹 닦아 있어요.
0: 2, 30분, 2, 3시간이 그냥 가버리죠.
2: 아, 그렇죠. 그렇죠.
0: 너무 아깝죠.
2: 맞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0: 그리고 중고 거래로 책 거래하시는 분들 많죠.
2: 그렇죠.
0: 그러니까 듄,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로 먼저 봤었는데 또 책으로 보신 분들은 이 맛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영화 영상으로 보는 거랑 텍스트로 보는 거랑
2: 그렇죠.
0: 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게 달라지는 거 같아요.
2: 그럼요. 그럼요. 자기만의 해석도 또 들어가고.
0: 맞아요. 자기 네. 사고도 또 들어가고.
2: 맞습니다.
0: 맞아요.
2: 네.
0: 1879님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 네. 우리 집 화초들 물 주기. 내일은 진짜 미루면 큰일 나요. 알람 맞춰 드리려고요. 맞습니다. 아, 화초들. 화초 키우세요?
0: 예.
2: 직접 물 주세요?
0: 아니요.
2: 그렇죠. 예. 네,
0: 제가 물 주면 죽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2: 그러게요.
0: 예.
2: 맞습니다. 정성이 안 들어가서 그런가. 저도
0: 정성의 문제인가.
2: 저도 집에 화초들이 진짜 베란다에 이렇게 쫙 있거든요.
0: 네.
2: 저는 일절 건들지 않아요.
0: 아.
2: 건들면 욕 먹거든요.
0: 은근히 성우 씨가 우리 과네. 계속.
2: 완전 같은.
0: 예예. 바둑과예요.
2: 그러네요. 뭐 베란다 나가려고 이렇게 뭐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화초가 화단이 있으면 이제 그 사이가 좀 좁아서.
0: 네.
2: 저는 이제 또 몸이 크니까 네. 지나가다 엉덩이로 예전에 하나 또 떨궈갖고.
0: 아이고 아이고. 훗날 짓을 왜 했어? 아, 조심히 가야지.
2: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아 여기다 이걸 왜 놨냐 그러면 거길 못 알아 들어가서 그걸 또 해줬거든. 아, 잘 안 친한 것 같습니다. 그 화초들하고 뭐 이런 거. 아,
0: 근데 화초 잘 키우시는 분들 보면 진짜 부럽습니다.
2: 진짜 정성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나가가지고 물 주고 이런 거 보면은 결이 아예 다른 또 그런 결인 것 같아요.
0: 그리고 그렇게 좋대요. 화초 잘 키우면 기분도 좋아지고 화초들 보면서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좋다고 하던데. 어쨌든 알람 잘 맞춰 두시기 바라겠고요.
2: 네.
0: 자, 여러분들 주말에 미루고 싶은 것들 혹은 아 요건 미루면 안 된다 하는 것들 계속 문자로 남겨주세요.
2: 네.
0: 오봉녀 신정의 유지숙 소리로 느리게 타령 듣고 오겠습니다.

0: 오봉녀 신정의 유지숙 소리로 느리게 타령 듣고 온 동안 또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1: 정말 많이 왔네요. 네,
0: 8288님께서는 네. 주말에는 친구와의 수다나 홈카페는 미루지 말아야죠. 늦잠도요 하셨는데.
1: 아, 맞습니다.
0: 그렇죠. 주말에는 또 마음 맞는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수다도 하고.
1: 맞습니다.
0: 또 누구 어? 뭐
1: 흉도 보고
0: 흉도 좀 보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야죠.
1: 맞습니다. 네. 4179님께서 주말에 화장실 청소해야 하는데 미루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0: 아 이건 진짜 싫어요. 화장실 청소.
1: 아 근데 이 정도는 뭐 한 주 정도 미뤄도 되지 않을까.
0: 더 미뤄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더 미뤄도 좀 깨끗하게 하고 그냥 물로 쓱 그냥 예 네, 한번 하시고.
0: 근데 아. 요즘에 화장실 청소하기 좋은 날씨이기는 해요. 건조하니까 대기가.
1: 그렇죠, 그렇죠.
0: 원래 이제 화장실 그렇고. 청소하고 사실 그 물기를
1: 맞아요.
0: 좀 말려줘야 뽀송뽀송해지는데 맞습니다. 여름에는 그게 좀 힘든데 이 가을에는 그냥 환기만 시켜놓으면 금방 말라버리니까.
1: 그렇죠. 아니 그리고 요즘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천장에다가 그 네. 환풍, 아니 그 뭘 바람이 이렇게 확 나오더라고요.
0: 아 그런 게 있어요.
1: 제가 그 시골 장모님 댁을 갔더니 화장실을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천장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저는 이제 당연히 환풍기인 줄 알았더니 예. 거기서 바람이 확 나오더라고요.
0: 아, 말려주는
1: 거다 말려.
0: 오 네. 그거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1: 아, 너무 좋더라고요.
0: 원래 그러니까 샤워하고 나서 이게 물기가 있는데 그걸 안 닦아내면은 물때가 생기는 거잖아요. 나고. 곰팡이도 생길 수 예. 있고. 어 근데 그거 괜찮다.
1: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게 오.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드라이도 할
0: 어? 몸도 말리고
1: 몸도 말리고
0: 너무 좋네요.
1: 네. 근데 그게 바람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0: 그거 네.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1: 괜찮더라고요, 그거.
0: 시공은 상월 씨한테 맡기면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제품 어떻게 좀 잘 사 가지고.
1: 그렇죠. 그렇죠.
0: 괜찮은데요.

0: 네, 그거 좋더라고요.
1: 꿀템 추천 감사드리고.
0: 네. 7082님께서 미루고 네. 싶은 거요. 반백을 앞두니 부모님과의 이별을 제일 미루고 싶네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그냥 살아계시기만 해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의 시간이 흐르면 부모님의 시간도 흐른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1: 아하.
0: 맞습니다. 사실

0: 할아버지께서 우리 아들 아직 올 때 아니라고 다시 돌려보내신 거라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상을 치를 뻔했거든요.
1: 큰 수술이었군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예.
1: 근데 어쨌든 지금 네. 아버님은 쾌차하셨어요?
0: 예, 지금 조금 괜찮아지신 상태라
1: 회복 계속, 중이시고
0: 예, 회복 중이시고 조금 이렇게 처음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예, 좀 그랬어요. 근데 아 정말 아찔했습니다.
1: 그러니까
0: 네, 이 글을 읽는데 또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1: 아 네. 진짜 부모님 그리고 자식들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0: 맞습니다.
1: 아, 맞습니다. 바랄 게 사실 없어요.
0: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건강하게 그냥 참 그래서 이게 참 후회의 연속이겠지만 뭘 해도 후회하겠지만
1: 그렇죠.
0: 그래도 후회를 90을 하냐 100을 하냐 그래도 50을 하냐 뭐 이런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뭐 숫자로 좀,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자주 뵙고 여행이라도 좀 가고
1: 그래요.
0: 예, 좀 그런 거를 한번 네
1: 맞아요.
0: 네
1: 좀 진도 저도 좀 자주 가야죠.
0: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1: 진도 멀지 않아요.
0: 맞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1: 자, 꽈배기님께서 환절기니까 이제 옷 바꾸고 이불 바꿔야 할 것 같은데 미룰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아, 이 정도는 좀 미뤄야죠, 그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에이, 뭐 이 정도 미뤄도 됩니다.
0: 뭐. 네.
1: 807 하나님.
0: 아, 국악중학교 1학년 판소리 전공 최아라입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1년 가장 큰 숙제인 건강검진을 무척 미루세요. 아. 연초에 상반기에 꼭 검진한다 하시더니 결국 12월이 되셔야 하신답니다. 건강검진 그렇게 미루고 싶은 것인가요? 그리고 우리 학교 최강미남 축구미 박성우 선생님께서 스페셜 DJ로 나오셨네요.
1: 오.
0: 선생님 사사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1: 아, 제서예요?
0: 아, 네네네.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 네, 친구네요. 제가 창극을 지금 국립국악중학교에서 창극을 연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 12월에 12월 초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목멱제라고 네. 거기서 이제 창극을 하는데요. 네, 지금 열심히 또 만들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애청자이시기도 하세요, 최아라.
0: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시는 시나브로님께서 성우님 라디오에서 보니까 더 잘생기셨다고.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아, 잘생겼어요, 근데 성우 씨.
0: 아유, 아닙니다.
1: 아니 그리고 원래 여기 앉아 계셨던 분도 이렇게 수염이 나인데 약간 다른 느낌의 수염이에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 뭔가 정돈됐어요. 정리가,
0: 그렇죠. 좀 정리가 돼 있죠.
1: 예. 아침마다 좀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까? 수염을?
0: 맞습니다. 한 15분 정도 저에게 시간을
1: 15분?
0: 좀, 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 오. 네. 그냥 두시거든요, 그분은.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냥 두면은 이제 그게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네.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네. 이제 한 끗 차이라고.
1: 네, 한 끗 차이에요.
0: 너는 정리했을 때랑 안 했을 네. 때랑 네. 한 끗 차이라 그러더라고요.
1: 근데 수염이 진짜 예쁘게 나오신다.
0: 아, 이거 그냥 라인을 좀 이렇게 다듬고 오, 있습니다.
1: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요. 상화 씨도 벌초를 좀 해야 될 텐데. 자, 여러분들의 메시지 감사드리고 풀림 앙상블 연주 어느 맑은 날 준비했거든요.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풀림앙상블 연주의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1: 네, 시나브로님께서 오늘 바투 끝나는 시간 좀 미뤄주세요. 그리고 성우님 너무 잘하시는데 상화님 좀 늦게 돌아오시길 바란다고.
2: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나브로님.
1: 자, 이제 우리 성우님의 매력을 또 느낄 수 있는 꽁트 한번 가봐야죠.
0: 아, 꽁트죠.
1: 네, 쭈꾸미로 등장하시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아시죠? 아, 이거 근데 쭈꾸미는 몸이 중요한데 제가 앉아 있으니까.
1: 아, 그래요?
0: 예, 약간 이렇게 약간 이상하더라도 아, 좀. 예, 예.
1: 자, 보이는 라디오 봐주세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0: 아닙니다.
3: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4: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3: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5: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4: 노래하고 싶다.
3: 노래하고 싶다.
4: 이것저것
3: 이놈저놈
4: 묻지마
3: 따지지마
4: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3: 바투의 상사리야.
6: 어이 쪼꼬미, 너 금어기 풀려가지고 요즘 낚시꾼들이 쭈꾸미 저 잡는다고 난리라던데 조심이야.
7: 그러니까 9월 쭈꾸미 가을 시즌이 돼가지고 요즘 우리 쭈꾸미들도 몸조심 중이요. 근데 너는 누군디 쭈꾸미 걱정을 다 해주는 것이요?
6: 엄마, 너 나 모르냐? 나 삼겹살이요. 쭈꾸미 너의 영원한 단짝으로다가 오죽하면 사람들이 너하고 나를 두고 쭈삼이라고 흑은냐.
7: 아이고, 나는 암만 생각해도 너하고 엮이는 것이 불쾌요. 아, 쭈꾸미는 피로 해소에 완전 좋은 타우린 성분도 많고 불포화 지방산의 저열량이라 다이어트에도 좋은 것인디 기름이 잘잘 흐르는 너하고는 어울릴 일이 없는디 왜 쭈삼일까나?
6: 어이 쭈꾸미, 식재료 공학적으로다가 어? 나의 이 부담스러운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쭈꾸미 너의 타우린이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준디야.
7: 뭐시여? 그러면 나의 타우린이 너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면 삼겹살 너는 쭈꾸미에게 뭐를 주는 것이요?
6: 어허, 나는 너를 더

0: 꼬섭게 만들어주지. 나는 꼬섭이, 너는 쭈꾸미. 나는 꼬섭이, 너는 쭈꾸미. 다음 게 시작.
1: 나는 꼬소미, 너는 쭈꾸미.
0: 그래서 우더라, 쭈삼이라니까. 쭈삼, 쭈삼이 얼마나 좋아.

0: 네, 이종순 어르신의 앞소리로 전라북도 부안 그물 당기는 소리의 술비타령이죠. 자, 일부분 듣고 왔고요. 시나브루님께서 아, 쭈꾸미 신스틸러라고 귀토에서 얻은 귀한 우리 쭈꾸미라고 굉장히 좋아해 주시네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네, 아니 근데 뭐 쭈꾸미 하겠다고 막 몸을 좀 이렇게 하더니 하다가 마네요.
1: 아, 이게
0: 예.
1: 외운 대본이 아니라 읽어야 되니까 또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0: 하다 보니까 아주 정자세로 읽던데요.
1: 아, 안 되겠더라고요. 하다가.
0: 4517님께서 쭈꾸미 먹고 싶다고 하시면서 주삼 불고기 쌈 싸먹고 싶네요 하셨는데 주삼 불고기 너무
1: 너무
0: 맛있죠.
1: 맛있죠, 진짜.
0: 네. 자, 쭈꾸미 금어기가 이제 풀리면서 9월부터 쭈꾸미 낚시를 이제 시작이 됐고요. 봄 쭈꾸미는 산란 전이라서 고소하고 가을 쭈꾸미는 산란 후라서 쫄깃하다고 합니다. 이제 맛있게 또 쭈꾸미와 삼겹살 드실 계절이 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아, 봉영님 캐릭터 변신 어디까지예요? 두분 호흡이 너무 좋네요. 어, 그러니까 성우 씨랑 같이 하는 게 지금 호흡이 너무 좋아요.
1: 아, 그렇습니까? 아,
0: 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성우 씨는 어때요, 지금?
1: 아, 저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너무 즐겁고 그냥 너무 재밌어요.
0: 얼굴이 되게
1: 네.
0: 환해요, 지금.
1: 아, 너무 좋습니다.
0: 많은 분들이 지금 성우 씨한테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미래파랑님께서도 성우님 특별 DJ로 나오신 거 방금 알고 냉큼 들어왔습니다 하셨고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김지원님께서 모든 걸 미루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나른한 오후에 박성우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하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김영기님도 박성우님
1: 네.
0: 반갑다 그러고.
1: 가을을 하나를 안고 국악방송 찾아온 박성우님 반가워요. 아유,
0: 소리
1: 반갑습니다.
0: 성우님께서도 국악 중 창극 선생님을 맡고 계신 박성우 선생님 최고입니다
1: 아,
0: 하면서
1: 감사합니다.
0: 야 오늘 아주 그냥 힐링의 시간이네요 성우 씨.
1: 그러니까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자 이제 성우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똑딱이 퀴즈 힌트 준비되셨나요?
1: 힌트 준비됐습니다.
0: 어? 나는 준비 안돼 있는데.
1: 아, 안
0: 큰일 났네.
1: 되셨어요?
0: 똑딱이 퀴즈 갈게요.
1: 네.

0: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있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 성우씨의 좋은 목소리로 한번 가볼게요.
1: 축제의 계절 가을에는 우리 국악 행사도 많은데요. 서울시 내일 12일과 13일 일요일까지 중구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서울시 무형유산 31종을 선보이는 2026 서울무형문화축제를 엽니다. 한량무와 택견, 전통 군영무예와 수표교 다리밟기와 자수장, 침선장 등 기능 분야 장인들이 작품을 만든 과정을 선보이는데요. 네. 관운동 민씨가옥에서는 성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서울 송설주, 향운주, 삼해주 등 전통주를 소개합니다. 어허.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술을 만드는 효소를 지닌 곰팡이를 곡류에 번식시켜서 만든 발효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0: 아, 자, 보기 나갑니다. 룩으로 끝내죠, 룩. 네, 1번 보기입니다. 얼룩, 2번 누룩, 3번 벼룩. 자, 이 발효제 술을 이제 빚을 때 네. 제일 핵심이죠.
1: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0: 예. 네. 요거에 따라서 이제 맛도 풍미도 질감도 완전 달라지죠.
1: 맞습니다.
0: 자, 이것은 무엇이냐? 얼룩, 누룩, 벼룩 중에 정답을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너무 쉽죠.
1: 너무 쉽죠.
0: 이건 너무 쉬워요. 네. 이건 사실상 그냥 작가 그냥 주는 거죠. 떠먹여 주는 정도. 뭐
1: 누가 봐도 맞아요. 어떤 룩인지 누가 봐도 예. 예, 정말 쉽습니다.
0: 아, 그게 힌트인가요?
1: 맞습니다. 아니, 힌트가 필요가 없어요.
0: 준비하신 힌트도 그거였던 거예요?
1: 아니요.
0: 아, 그래요? 따로 있어요, 준비한 건?
1: 준비한 거 뭐 없습니다.
0: 뭐,
1: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뭐 힌트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냥 이 술을 좋아해서 그런가요?
0: 아, 술 좋아하세요?
1: 저 좋아합니다.
0: 어떤 주종이 뭡니까?
1: 주종은 소주와 위스키 좋아합니다.
0: 아, 좀 맑은 쪽을 좋아하시네요.
1: 맞습니다. 저는 이 막걸리 이런 누룩과는 좀 예. 이 룩과는 좀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0: 아, 예. 예.
1: 발효
0: 여러분 성우 씨가 네. 움찔하는 거 보셨어요?
1: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0: 움찔하는 거 이거 쉽게 보기 어렵거든요. 항상 평소에 차분하고 항상 진중하고 사람이 무게감도 있고. 근데 방금
1: 땀이
0: 전에
1: 흐르고 있어요.
0: 흥! 하고. 아, 나 아주 가까이서 봤네.
1: 아,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0: 저는 힌트를 뭐 굳이 드릴 필요가 없게 됐네요. 네. 누구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 아니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하고.
1: 네.
0: 알겠습니다.
1: 아, 위스키 생각합니다.
0: 위스키나 소주 쪽을 좋아하세요?
1: 네, 네, 네.
0: 안동 소주 같은 거 기가 막히던데.
1: 아, 좋죠. 너무 좋습니다.
0: 그죠?
1: 네.
0: 자, 얼룩, 누룩, 벼룩 중에 곡류에 번식시켜서 만든 발효제는 무엇이냐? 이 곰팡이를 번식시켜서 만든 발효제. 이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봐도 누룩이죠. 오늘 아주 즐겁네요 하신 8852님도 계시고요. 정답은 2번 누룩이었습니다.
1: 네.
0: 누룩하고 아, 나 웃겼네요 진짜. 728 하나님께서 술 좋아하시는 성우님이 힌트 잘 주실 거라 믿는다고 하셨는데 네. 정답을 그냥 발표 누설해버렸어요.
1: 네.
0: 말만 들어도 아우치하네요. 4688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네. 자, 그분들 중에 떡 선물 한 분 선정할까요? 어떤 네. 분께 드릴까요?
1: 8888
0: 아니.
1: 아, 네.
0: 네.
1: 죄송합니다. 4688님. 2번 누룩 말만 들어도 아우 취한다.
0: 그렇죠. 네, 떡 선물 4688. 4688님께 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예, 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아니 근데 술을 안 좋아해도 사실
1: 그렇죠. 이거
0: 퀴즈는
1: 뭐...
0: 너무 쉬웠어요.
1: 네.
0: 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 주셨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두 번째도 힌트 준비되어 있어요? 기대하겠습니다.
1: 이거 제가 힌트 내도 되는 겁니까?
0: 에?
1: 자꾸 정답이 나와 가지고.
0: 아, 괜찮아요. 지금 재밌어요.
1: 괜찮습니까?
0: 두 번째 예. 퀴즈 갑니다. 네. 하! 노래 불러요.
1: 딱딱이

0: 자, 인간미 마음껏 뽐내주시고 계시는 성우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고요. 자, 두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김치 선물이에요. 지금은 로컬 시대, 지방에도 다양한 전통 문화 축제가 많은데요. 13일 일요일 대구 안심 근린공원에서는 우리 모습 보존회, 예, 추석맞이 대축제 달도 웃네가 열립니다. 동화 속 캐릭터들이 출동을 해서요, 시민들과 윷놀이, 제기차기, 줄넘기, 투호, 딱지치기, 널뛰기, 팽이치기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가 펼쳐지고요. 전북 전주에서는 한국 전통 오방색 다과 문화를 만나는 전시와 체험 행사가 희망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자, 다음 중 한국 전통 오방색에 포함되지 않는 색은 무엇일까요?
1: 네, 1번 흑색, 2번 녹, 녹색, 3번 황색입니다.
0: 오, 오방색에 포함되지 않는 색을 여러분들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 좀 약간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네요.
1: 네, 저도 지금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0: 그러게요.
1: 네,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죠?
0: 그렇죠. 힌트 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어, 신호, 우리가 신호를 볼 때
0: 아, 예,
1: 이 색깔에 가야 됩니다.
0: 좋다.
1: 괜찮죠?
0: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오, 아주 좋았습니다.
1: 네, 약간 애매한데 그 다른 색깔, 이 중에 있는 흑색, 녹색, 황색 중에
0: 네,
1: 한 가지 색깔에는 가야 되는 게 있고 멈춰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네네,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이 불이 켜졌을 때 빨리 가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0: 아,
1: 근데 사실은 보이시면 정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0: 네,
1: 네.
0: 오, 괜찮았어요.
1: 그쵸, 힌트. 괜찮았죠.
0: 네, 네. 신호등 힌트 좋았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색에 가셔야 됩니다.
0: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오, 첫 번째 정답 누설을 지금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아주 좋았어요. 네,
1: 땀이 이제 안 흐르고 있습니다.
0: 와, 이제 좀 안심하시고.
1: 네.
0: 자연의 색 하면 떠오르는 색 아니겠습니까?
1: 아, 맞죠, 맞죠.
0: 특히 이제 한여름에.
1: 그렇죠.
0: 막, 나무, 숲. 피 막 네, 우거지면서 네,
1: 피톤치드.
0: 그쵸, 그쵸.
1: 예,
0: 우리가 숲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색이죠.
1: 맞습니다.
0: 그리고 이 색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진다고.
1: 네.
0: 힐링도 되고. 근데 그게 오방색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 그렇죠. 네.
0: 자, 흑색, 녹색, 황색 중에 오방색에 포함되지 않는 거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지금 성우 씨의 힌트 덕인지 정답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 오, 그러니까.
0: 네.
1: 지금 5155님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0: 어떤 걸요?
1: 요거 5155님 거.
0: 아,
1: 성우님 힌트 초록색입니다. 너무 귀여우십니다. 읽고 싶어서 읽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귀엽다고 하시니까.
0: 그래요? 정답 이제 발표할 때가 됐어요.
1: 저걸 읽고 싶었어요.
0: 아,
1: 귀엽다는 말 사실 제가 살면서 이 얼굴로 듣고 싶. 많이 못 듣거든요.
0: 아, 예, 예.
1: 또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0: 오, 귀여웠어요 아까. 누룩 올댄. 자, 정답은 오방색에 포함되지 않는 색 2번 녹색이었고요.
1: 네.
0: 오방색은 황, 청, 백, 적, 흑 이렇게 다섯 가지 색이 오방색이죠. 자, 김치 선물 한 분 선정하겠습니다.
1: 네, 김치 9078님
0: 네,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7444님께서는 전 치과 가서 스케일링 받을 때 이 색깔 천을 많이 덮어주. 우와,
1: 오,
0: 그러네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오늘 성우 씨 진행이 초록불입니다. 2292님, 오, 센스. 여기는 전주입니다 하신 1087님도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성우 씨가 또 스페셜 DJ로 아주 큰 빅잼이 줬어요.
1: 감사합니다.
0: 2부에서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1부 끝곡으로 홍윤진 가야금 연주로 하늘을 날다 일부분 들을 것 같네요.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올게요.
1: 네,
0: 이따 봬요.
1: 이따 뵙겠습니다.

별별 음악 들으면서 휘뚜루마뚜루 여행하고 영끌에서 듣다 보니 화수목 어느새 불금이네. 우리 소리 진행도 잘하는 두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0: 9월 19일 다음 주 토요일에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는 대전국악방송 개국 9주년 가족 공개 음악회가 열리는데 제목이 혹시 뭔지 알아?
1: 더욱더 꿀잼이잖아.
0: 맞아.
1: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제목 참 잘 지었다.
0: 그렇지. 예전에는 대전을 재미없다고 노잼 도시라고들 불렀지만 솔직히 요즘에는 누가 대전을 노잼 도시라고 하겠어.
1: 그럼 관광객들이 줄 서서 찾아가는 빵집에 다양한 맛집 있지. 여름엔 한빛탑에서 맥주 축제하지. 해마다 칠성날 견우직녀 축제하지. 가을 국화축제에 뜨끈한 유성온천까지 완전 유잼 꿀잼이지.
0: 맞아 맞아. 거기에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전통의 흥과 멋까지 여기 추가요.
1: 최근에는 대전시가 국악진흥조례 제정을 위해서 정책토론회도 열어서 지역 국악인 육성 등 국악 생태계 지원 체계 구축도 고민하고 있다잖아.
0: 맞아. 대전시가 추진 중인 대전국악진흥조례 제정, 건강한 국악 생태계 구축, 우리도 응원하지!
1: 응원!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9월 11일 금요일 2부 출발합니다. 권진원 투원의 노래로 산들 바람 숲 듣고 왔습니다.
1: 어? 대전시에서 국악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군요.
0: 예.
1: 반가운 소식인데요.
0: 그러게요.
1: 네.
0: 대전시립 이제 대전 지역 국악의 체계적인 어떤 진흥을 위해서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청년 신진 국악인 육성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 국악인과 문화예술인 전문가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대전에는 대전 시립 연정 국악원과 대전 국악방송 그리고 지역 대학 전문 국악인 민간 단체 등 이미 다양한 자원이 있습니다.
0: 맞아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국악의 진흥을 어떤 수익화를 위한 목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1: 네.
0: 중장기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지금 생태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1: 네.
0: 그에 대한 실태에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또 육성 사업 아니겠습니까?
1: 아, 그럼요.
0: 교육 사업들.
1: 그게 가장 중요하죠.
0: 네, 그래서 네. 정말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육성 사업까지 이루어진다면 우리 국악은 앞으로 미래가 더 밝죠.
1: 맞습니다.
0: 예, 네. 그런 날이 빨리 또 이렇게 올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1: 네.
0: 그리고 뭔가 이제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서로 간에 연결이 좀 되고 지원할 어떤 제도적 장치도 마련이 돼서 꿀잼 도시 대전에 국악의 어떤 멋과 흥이 막 피어나고 더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그리고 대전 분들이 또 나름 그 흥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0: 예, 맞아요.
1: 네, 굉장히 좀 없으시지 않을까라는 이제 저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대전 공연을 가면
0: 네.
1: 굉장히 마치 막 쌓아뒀던 거를

0: 이렇게 막 폭발하듯이 아, 누룩 가듯이
1: 예 네.
0: 어, 아, 누룩
2: 맞습니다. 아 또 땀나게 하지 마시고요. 네.
1: 아 예예 예. 네.
0: 어, 굉장히 예 네, 많이 이렇게 대전 분들이 네. 굉장히 참여도나 이런 국악에 대한 이런 애정 예 네,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1: 맞아요. 네. 앞으로 또 대전시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 꿀잼 도시 대전 시립 연전 국악원에서는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대전 국악 방송 개국 9주년 기념 음악회 더욱더 꿀잼이 펼쳐지는데요.
1: 네.
0: 더욱더 꿀잼 공연을 더 꿀잼으로 만들어 줄 주인공들이 오늘 불금엔 국악 라디오 버스킹 버스킨 주인공이네요.
1: 아 그렇습니다.
0: 네.
1: 어 기대되세요?
0: 네, 너무 기대됩니다.
1: 아 그래요? 네. 그럼 지금 바로 한번 가볼까요?
0: 네, 가보시죠. 불금엔 국악
1: 라디오 버스킹 버스킨. 대전이 꿀잼 도시라면 오늘 주인공들은 꿀 보이스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최근 진도 아리랑을 하이브리드 팝 펑크로 탄생시킨 소리꾼 이신예 씨와
3: 한국 최초의 보컬 퍼커션, 보이스 퍼커션, 입드럼 개발자 정준원 씨가 오늘 라디오 버스킹 버스킨 듀오로 출격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GUG AK FM으로 보고 들으시면서 소통할 수가 있고요.
0: 샵 0302 유료 문자로도 달달한 꿀 문자와 응원 추임새까지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의 버스킹 버스퀸 소리꾼 이신혜 씨와 퍼커션 연주자 정준원 씨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 네. 우후.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꾼 이신혜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무궁화 신곡으로 이제 예. 나왔을 때 인사드렸던 것 같은데
1: 네.
4: 진짜 또 오랜만에 이렇게 바투의 상사대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청취자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1: 아하,
4: 그때도 너무 반겨주셨는데 예. 역시 에너지가 넘칩니다.
1: 그죠? 네, 네. 이게 바투의 상사대야 힘이에요.
4: 맞아요, 맞아요.
1: 자, 신혜씨가 오랜만에 오셨고 네. 오늘 처음으로 인사해 주시네요.
5: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보컬 퍼커션 연주자 정준원이라고 하고요.
1: 네.
5: 뭐 한국에서는 입드럼이라고 하면 이렇게 편하실 텐데.
1: 예. 네.
5: 제가 입드럼 개발자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1: 네.
5: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1: 아.
5: 네, 어떻게 뭐 같이 열심히 저 같은 분이 이제 몇 분 계신데 열심히 네. 이제 발전을 시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점점 이제 어떤 이렇게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장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5: 네, 그렇죠. 네.
1: 입드럼 그니까 이게 뭔지를 저희가 잘 모르니까
0: 비트박스랑은 다른 건가 본데요?
1: 그러게요.
5: 비트박스는 좀 개인기적으로 좀 발전된 그런 거고요.
1: 아.
5: 네, 저는 그냥 입으로 진짜 그 악기를 대신해서 드럼을 대신해서 좀 연주를 하는 조금.
1: 아, 그래요?
5: 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입으로 드럼 소리를 내는 거예요?
5: 네, 그렇죠.
4: 정말 신기한 거 말씀을 드리자면은
1: 네.
4: 그 대학교 드럼과를 입으로 들어가셨어요.
5: 네, 제가 최초입니다.
4: 드럼 연주 아니라 입으로 드럼을 해서 들어가셨어요.
1: 아, 그거를 학교 측에서 인정을
4: 해주시고요?
5: 네,
0: 그럼 드럼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네. 입으로 하신 거예요?
5: 아니요, 그냥 마이크 대고.
0: 마이크 대고?
5: 네.
1: 와. 그럼 드럼은 직접 칠 줄은 아세요?
5: 아니요, 못 칩니다.
1: 아, 입으로만 무조건 하는 거구나.
5: 네네네.
1: 아니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0: 너무 궁금하다. 와.
1: 어떻게 맛보기로 살짝만 이런 겁니다. 네. 정도만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5: 네. 아, 좀 이따 보여드릴 거긴 한데.
1: 예. 네. 아니 잠깐만, 네네. 살짝만. 네.
5: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1: 아, 스네어 소리랑 킥 소리가 진짜 나네.
0: 그러네요. 근데 손으로는 이렇게 치시는데?
5: 네. 네. 저도 제가 드럼 연주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제처가 그렇게 좀 익숙해졌어요.
1: 신혜 씨 입장에서도 처음에 신기했을 것 같아요.
4: 처음에는 근데 저도 이제 들어갔었을 때 애초에 퍼커션이 이제 아카펠라에 계셨었으니까 막 그때는 신기한지 몰랐었는데
1: 네.
4: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하다 보면 관객분들이 되게 그 입드럼에 되게 신기해하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노래하는 것보다 잠깐 개인기를 한 30초 하는데도 반응이 더 커요. 1시간 노래를 했는데도 여기가 더 크니

0: 보니까 아 나도 입 드럼으로 할걸 그랬나.
1: 아 잠깐만 큰 거고요.
0: 아, 네.
1: 아, 늘 계속 좋은 거는 이신혜 씨죠.
2: 사실 방금도 신혜 씨와 했다가 입 드럼 우리 보느라고 계속
0: 네,
2: 준호 씨만 봤어요. 자 어쨌든 두 분의 오늘 콜라보 굉장히 기대가 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0: 네.
2: 요 코너는 이제 두 분이서 직접 우리 청취자분들과 소통하면서
0: 네.
2: 버스킹 해주시는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2: 예. 자. 두 분이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 그래서 네. 이번에 또 저희가 또 출연한 이유는 이 9월 19일 날 이제 오후 5시에 이 대전시립 연정국악원에서 저희 이제 더욱더 꿀잼이라는 제목으로
2: 네.
0: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네. 이때 젊은 줄타기 명인분도 이제 남창동 씨라고 나오시고
2: 남창동 씨.
0: 그리고 네, 대전을 대표하는 또 어린이 합창단도 나오시고
2: 네.
0: 그리고 전통 연희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는 우리 연희 점출이랑 또 저희가 또 출연을 합니다.
2: 아하.
0: 그래서 오늘 이제 오게 됐는데요.
2: 저희라 하면 토리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0: 그렇죠. 이제 토리스에서 이제 네. 저희가 이제 퍼커션과 또 이제 보컬로 지금 따로 나와가지고 오늘은 이제 입드럼과 소리의 만남으로 이제 네.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나오게 됐는데
2: 두 분이 그러면 팀명은 따로 없어요?
0: 팀명은 따로 없는데 네. 오늘 이후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오늘 청취자분들이 또 지어주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3: 저 갑자기 하나 떠올랐는데 어떻게
2: 떠올랐어요?
3: 입맞춤 어떻습니까?
2: 아유. 오 입맞춤.
0: 약간 위험하긴 한데. 아 너무 좋아요.
3: 아니, 그 괜찮잖아요.
0: 저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네. 제가 이제 오빠랑도 이제 둘이서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
2: 네.
0: 이제 앞으로 이렇게
3: 주제를 말씀해 주셔야죠. 해본다라고 그 앞에 이제.
0: 네. 네. 해본다요?
3: 네, 입맞춤에서 네. 이 청취자분들이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0: 아~
2: 네. 서울 씨
3: 노래를 해보죠.
2: 서울 씨, 네. 그 아까 입맞춤 딱 얘기할 때 네. 저희 밖에서 우리 네. 박 대표가
0: 네.
2: 이 머리 모자 쓰고 있었거든요. 열받았는지 이거 열든데
3: 아,
2: 열었어 방금 뚜껑 열렸다.
3: 아, 저 안 나갈래요.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2: 네.
0: 그때 이제 보여드릴 곡을 사실 첫 곡으로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왔는데
2: 네.
0: 저랑 둘이서 이렇게 아카펠라로는 많이 맞춰봤는데 둘이서 맞추는 건 사실 처음이에요.
2: 처음이요.
0: 네, 그래서 조금 아 어색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좀 잘해가지고 앞으로 공연을 6명 말고 둘이서 다녀도 가성비 있게 잘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 그래요.
0: 네.
2: 오늘 여러모로 새로운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제 첫 곡은 흥보가 중에서 박타는 대목이 이제 시리렁실근을
2: 예.
0: 입드럼과
2: 예.
0: 그냥 오로지 소리로만 해가지고
2: 예.
0: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 입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입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3: 잘 맞춰주시길.
0: 네.
2: 자, 그러면 첫 번째 라이브입니다. 이신혜 씨와 정준원 씨의 시리렁실근 준비되셨죠?
0: 네, 준비됐습니다.
2: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그때여 흥보가 박을 한번 다 보는디.

여보게 마누라. 예? 톱소리를 어서 맞소.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헌들 아 배가 고파서 못 맞겄소. 배가 정 고프거들랑 치마끈을 졸라를 매소. 자 어서 해봅시다.

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시그
박을 딱 쪼개놓고 보니 웬 개 두 짝이 나오거나 흥보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쏘고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흥보네 왜 좋아라고 돈과 쌀을 비워 떨어 부어 버려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0: 오. 재밌다.
1: 재밌어요?
0: 마치 소리꾼과 고수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처음에는 뭔가 좀 빈 듯한 느낌이었는데 듣다 보니까 계속 빨려 들어서 계속 듣게 되네요.
2: 약간 몰입감이 생기는 게
0: 맞아요. 네.
2: 처음 들어본 거라서
3: 되게 너무 신기한데요.
0: 맞아요. 지금 저희랑 비슷한 얘기를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하고 계시는데 직접 소통해 주시죠.
1: 3573 님이 우리 입드럼 소리 때문에 은근히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서로 상부상조하는 듯합니다. 오랜만에 박타는 대목 신나네요. 네. 오. 근데 이분께는 또 네. 처음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유산균 선물 좀 하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0: 유산균 맛있게 드시고요. 3659님.
1: 네, 즐거운 바투의 상사디아 지화자 신납니다.
0: 네, 4602님.
1: 4602님. 와우, 두 분 팀 만드세요. 소리가 더 잘 들려요. 입맞춤 좋은데요.
3: 입맞춤 좋으셔가지고.
1: 오늘 이후로 이제 팀명이 입맞춤. 이제 입맞춤으로.
0: 그나저나 신하부로님도 네.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 한번 네. 볼까요?
1: 우리 판타스틱하네요. 우리 신인이 얼마 전에 결혼하셨는데 제2의 인생 축하드립니다.
0: 얼마 전에 결혼하셨어요?
1: 어떻게 이걸 아셨지?
0: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아세요.
1: 한 4일 전에 결혼식을
0: 4일 전에요?
3: 4일 전에?
1: 네,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알고 계신지 모르고
0: 축하드립니다. 4일 전에
1: 네, 정말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어가지고
0: 그러게요.
1: 네.
0: 신하부로

0: 어, 근데 팀명이 입맞춤이면 약간 곤란하겠는데.
1: 제가 그래서 아까 조금 살짝 당황스럽게 했는데.
2: 남편분께는 팀 이름은 말씀하지 마시고.
1: 네, 그 팀으로 해가지고 몰래 몰래. 네네네.
0: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어쨌든. 네. 아, 입드럼과 소리꾼의 콜라보. 네. 아,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또 이어가 주시죠.
1: 우리 이제 또 입드럼 또 신기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또 우리 정준원 씨의 그냥 따로 개인기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0: 아, 이 시간이 있었구나.
1: 네. 네. 네. 소리 말고도. 네. 이제 개인기도 원래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 또 청취자분들께. 네. 또 선물로 조금 개인기를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3: 네, 준비해왔는데요.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좋습니다. 어, 뭘까요? 궁금하다.
3: 다시 정하겠습니다.
0: 어, 아, 지금 뭐 틀린 거예요?
3: 네, 아예 바로 다시 할게요.
0: 네. 어, 예.

0: 감사합니다.
1: 어, 이런 거구나. 입드럼. 에이. 와, 되게 멋있다. 이거는 어떻게, 아, 자, 문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꽈배기님께서도 네. 어, 입 안 마르세요?
0: 타고 나는 건가요? 연습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1: 어, 이거 궁금했어요.
0: 아,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좀 간단하게 하는 거는 뭐 누구나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어, 네, 연습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0: 지금도 저는 뭐 아직 완성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럼 제가 한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었으니까
1: 20년이요?
0: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됐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10년이 더 넘은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0: 꽤 이게 악기를 대체하다는 거 보니까 조금 완성도도 필요하고 그래서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2: 네. 아 근데 정말 그 저 이제 학교 다닐 때 네.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비트박스가 유행을 했었어요.
0: 아. 네네.
2: 그래가지고
3: 아 좀 할 줄 아세요?
2: 아 진짜 너나나나 다 했거든요.
4: 아 진짜요?
3: 북치기박치기.
2: 아 북치박치기 뭐 막 해가지고 막 하는데 에. 제가 아 이거는 나는 이거 천직 같다 이래가지고 네. 연습을 막 엄청 했어요. 애들이랑.
3: 아 진짜로?
2: 애들이랑 엄청 했어요. 근데 오. 제가 안 하게 된 이 그만두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네. 아까 꽈배기님께서 말씀하신 입 안 마르냐고 그러셨잖아요.
0: 네네.
2: 와 그때가 이제 겨울에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여름에 시작했으면 아마 지금까지 했을 수도 있는데 겨울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겨울에 비트박스 연습을 하니까 목이 가버리더라고요.
4: 아~
2: 너무 건조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맨날 막 이러다 보니까
4: 네.
2: 막상 딱 판소리 시간 딱 들어가면 목이 안 나와요. 잠겨가지고.
1: 아~ 그래서 그러니까 비트박스를 할 줄 아시냐고 지금.
2: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1: 한번 해봐요. 잠깐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시간은 없는데 잠깐만.
2: 그냥 어떻게? 그냥 어렸을 때 막 했던 게 막 이런 거 아니에요?
1: 어 재능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0: 그 당시에 이 정도면 네. 그 당시 스타일인데 그 당시에 이 정도.
2: 맞아요, 맞아요. 막 그때 막 이래갖고 안 한 거예요. 이래갖고 목이. 목이 이게 근데 진짜 아. 이게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네. 멀리 해야 되더라고요.
1: 아.

0: 제가 보니까.
1: 그러니까 지금 비트박스도 듣고 지금 이 드럼을 들었잖아요. 약간 차이점이 제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트박스는 뭔가 막 이렇게 사운드가 만들어진 느낌이라면
2: 네. 혼자 막
1: 입 드럼은 진짜 드럼 소리 같아.
2: 네, 진짜.
1: 아까 탐 소리랑 맞아. 스네어 소리랑 맞아요. 진짜 맞아요. 완전
3: 하이햇이랑
1: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4: 네네네.
1: 그게 그리고, 특징인 거 맞습니까?
4: 네네. 그래서 네. 비트박스는 조금 다른 게 또 있자면 비트박스는 여러 가지 소리를 섞고 막 같이 내고 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4: 그래서 소리를 공기를 좀 안 쓰는 그런 스타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소리 하나 하나만 따지면 조금 드럼하고는 조금 멀 수도 있는데
1: 뭔가 EQ가 엄청 많이 걸려 있는 느낌.
4: 네네네.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악기를 대체해야 되고 그래서 네. 소리 하나 하나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발성이 좀 다르고 소리는 다르고 좀 다르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5: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제 옆에서 보면은 네. 입도 마르는데 네. 호흡이 진짜 딸릴 것 같은 거예요.
1: 들숨 날숨 다 쓰시던데.
5: 네, 그러니까 계속 쉬질 않고 하시니까.
1: 네, 네, 맞아요.
5: 저희 이제 막 한 시간씩 할 때 저희 리허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리허설 때도 온전히 다 해야 되고 네. 공연도 온전히 다 해야 되니까 항상 머리를 아파하세요.
1: 그럴만하다.
5: 네, 에이. 막 어지럽다고.
1: 그럴 수 있겠네요.
5: 하시더라고.
4: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요.
1: 아, 그리고 너무 말랐어요.
3: 네, 네. 제가 그 얘기를 좀 할까 말까 지금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4: 아니요, 괜찮아요. 평생 듣던 얘기라.
3: 아니 소화가 금방 되실 것 같아요.
5: 아,
4: 그리고 저는 공연 전에 또 뭘 먹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입이 마르기도 하는데 또 발음 먹으면 침이 또 나올 그렇죠. 때가 있거든요. 지금 막 흥건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하다가 삼킬 수가 없으니까.
1: 아 그렇네요.
4: 최소 30분 전에는.
3: 하긴 이 비트가 계속적으로 가주셔야 되니까. 네네. 아 또 그런 게 또 고충이실 네. 수 있겠네요.
4: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침 삼킬 네. 순 없지. 네. 네. 끊기면 안 되니까.
5: 맞아요.
4: 리듬이 끊겨버리면 안 되니까.
1: 네. 그럼 또. 또 이런 걸 알고 들으면 그 다음 곡이 더 잘 들리거든요.
5: 아 그래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빠가 네. 이제 개인기를 또 오래 하셨으니까 네. 이제 제 곡으로 좀 해가지고 조금 머리를 식힐 겸.
1: 아 준원 씨는 좀 쉬는 겁니까?
5: 네 쉬고.
1: 좀 누워 계세요. 좀 누워 계셔도 될 것 같아요.
5: 제 노래를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1: 네.
5: 이번에 이제 좀 신곡으로 이제 준비하는 곡인데 팔도 풍류라는 곡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1: 네.
5: 이게 이제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서 이제 기획된 헌정곡인데요.
1: 네.
5: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땅을 노래한 곡입니다. 그래서 좀 아름다운 곡이면서 여러분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곡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 그래서 팔도 풍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0: 또 풍류. 이 신의 CL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1: 너무 좋은데요.
2: 그래서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요. 네. 우리 3796님이 노래 들으니까 가을 여행 팔도 풍류 다니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지금 제가 제일 바라고 있는 게 여행입니다. 정말 여행을 떠나고 싶어가지고
0: 그죠.
2: 요즘에 또 계속 여름에 너무너무 덥다가 네. 지금 딱 선선한 바람 불어가지고 좀 제주도도 가고 싶고 그래서 좀 낚시도 좀 하고 싶고.
0: 아 낚시도 좋아하세요?
2: 낚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0: 아, 네. 바다 낚시?
2: 네 바다 낚시인데 배 낚시보다는 그냥 네. 이렇게 서서
1: 방파제에서?
2: 방파제에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예. 평상시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공연 갈 때나 이제 그럴 때 이제 좀 짐 챙겨가지고 혼자 낚시하고 하는데 회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회를 먹으려고.
0: 네. 낚시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회를 네. 직접 떠요 그러면?
2: 네네 네. 그래서 직접 드지는 못하고
0: 직접 드지 못하고
2: 그래서 제가 전국에 선장님이랑 좀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국악을 합니다 하면서 네. 노래 한 자락 들려드리면서 저 회를 너무 좋아해요 하면은 그날 못 잡아도 큰 뭐 대삼치라든지 방어라든지 이런 거를 잡아가지고 예. 보내주세요. 그리고 직접 떠가지고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멤버들이랑 같이 가면 선장님을 아니까 선장님이 네. 꼭 회를 떠주시러 오세요 직접. 공연장까지 싸가지고 큰 생선 싸가지고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요즘 그 맛에 근데 이제 가을이니까 이제 얼른 와라
1: 그렇죠. 이제
2: 하셨는데 이제 여수도
1: 나오니까.
2: 좀 가야 되고 지금 제주도도 가야 되고 좀 밀려 있는데
0: 선장님들 보러 가야 되는데
2: 또 이제 지금 또 공연 시즌이기 때문에
0: 지금 제일 바쁠 때 아닙니까?
2: 네 바쁘니까 조금 예. 하다가 네. 좀 선선해지면 더 선선해지면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 회를 못 드시면 제가 또 취미가 또 회 뜨는 거거든요.
2: 진짜요?
1: 저는 칼가바.
0: 진짜요?
1: 아 그럼요. 저는
2: 진짜요?
1: 노량진에서 새벽 3시, 4시에 네. 가가지고 이제 그 고기를 이제 찍는다 그러는데 네. 피만 빼와요. 피만 빼와가지고 제가 집에서 직접 오로 그 일본 말이니까 이게 회를 다 뜹니다. 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그 저 네. 밀폐 그 숙성,
2: 네, 네,
1: 숙성을 딱 해가지고 저희 집에 숙성 기계까지 다 있어요. 그래갖고 딱 해서 네. 썰어 먹는데 그러면은 입드럼을 좀 연습을 해보겠어요.
2: 올해도 성우님이 예. 또 회를 잘 뜨시는구나. 그거 되게 보통 일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1: 저도 유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유튜브 선생님한테.
2: 아 유튜브 선생님한테.
1: 예. 예, 근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회를.
2: 네.
1: 저는 평생 회 먹을래, 고기 먹을래, 소고기 다 필요 없습니다. 전 무조건 회.
2: 저도 회예요. 네. 저도 회파예요. 아.
0: 근데 왜 저만 이렇게 살이 쪄 있죠? 그건 모르겠고.
1: 그건 다 말해.
0: 준호 씨. 네. 어떡하죠? 지금 두 분이 입맞춤하게 생겼는데 지금. 거기에 위기감 느끼고 준호 씨가 나도 하면서 지금 잠깐 차별을 하셨는데.
1: 네네.
2: 지금 제가 그래서 좀 수온이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가려고 합니다.
0: 이제 진짜 맛있는 고기들 네. 많이 나오니까.
1: 원래 두 분은 좀 친분이 있으세요?
2: 아니
1: 저 씨와
2: 사실 처음 뵙고 예. 저는 이제 이름만 많이 네.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뵙고 싶었는데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더욱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0: 두 분의 궁합이 좋겠네요.
1: 아 다음에 혹시
2: 다음에 제가
1: 선생님 또... 피곤하시거나 편찮으시면
2: 그럼 낚시는 즐겨 하시지 않으세요?
1: 전 낚시는 잘 못해요.
2: 아 낚시는 또 안 하시고
1: 저 기다리는 걸 잘 못합니다.
2: 근데 네. 제가 하는 낚시는 기다리는 낚시는 아니에요. 저도 기다리는 건 싫어해서 던져서 바로 걷어내는.
0: 자 그거는 이제 방송 끝나고
2: 아 낚시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0: 지금 완전 지금 화색이 돌고 있어요.
2: 맞아요.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제가 한 곡을 더 준비를 했어요.
0: 네.
2: 근데 이번에 올 초에 나온 곡인데 진도아리랑이라는 곡을
0: 신곡이잖아요.
2: 신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곡은 근데 진도아리랑 하시면은 또 되게 어색해 하실 수도 있는 곡이기도 한데
0: 왜 어색해요?
2: 이 곡 자체가 굉장히 밴드스럽게

0: 이제 EDM과 R&B와 팝스럽게 펑키한 느낌의 곡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한스러운 거기보다는 오히려 그 비트에 태워서 좀 신나게 불러내는 곡이어가지고 저도 처음에 진도아리랑 받았을 때 아, 내가 이거를 잘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녹음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조금 특별히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용감하게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본 곡입니다.
1: 좋습니다. 진도아리랑 하면 원래 남도소리의 어떤 진한
0: 맞아요.
1: 계면성
0: 맞아요. 근데 그걸
1: 특징인데.
0: 전혀 이제 빼놓고 하는 거라서
1: 그걸 덜어내고
0: 가요 스타일로 좀 불러야 돼가지고 그게 이제 갑자기 또 막 목에 힘 빼는 거 자체가 되게 좀 어렵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조금 어렵긴 한데 물 한 잔 마시면서 제가 이제 진도아리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요때도 준원 씨는 그럼 쉬고 계시는 건가요?
2: 네네.
0: 이제 앞으로
1: 누워
0: 계속
1: 계시니까. 아 그래요?
2: 저도 남은 건 마지막 인사밖에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다 끝났어요?
2: 네.
0: 옆에서 조금 호응 좀 많이 해주세요.
2: 네네.
1: 네.
2: 네.
1: 자 준비
0: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진도아리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5월에 나온 신곡입니다. 진도아리랑 이신혜 씨의 라이브입니다. 에이.

0: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1: 네. 신도아리랑이었습니다. 오. 네. 완전 와. 다른 느낌이네요.
2: 신도아리랑 와 생각이 안 나는데요.
0: 아 그래.
2: 생각 안 나요. 생각.
1: 아, 완전 빠져드셨어요 지금.
0: 원래는 이게 좀 초반에 불렀었어야 되는데 네. 거의 다 한 세 곡 부르고 나서 하니까 네. 조금 더 신경 써서 불렀습니다.
2: 네. 진짜 너무 잘하시는
0: 아, 괜찮아요.
1: 지금 문자도 또 네. 많이 왔는데.
0: 진짜 8742님이 와 엄청

0: 빠른 노래네요. 둔칫둔칫 나른했는데 잠이 달아납니다.
1: 진짜요? 진짜요?
0: 맞아요. 그리고 4503님 진도알이란 게 완전 변심을 한 것 같네요. 우리 색다른 진도알이랑 대박나서 낚시 많이 하세요. 네. 우리 또 신화부로님이 응원곡 갔다가 갑자기 변조가 생기네요. 와 신나요. 노래하는 신예님 표정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진짜 저도 항상 노래하는데 딱 그 노래하는 순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2: 그게 그리고 보여요. 표정에도. 그게
0: 정말 그리고 네. 여기 제가 항상 라디오 나와보면은 여기 선생님들이 제일 표정이 밝으세요. 제가 노래할 때 제일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2: 아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0: 비교했을 때. 아, 이제 오히려 이렇게 감상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 프로그램은 늘 같이 막 호응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엉덩이가 갑자기 들썩들썩 하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 여기는
1: 그나마 성우씨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0: 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3: 팔도 강사님인가요?
0: 네. 팔도 풍류.
3: 풍류. 네, 그거 네. 하실 땐 네. 그려지, 그러니까 그리시더라고요 아, 앞에서
1: 이면을.
3: 네, 이면을 다 그리시길래.
0: 오, 이면을. 오,
3: 그게, 네. 오, 그려지고 노래를 너무 이렇게 즐겁게.
0: 아 그리고, 즐겁게.
3: 네, 그 정말 이면에 맞게 하시는
0: 아,
3: 게
0: 진짜요?
3: 너무 그게 그려지니까 아. 너무 잘.
0: 저는 네, 이 라디오가 드립니다. 너무 좋은 게 예. 제가 진짜 힘을 받고 가는 라디오예요. 그래서 전에도 그 외국 공연 가기 전에 굉장히 피곤했을 때 왔었는데
3: 어, 맞아요 맞아요.
0: 그때도 정말 너무너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앞에서 거의 같이 부르는 수준으로 어. 좋아해 주시니까 아, 너무너무 힘이 나고 저도 너무 감사드려요.
2: 네. 이런 멘트로 선장님들을 구워
0: 살리는 아, 맞아요.
2: 잘하잖아요. 어? 잘한다고.
0: 아이,
2: 아 멘트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준원 씨가 6186님 네.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4: 6186님이 래퍼 하셔도 되겠어요. 네. 아니랑 이리 들으니 색달라요라고 하셨는데 어느 분이 래퍼 같다고 하셨나요?
0: 아마 제가 어, 템포가 좀 빨랐기 때문에 또 래퍼를 또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 랩도 시켜주시면 잘할 것 같기는 해요.
2: 아 그래요? 다음,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0: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네. 그래서 다음 곡은 좀 랩도 조금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오늘 좀 들었습니다.
2: 그래요. 가능할 것 같죠?
1: 아, 이미 뭐 코리안 랩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2: 네. 그리고 아유. 진도아리랑이 끝곡 아니죠?
0: 네,
2: 한 곡 더 있는데 지금?
0: 네, 제가 딱 진도아리랑까지만 이제 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2: 아 그럼 이 다음 곡은 앵콜인 건가요?
0: 앵콜입니다.
2: 앵콜, 앵콜, 앵콜, 앵콜.
0: 이게 제가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라고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했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네. 아 이거 비나리라는 곡도. 8월에 나왔어요. 저번 달에.
2: 8월에 나왔죠.
0: 8월에, 네, 8월에 나와가지고.
2: 싱글로 나왔죠.
0: 네, 싱글로 네. 나와서 아, 이 곡까지 들려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어떻게 시간이 괜찮을까요?
2: 가능합니다.
0: 아, 가능합니까?
2: 가능해요.
0: 아, 좋습니다. 그래서
2: 이 곡은 어떤 곡이에요?
0: 비나리 곡이고요. 네. 우리 이제 피리 전공하시는 궁예찬님께서 어, 작곡을 예. 해주셨어요.
2: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노래 자체는 이제 원래 기존에 알고 있는 비나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 네.
0: 이제 우리 음악 자체의 템포나 이런 것들이 좀 궁예찬님의 좀 색깔이 녹여나가지고
2: 아 재치 있고 약간
0: 재미있으면서 EDM, 좀, 네, EDM 그쵸. 느낌으로 갑니다.
2: 아하.
0: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녹음하고 나서는 처음 불러보는 거라서
2: 아 첫 라이브세요?
0: 네. 그래서 여기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 비나리 한번 도전해볼까? 이제 그렇게 준비한 거라서 한번 네. 어떻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2: 좋습니다. 네, 자 네. 앵콜곡입니다. 8월에 네. 발표한 비나리 네. 신곡입니다. 물 안 드셔도 돼요?
0: 한번 마실까요? 마시고
2: 한번
0: 마셔요. 시작하겠습니다.
2: 네. 자, 잠깐만요. 진도아리랑도 곡이 힘들더라고.
1: 맞아요.
0: 어. 아, 참 이게 작곡가님들이 참 높게도 써주세요. 진짜. 그래서 한 곡 한 곡 부르기에는 괜찮은데 연달아서 네. 부르기에는
2: 그러니까.
0: 조금 출혈이 있습니다. 네. 제가 게이지가 이제 막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마지막 곡이니까 좀 신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좋아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원 씨도 추임새 한마디 넣어주셔야죠.
0: 마시고.
4: 네. 아 이거 굉장히 제가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0: 네.
4: 마지막 곡 끝까지
0: 화이팅.
4: 힘내시고
0: 네. 네.
4: 저도 옆에서 같이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0: 네.
2: 자 얼씨고 가겠습니다. 아. 응.

말이요 지게도 땅 생길제국 태미란 범연자시 화연풍 보라들고 희씨 하양 등극시 삼각산 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물러 대걸 짓고 대걸 앞에

백호로다. 동남산은 산대고 전과라산 화산이겠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부공이라. 오늘 오신 여러분들 만사가 되길 하고 마음과 뜻과 잡순대로 손

어른아이 모두 함께 대대손손 복을 받자. 짧은 인생 길게 살고 힘든 인생 꽃을 피워 논밭에는 풍년 들고

0: 삼각산 기봉하고 공왕이 춤을 추니 해보라 펜육조로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1: 이신혜 씨의 비나리였습니다. 예.
0: 아 진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우리 최보은님이 이신혜 최고 감사합니다. 4815님 와 비나리 너무 좋네요. 속이 탁 트입니다. 그리고 5739님 오 이 비나리는 뭔가 좀 색다릅니다. 너무 신나기도 하지만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 좋네요. 자주 틀어주세요. 자주 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잘한다.
0: 네 우리 신하부로님 오늘 신혜님 비나리 덕분에 제 복이 굴러들어오는 것 같아요. 식임새까지 파워 푸른 비나리 짱짱 해주셨는데 예. 아, 앵콜로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쉽지 않은 곡이에요 이 네. 곡도 네. 궁예찬 씨가 썼다고요.
0: 네, 그 꼭 마지막에 이렇게 꼭 높게 써주셔가지고 쉽게 쉽게는 안 가려고요.
1: 네네. 신혜 씨를 믿는 거죠.
0: 아 그런가 봐요.
1: 중간에 코러스가 들리는데 그거는 이제
0: 우리 또 곽동현 대표님
1: 곽동현 대표의 목소리가 또 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0: 제가 이제 녹음하다가 네. 곽동현 대표님이 그냥 이렇게 듣고만 계시는 거예요. 예. 오빠 얼른 들어오셔서 조금 도와주세요. 아. 했는데 조금 더 풍성해진 것 같고
1: 아, 또 이제 서도미
0: 전공이시니까
1: 맞아요.
0: 색도 괜찮더라고요. 같이 묻으니까
1: 어. 네. 약간 들으면서 어, 국악계 JYP 아, 느낌이 좀 났어요. 네.
0: 큰 꿈이 있습니다.
1: 아, 9월 19일에 공연을 앞두고 있어요. 네. 그날은 준호 씨도 같이 공연하시는 네. 건가요?
0: 같이 합니다.
1: 어, 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0: 우리 이제 9월 19일 오후 5시입니다. 우리 더욱더 꿀잼이라는 공연으로 네. 우리 정준원 씨와 또 제가 아까 들려드렸던 시리랑 실근을 조금 더 연기적인 것도 조금 들어가서요. 네. 또 재미있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허.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9월 19일에 대전에 인근에 계신 분들은 꼭 두 분 만나러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두 분 이렇게 자리하셔가지고 네. 오늘 듣는 저희로서는 너무 좋았는데 그죠?
2: 너무 좋았어요.
0: 아, 네. 진짜요?
1: 네. 두 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준원 씨 어떠셨어요?
3: 아 저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저는 지금 방송 굉장히 두 분 에너지도 좋고 잘해주셔가지고 네. 되게 즐거웠어요.

0: 그거였고요. 그리고 저도 이신혜 씨 노래 듣는데 또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또 저도 나름 귀를 호강하고 가는 것 같아요.
1: 제가 어려운 동생입니다. 제가 오빠한테 되게 어려운 동생인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많이.
2: 아 그리고 준원 씨 진짜 입드럼.
0: 네.
2: 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아 그리고 팀명 들어왔어요. 시나브로님께서 하나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판소리의 판과
1: 네.
2: 타악이잖아요. 네. 판타스틱 어떠냐.
1: 오!
2: 여러 제안을 또 해주셨어요.
0: 또 괜찮고 판타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1: 판타스틱 너무 판타스틱 좋은데요. 괜찮아요.
2: 자 후보가 입맞춤 있었고요. 판타스틱 있었고 판타지 있었어요. 자 이 정도로 하겠고 신혜 씨는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1: 저는요 뭐 사실 두 말 필요 없이 전에도 좋았고 올해도 좋았고 정말 제가 오히려 이제 청취자분들께 이제 복을 드리러 오는 입장으로 오는데 제가 더 힘을 항상 얻어가는 것 같아서
2: 어허.
1: 이제 남은 공연들도 더 열심히 하고 이제 연말까지 또 잘 마무리해가지고 또 내년에도 좋은 곡으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2: 좋습니다. 계속 네. 싱글 앨범 내고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2: 쉼없이 지금 좋은 음악을 내면서 네. 활동하고 있는 네. 신혜 씨.
1: 네.
2: 진짜 꼭 더 지금도 잘 되셨지만 더 잘 돼가지고 가고 싶을 때 낚시도 마음대로 가고
1: 배도
3: 마음껏 드시고
2: 그렇죠.
1: 마음껏 네. 네.
3: 앞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1: 네 열심히 또 이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다음에도 또 기회 있으면은 또 정말 신나는 마음으로 달려오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소리꾼 이신혜 씨와 퍼커션 연주자 정준원 씨 두 분의 무대 함께했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유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3: 그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2: 네.
3: 진짜 노래가 계속 맴돌아요.
2: 어떤 게 기억나는?
3: 아리아리랑스리리스리라 계속 맴돌아요.
2: 지금 쭈꾸미 같았어요.
3: 신도아리랑 까먹었어요.
2: 아 그래요?
3: 큰일 났다니까요 지금. 큰일 났다.
2: 아 오늘 우리 박성우 씨가 이제 상화 씨를 대신해서 네. 스페셜 DJ로 함께 하셨는데
3: 네.
2: 점점 갈수록 매력 발산 엄청 하셨어요 오늘.
3: 아직
2: 아니 봐봐
3: 한 3% 나왔습니다. 3%
2: 북치기 박치기도 하고.
3: 네.
2: 그 회도 뜨고
3: 네.
2: 매력이 진짜 많으시네.
3: 한 3% 나왔습니다.
2: 3%?
3: 예.
2: 나머지 97% 또 하러 오셔야죠.
3: 그래야죠. 예. 불러주십시오.
2: 오늘 어떠셨습니까?
3: 오늘 뭐 너무 재밌었습니다. 뭐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이 라디오 진행을 또 한 번 이렇게 또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가지고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 다음에 또 상원 씨 안 되면 연락 뭐 드릴게요.
3: 형님이라도 안 되시면 언제든 예,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예.
2: 잘하는데
3: 네.
2: 위기감 느껴지는데
3: 전 무조건 빈면 들어가겠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2: 자 지금까지 스페셜 DJ 박성우 씨와 오늘 함께 했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는 이상화 씨와 함께 인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지금은 파티의 시대 파티의 상사디아입니다. 다음 주에 봬요.

한국 음악의 위대한 유산 산조. 가야금 산조를 창시한 김창조 명인의 예술혼이 그의 고향 영암에서 다시 울립니다. 도울 김용옥 추진위원장, 원일 감독이 기획하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에서는 학술 포럼을 비롯해 원장현, 이지영과 여러 명인들의 산조에 일본의 고토와 중국의 고쟁이 더해져 아시아의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영암군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산조의 뿌리와 미래가 만나는 감동의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0: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옛날에 우애 좋은 두 형제가 살았는데요. 두 사람은 식사도 늘 함께 했는데 먹는 방법이 달랐다고 합니다. 동생은 쓴 음식과 단 음식을 나누어 담아서 단 음식만 먹었고요. 형은 모든 음식을 한 그릇에 섞어서 골고루 먹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형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동생은 점점 쇠약해졌고 형은 건강하고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할 겁니다. 단맛만 골라 먹으면 인생도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겠죠. 혹시 오늘 하루 좀 씁쓸한 일이 있으셨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보약이었다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숙의 노래로 제주민요 너영나영 보내드립니다.

0: 제주민요 너영 나영을 이명숙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달콤한 일들 혹은 좀 씁쓸한 일들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만 기왕에 일이 생길 거라면 달콤한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훈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뭐든지 상대적인 거라서 쓴맛이 좀 있어야 단맛이 더 달게 느껴지는 법이죠. 아예 못 먹어서 아 너무 당 떨어지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노래가 좋다 함께 하시면서 떨어진 당을 좀 채워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이 떨어질 때 들으면 가장 달달한 노래겠네요. 사랑가 들어볼 텐데요. 조상현, 김동해의 소리, 정관진의 도창으로 보내드립니다.
1: 하루는 서로 안고 둥글며 사랑가로 논이는디 마음 정상산 늘은 마음이 달진한 재를 물어다 놓고 이는 다 먹든 못하고 어동

0: 시대대 한시오 평 떡홍삼 춘화가 되고
1: 좋다 잘한다
0: 나도 죽어 급나비대대 춘삼월 호시절에 이 꽃송이를 내가 담소

0: 나는 실소.
1: 그러면 중간사 될 것이 있다. 너는 죽어 종어 인형이 되고 나도 죽어 인정만치가 되어 파이면 28수 낮이 되면 33천 그죠?

0: 사실을 쏘.
1: 그 하나면 총가 될 거였다. 나는 총가 근자가 되게 나니 따본 그릇만의 척 개인 여장을 짜가 되고 나도 죽어 글자가 되리라. 하늘전 하늘건 나를 변양 이세비부 사나이랑 김석기 아느냐? 자 글자가 되요 개인 여변에가 똑같이

0: 도련님은 어찌 불길하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1: 그럼 우리 한번 정담을 해보랴. 우리 한번 업고 놀자.
0: 아유 부끄러워. 어찌 업고 논단 말이오. 걷는 방 어머니가 알면 어쩌시라고요.
1: 예. 너희 어머니는 소시 때 이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잔말 말고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0: 먹으랴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동굴 동굴 수박 옷봉지 떼떨이고 강릉 백청원 따르르 부원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점 옷벅다 반간진수로 먹으랴느냐
1: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0: 그러면 네 무엇 먹으랴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당동제치로 아니 으가니 당참 먹으랴느냐
1: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0: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사탕에 아들 주랴
1: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0: 그러면 네 무엇 먹으랴느냐 네가 무엇을 먹을래 지금 털털 개살꽃 작은 희도령선은 데 먹으랴느냐
1: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0: 아 매도 내 사랑아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야 이만큼 오는 나한테를 보야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야 그 누소라 힙소를 보냐 아, 미도 내 사랑아
2: 예 진양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3: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을 무거워 어쩌고 논단 말이오
2: 내가 널 더려 무겁게 업어달라느냐 내 양팔을 네 등후에 정정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면 그 안에 다 좋은 수가 있느냐
4: 준양이 이제는 아주 파급이 되어 낭군자로 얻고 놀겄다.
1: 둥둥둥 내 낭군 오호 둥둥 내 낭군 도련님 어렵고 노니 좋을 호자가 절로 나 우여공자게 무란화 삼하 동엽이 주로 소상 통정 칠백지 길세

춘향아 말 들어라. 너와 나와 유정 허니 청자 노래를 들어라. 담담자

0: 송하영 하영 대소의 유영 삼태족경 백관유영 주화인정 포급서방역 일정 일정을 혼영하면 이 마음 일편단정 내 마음 원형이여 양인심정 탐정타가 만일 파리를 들면 복통 절제한 걱정 등이 진정으로 원정허전 그지영 짠호리라.
1: 조상현 김동해의 소리 정권진의 도창으로 사랑가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성주풀이 보내드릴 텐데요. 민요 성주풀이가 아니라 이 남도의 무가 속에 등장하는 성주풀이입니다. 김행연 무녀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2: 성주님 내 본을 받고 성주님 내 건초를 받으 성주님 내 본 맹당 잡어 성주님의 좌증허실 저에게 모리미세 성주님의 본일내라 성주님의 맹당

0: 옮겼던 성균이네 태공겼던 성균이네 머리에 얕던 성균이네 이수 인간들이 날로 새술로 밥을 미막은 솥에 밥을 지어 새술로 더 먹어도 동서를 분별지 못한 이수 인간들인디 난기로 진난 집을 나무하니 다리 호이면 도크로 진난 집을 도가니 다리를 써요 흙으로 진난 집을 도가니 세천국 사마시계 해동조선 전라자도요 관을 다니시고 연을 뒤면 하고 입시면 관은 다 보송군이요 면은 벌교면이요 안진 그 안은 봉님 안진 그 안이요 해로서는 병인년 햇물이요 달로서는 삼월상달이요 날로서는 한소모 이랬날이요 가문은 아무씨 가문이요 증중은 아무씨 증중이라 하곱니다 우리에 다 성주님네 맹당겼던 성주님네 태공겼던 성주님네 오리겼던 성주님네 또 난기로 진난 집을 하고 아니 다리를 쏘요 도구로 진난 집을 도가니 다리를 쏘요 흙으로 진난 집을 흙아니 다리를 쏘요 흙돌 다려 동토가 부마였다 하고 있기에 성주님 전에다가 이 정성을 드리려고 동에는 천개수 남에는 제개수요 서에는 백개수요 북에는 희개수요 중앙은 환개수요 월덕수 감경수 오정수에 폭포수에 흐르는 물은 길러다가 중탕에다가 머리 감고 상탕에다가 마요 가고 하탕에 손발 씻고 전주단발 신연백모 시친 옷을 낱낱이 갈아입고 안두지를 흐르다가 시리찬 경빙 짓고 밭두지를 흐르다가 온솥에다가 밥을 지어 지름든 채수에다가 장든 나무새에 머리끈 고기에다 촛불에 영등에 촛불 밝히시고 빛 좋은 강아지에 맞춘 안주를 바치시고 성조님 전에다가 구와 대특으로 이 정성을 드립니다 어쩌든지 우리 아무씨 가문에 1년 12달에 360날에 정치를이라 28월 39월 40월 5동이 6석달이 번개같이 넘어가도 자손의 근심 없고 재물의 손자 없고 예다 관제 구설없이다 예다 이 우리 성조님 내가 예다 모든 액사를 막아주고 천사를 막아주고 예다 역살 소살을 막아놓고 재물의 손자살 자손의 근심살 입담 해담 무진여로 관제 구설을 오늘날에다 똘똘마다 일시세멸하고 없이고 맑은 소막을 받들어서 억으로 불어놓고 석으로 불어 대부로 태어나서 희맹당해서 불꽃같이 일어나야 억수만금 뒤를 내게 정조 가야주시자고 성조님 이 정성을 드립니다
1: 김행연 무녀의 소리로 성주풀이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잡학사전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양한 우리 노래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우리 노래 잡학사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사는 가곡, 시조와 함께 정가에 속하고요. 시조시를 노래하는 가곡이나 시조와는 달리 긴 사설을 노래합니다. 학창시절 국어시간에 배운 상춘곡이나 관동별곡도 가사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그 가사와 오늘 이야기하는 가사는 다른 작품입니다. 둘 다 노래가에 말씀사를 쓰지만 말씀사의 한자가 다르고요. 국어시간의 가사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나온 문학의 한 갈래로 읊어가는 방식, 그러니까 음영으로 즐겼고, 오늘 소개할 가사는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성악곡입니다. 물론 이 둘이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노래로 부르는 가사는 문학작품인 가사를 비롯해서 잡가, 고려가요, 한시, 민요까지 여러 갈래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현재 전하는 12곡의 가사 중에서 어부사가 가장 먼저 생겼고요. 18세기의 춘면곡, 상사별곡, 권주가, 19세기의 길군악, 매화가, 백구사, 황계사, 처사가, 양양가가 더해졌고, 19세기 말에는 수양산가와 죽지사가 등장해서 12가사라고 부르는 12곡이 완성됩니다. 이 가사는 악기 편성이 자유롭습니다. 반주 악기들은 노래의 가락을 따라가는 수성가락을 연주하고요. 가곡은 5장 형식, 시조는 3장 형식으로 정형화되어 있지만 가사는 곡마다 형식이 다르고 장단도 달라집니다. 또한 이 잡가적인 창법도 섞여 있는데요. 지금 부르는 12가사는 이왕직 악부 부설, 악부 양성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전승되기 시작합니다. 하규일, 임기준 이 두 분이 가사를 전승했고요. 현재 이준하 명인이 가사의 보유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준하 명인의 소리로 가사 수양산가 보내드립니다.

이준하의 노래로 가사 수양산가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피리 무용 반주 구음인데요. 대풍류 준비했습니다. 기념불부터 굿거리까지 최경만의 구음으로 보내드립니다.

나네노 내라 노래로 내로 내나노 때니 시래노 내나 내나 노래로 나니 시래노 내니로 나네나 노나

내려 나 내려 도나 내려 다뛰네 니시레라 도나 내려 도나 니시레로 내려 나 내려 도나 내려 도나 내려 도 내려 나 니시레로 내려 내려 도나 내려 나 내려 나를 내 나니 제도 내 나니 제도 나이노

제품류 중에서 기념물부터 굿거리까지 최경만 명인의 피리 구음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권재은의 소리로 배따라기 잦은 배따라기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속담으로 아하라가를 왔더니

이롱자랑 갱선하야 나하다다다가 위에 사간 저거는 방어그러거

다가 현파가 말릴수록 천파 불려거를 갈제 대저 누구누구을랑 묵을 격은 줄랑 해도고 중에 땅도고 그거니 바다에 제라하는 그건 노도구나 제라하는 건 어리기로구나 갈라갔더니 백사가 문 갈라가지고 평청그나 저저저난 부부러거저 삼도병이 나고 기빠른 지기 저거저 환고양할지 검은 무지고 물로 물하여가 중난자 아아아아아아는 도구이게 여수라 할수 없어도 때에 잡아가 차항파에 뛰어들니 갈매기라간 놈은 이내 등을 파고 상어란 놈은 팔을 몰고 거거 지근지게게게게게게게 뛰어다가간 일적에 우리도 세계사강에 인생으로 생겨를 낳다가 강호의에 배워보역주행 살을 내가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만져가지고 차후에게 사간을 쳐거거늘 바라가를 보니 산이라 또에게 보던 산이여거거 무딩이라 하아여거거도 얘에게 보거거던 무리라 다색은 창망한데 먹은 남기요 잉하구나 때는 마차가 먹는 때에뇨 충추 8월 15일야 예광명 조건 나가들 그저 가가가가 다를 먹을가예고 황등요고 사강에 땡아가니 대가 파가가람소래 가뜩에 나가 심란 헌중에 소봉국강 남의 기러기는 고험성으로 짝을 불러 하간수로 때때가 때가 울며 건서

다른 생각은 당연히 나고 강당숙 동동시에 가시던 동모의 생각이 내가 눈물 나누나 지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금난신송어버댕아가야 공헌비는 망해거니와 하가 봉주허걸 바가다 뜨는데 떠거거 뜨거러내당 바글죽을 받다 딴다 봉주를 받다 딴다 고함한 바가지 찬장 대봉주거거를 받다 딴다.

조이기 소산수 하루 오늘날이는 조이기 양주만 남기고 다 모여야 드린다 노여라 여지와 가가가가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답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차영녀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인천 나나니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김일구류 산조 병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아쟁의 조감룡 명인이 아쟁을 연주하시는 음원을 준비했습니다. 조감룡 명인은 노래가 좋다에서는 꽹과리 연주와 또이 영남 성주풀이로 많은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이 아쟁도 연주를 직접 하시면서 무용 반주도 하시고 신화에도 하실 만큼 경지를 이루신 분이기도 하죠. 자주 들을 음원은 사실 아

사연인데 오랜만에 또 보내드려서 저도 반갑네요. 조감룡의 아쟁, 정경옥의 가야금, 김정림의 해금, 정준호의 장구장단으로 김일구류 산조병주 보내드립니다.

조감룡의 아쟁, 정경옥의 가야금, 김정림의 해금, 정준호의 장구장단으로 김일구류 산조병주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십장가는 수청을 거절한 춘향이가 매를 맞는 대목이죠. 곤장을 맞을 때마다 1부터 10까지의 숫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나열하면서 절개를 노래하고 변사또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 매를 맞고는 일편단심 이내 마음 일시일각에 변할 리 없다고 하고요. 두 번째 매를 맞고는 이부불경 이내 마음 즉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으려는 이내 마음이 이도령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때려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매를 맞고는 삼치형문 즉 세 차례 매질하고 신문한다 해도 삼생가약 그러니까 전생과 현생과 후생의 세 삶에 걸쳐 맺은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네 대를 맞고는 사대부 사또님이 사기사 즉 일을 일대로 바르게 하는 도리를 모르십니까? 라고 하면서 사지를 찢어 사대문에 걸어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매를 맞고는 오장 섞어 피가 된들 오륜으로 생긴 인생 오매불망 우리 난군 잊을 리 전혀 없다고 하고요. 여섯 대 맞고는 소진과 장의를 불러옵니다. 전국시대에 여섯 나라를 말로 움직였다는 사람들이죠. 천하의 그 말솜씨로도 나는 못 달랜다는 겁니다. 칠자로는 칠척검 드는 칼로 어서 목을 베어달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여덟 번째 매를 때리니 팔도 감사 수령님네 백성을 다스리라 보내셨지 힘으로 백성을 누르라 보내셨냐고 따지고요. 아홉 번째 매를 맞고는 구곡 간장에 흐르는 눈물 9년 동안 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매를 맞고는 십생구사 열 번 태어났다가 아홉 번 죽어도 10분인들 변하리까 가망없고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김소희의 소리로 춘향가 중 십장가 보내드립니다.
1: 십장사령 거동을 보아라 경쟁 하나라멀 아누다 동틀 밑에 다 샤르르르르르르 열쳐놓고 경장을 앉아서 흐른다 이놈 곤란 이리 놓고 저놈 곤란 저리도 트니만은 그 중어 등심 좋고 손재비 좋놈 곤란 치드니만은 고도하려 각별히 매우쳐라 사또 보시는 때는 엄녀의 지금 허공 춘향극을 보면서 송발로 말을 한다 여봐라 춘향아 말 듣거라 어쩔 수가 바이 없다 한두 난반 견디어라 셋째 낮부터 눈 아들을 두마 꿈쩍꿈쩍 마라 내부러질라 배우치라 해 딱 즉 끝 푸르르르르르르르르 불어

준양이는 충신이 맞지?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서 아픈 메루룩지로 참느라고 고개

소녀가 무삼지요. 국국 투시하였소. 부모 무료하였소. 음향 작전 진일 없이 이 형추가 웬일이오. 일개 형장 치옵시니 일자 도와르리다. 일편단 심모근마근 일시질가오 편하리까. 가망없고 무관해요. 둘째 나솔 붙여 놓니 이자

없니? 이제 막살이 내치셔도 가망 없고 안 되죠. 세체 나설 따 때려놓니 삼체 형문 치옵신다. 삼생가야 퓨라리까 대째 나설 붙여놓니 사대북 사뚜님은 사기사를 모르시오. 사기를 제재하오.

언제 썩어 든들 고리 온드로 생긴 인생 우상을 생각하며

여섯째를 붙여놓으니 육국달랜 소진 안도 소녀를 못 달래지오. 일곱째를 따 붙여놓으니 질척급 들어와 칼도 어서 목을 피워주오. 흉장으로 칠 거리에서 칠 때마다 동가리오. 여덟째 나 붙여놓으니 팔도 감사

그러나 누구도 몰 구년치수 거두구리라 열채 낯설 붙여놓니 십생무상 하울 망지공 십보지를 들면 어리까 가망 없고 무관해요 열다섯을다 진이 세보 너리 야 코름 속으가 들거구나 숨을 쉬고 짐작을까 30도 맹정군이 태국 같은 두 다리요 검은 피만 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방 후영도 눈물이 있고 중계구의 정령 급창무 발폭툭 서류를 잘적 매질하던 집장 사령도 배를

너 볼 수가 없네. 이제라도 나가서 문전걸 쓰고 할지라도 집장사 의령도 쓸모도 없네.

0: 거무니 돌아 서러운 매일이 도인 뭐냐 집장 사령 놈을 눈이 켜두었다 사부업으로 바꾸려면 곱사로를 내리라 철어를 매질이 도인 뭐냐 나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떠를 거그리고 나는 간다
1: 김소희의 소리로 춘향가 중 십자가 대목 보내드렸습니다. 실제 공연 현장에 가면 이 십자가 대목은 소리꾼이 상당히 기를 많이 쏟아야 하는 대목이라서 좀 꺼려하기도 하는데 이 대목을 이제 해야 하는 날 공연 시간을 보면 십자가를 끝까지 다 듣기가 힘든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꾼과 고수가 둘이 앉아서 야 오늘 몇 대 맞을까? 야 어디 맞을래? 이런 얘기들로 노래를 새로 구성하기도 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예. 이어지는 곡은 김옥심의 소리로 경기민요 방아타령, 오봉산타령, 경복궁타령까지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김옥심의 소리로 경기민요 방아타령, 오봉산타령, 경복궁타령까지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지연화의 소리로 정선아리랑 준비했는데요. 음악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가을밤 대구에서 우리 전통음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날 수 있는 두 공연 소식입니다. 먼저 대구시립국악단의 화요상설 국악공연 달구벌의 밤이 9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펼쳐집니다. 하반기 첫 무대인 이번 공연은요, 달구벌의 밤을 주제로 대구의 정서와 지역의 색깔을 우리 음악에 담아내는데요. 신화위 합주를 시작으로 다양한 악기의 독주와 합주를 만나볼 수 있고요. 태평무까지 더해져 풍성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같은 날 저녁 8시엔 대구 꿈꾸는 시어터에서 풍류열전 2016 시즌 신풍류열전이 이어집니다. 이번 9월 무대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9월 15일엔 젊은 농악인들이 모인 농악천하지대본의 농악콘서트가 열리는데요. 서로 다른 지역의 농악을 이어온 6명의 연희자가 각자의 가락과 몸짓을 한데 모아 오늘의 감각으로 농악을 새롭게 풀어냅니다. 9월 22일엔 창작음악단체 두다의 생과 사가 무대에 오릅니다. 전통음악과 EDM을 결합한 색다른 무대로 새로운 풍류의 모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전통의 멋을 그대로 만나는 즐거움부터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태어난 국악까지 올가을 대구에서 우리 음악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보시면 좋겠네요. 이번엔 같은 날 서로 다른 방식으로 판소리의 깊은 멋을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공연 소식입니다. 먼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명품 국악 컬렉션 이태백이 9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엔 소리와 곡법, 기악을 두루 섭렵한 종합예인 이태백 명인이 무대에 올라 장단의 맥을 들려줍니다.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 이난초 명창을 비롯해 소리꾼 임현빈과 김나영이 함께하고요. 다섯 바탕의 대표 대목을 차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서울에선 판소리 심청가의 깊은 맛을 오롯이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열립니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 정회석 명창의 기획공연 정회석과 함께하는 보성소리 눈대목이 9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에선 동편제와 서편제의 장점을 아우른 보성소리로 심청가의 주요 눈대목을 들려주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자세한 공연 일정과 내용, 각 공연장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 관현악의 지난 반세기를 한자리에서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협연의 연대기가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제목 그대로 협연을 통해 국악관현악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무대인데요.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다섯 편의 협연곡을 통해 국악관현악의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무대는 1978년에 만들어진 이상규 작곡의 대바람 소리입니다. 초기 창작 국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대금 명인 이용구가 협연합니다. 이어 1980년대를 대표하는 박범운 작곡의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 사막장이 펼쳐집니다. 국악관현악과 사물놀이가 만나 우리 장단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작품으로 김덕숲의 사물놀이가 함께합니다. 1990년대엔 이준호 작곡의 생황협주곡 풍향이 이어집니다. 생황연주자 김효영이 협연합니다. 2000년대 이후의 음악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도널드 웜에게 가야금 협주곡 흩어진 리듬에서는요. 전통 산조의 즉흥성과 리듬을 현대적인 음악으로 풀어내고 김영섭의 가야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마지막은 최지혜 작곡의 첼로 협주곡 미소입니다. 첼로와 국악관현악이라는 조금 색다른 조합으로 따뜻한 울림을 전하며 첼리스트 홍진호가 협연합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국립극장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어릴 때 즐겨 먹었지만 지금은 팔지 않는 과자의 이름. 또 어릴 때 TV나 라디오에 자주 나와 늘 따라 부르던 CM송의 한 구절. 오랜 세월 잊고 지내다 문득 맞다 그런 게 있었는데 하고 생각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있었다라는 주변부 기억까지만 떠오르고 정작 그 과자 이름이 뭐였더라? 그 CM송 가사가 뭐였지?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게 생각 안 나서 답답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사실 오랜 세월 잊고 살 만큼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그저 소소한 추억들 그거 하나쯤 내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진데도 변할 건 아무것도 없겠지만요. 그럼에도 그렇게 반짝하고 떠오른 오랜 추억의 실마리는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살려내고 싶어집니다. 이제는 기억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존재할 수 없는 시간이 됐기 때문일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소리광대와 정가 소리꾼 김희영의 연주와 노래로 조각배 들으면서 9월 11일 금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은 정말 그랬던 적 없으세요? 잘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의 사소한 추억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답답해했던 적이요. 그럴 때는 그 시절을 공유했던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지만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물어본 그 친구도 내가 설명하는 단서들을 들으면서 나랑 똑같이 주변부 기억만 되살아나고 정작 중요한 핵심은 기억이 안 나서 궁금증만 두 배로 커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언젠가 목요일 라디오 극장에서도 어린 시절 만화 영화에 나온 왕자 이름이 생각 안 나서 답답해하다가 그걸 기억해낸 한 친구가 영웅이 됐던 이야기를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은 사실 검색하면 안 나오는 게 없어서 검색의 힘으로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하지만요. 정말 너무 소소하고 개인적인 추억들은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닌 경우도 많죠.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소소한 경험들도 나중에 다른 데 검색하면 안 나오겠지만 우리 문자냉빙고에 저장해 두시면 다음 주에 생생히 꺼내볼 수 있겠죠. 샵 0301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 앱 사연쓰기 이용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들 자유롭게

고영렬의 노래로 자진남봉가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1부에는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부터 보미의 모멘트, 봄딜 테이스트까지 다양한 음악들을 여유롭게 들어볼 수 있는 코너들이 마련되고요. 2부에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미리 채워주신 사연과 신청곡 문자냉빙고에서 싱싱하게 꺼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맛있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선물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경로 이탈의 연주한 노래로 함께합니다. 조율.

0: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1: 물레 하면 여러분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일단 물레방아가 떠오르고 또 영화에서 봤던 도예가가 도자기를 빚는 장면에 그 빙빙 돌아가는 회전판 이름이 물레라는 것 정도가 기억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 일상과는 좀 거리가 먼 도구의 이름으로 남았지만 옛날 우물가 두레박줄을 감아 올리던 장치도 물레였고요. 배에 닷줄을 감던 물레, 또 거중기에 줄을 감던 물레도 있었죠. 이렇게 다양한 곳에 물레라는 이름의 회전장치가 쓰였지만 뭐니 뭐니 해도 물레라는 이름을 대표하는 도구는 솜이나 털 따위에 섬유를 자아서 실을 뽑는 기구였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웃음을 자아내다 또는 눈물을 자아내다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잣다라는 말도 원래는 물레를 돌려 실을 뽑아내는 걸 가리키는 말이었죠. 지난주 이 시간은 301삼의 한 과정에 불리던 노동요를 한 곡 만나봤었는데요. 짧은 섬유를 이어 긴 실을 만들어야 했던 301삼과는 달리 목화솜에서 실을 뽑는 무명길삼이나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는 명주길삼엔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바로 물레였습니다. 삼을 삼던 과정에 비하면 물레를 돌려 실을 자아내는 건 훨씬 수월했을 것 같지만요. 그래도 새벽부터 온갖 집안일에 시달리고 밤 늦도록 물레질을 하려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을 테고요. 쏟아지는 졸음을 물리칠 노래가 필요하긴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물레질을 하며 부르던 노동요들이 다양하게 전해지는 가운데 통속민요로 널리 알려진 물레타령도 있는데요. 마침 지난주에 길삼 노동요 들으시면서 생각나셨는지 윤혜성님께서 물레타령 듣고 싶다고 신청도 해주셨더라고요. 신영희의 소리, 남도민요 물레타령으로 오늘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출발합니다.

남도민요 물레타령 신영희의 노래로 함께 했습니다. 실제로 옛 여인들이 물레질을 하며 부르던 노래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전해지지만요. 방금 들은 노래는 남도 명창들이 다듬어 부른 남도 민요인 만큼 전형적인 남도 음악의 특성인 육재배기 토리로 선율이 구성됐는데요. 처음엔 느릿한 중무리 장단으로 시작해서 마치 천천히 돌기 시작하는 물레를 연상케 하더니 어느새 가속도가 붙어 싱싱 돌아가는 물레처럼 노래의 장단도 보다 거뜬거뜬한 국거리로 넘어갔죠. 이제 이 물레타령을 재해석한 이 시대의 음악들 몇 곡을 만나볼 건데요. 먼저 퓨전 국악 앙상블 그리샤의 물레회상입니다. 이 곡은 그리샤의 첫 EP 앨범 그리워하시어의 첫 트랙이자 타이틀곡으로 수록됐는데요. 이 첫 앨범 수록곡들은 동양 철학의 대표적인 기조가 되는 윤회 사상을 기반으로 작업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빙빙 돌아가는 물레의 모습에서 인간 삶의 순환을 넘어 윤회 사상으로까지 확장된 세계관을 한 곡의 음악으로 만나볼 수 있겠죠. 이 곡에 이어 권미희의 물레 노래까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고달픈 몸으로도 사랑을 노래했던 여인들의 애달픈 정서가 담긴 물레타령을 현대적인 감성에 맞게 새롭게 작사, 작곡한 노래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퓨전 국악 앙상블 그리샤의 물레회상, 그리고 권미희의 물레의 노래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시죠.

퓨전 국악 앙상블 그리샤의 물레회상, 이어서 권미희의 물레노래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한국의 전통음악으로부터 출발해 가지를 뻗어나가듯 다양한 음악들 엮어서 들려드리는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 시즌2. 오늘은 남도민요 물레타령과 이 곡을 재해석한 다양한 음악들 함께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더 애니큐의 물레라는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애니큐는 오랜 기간 컨템포러리 재즈신과 한국 전통음악 사이에 존재해왔던 음악적 갈급함에 대해 고민하던 아티스트들이 결성한 그룹인데요. 애니큐라는 팀명은 니어 이스트 쿼르텟의 이니셜이고요. 처음엔 쿼르텟, 즉 4인조로 출발한 팀이었지만 멤버 구성에 약간의 변화를 거쳐서 작곡가 겸 색소포니스트 손성재와 기타리스트 정수욱, 그리고 소리꾼 김유리가 함께하고 있죠. 애니큐의 물레에 이어 오늘 코너의 마지막 곡으로는 대중음악신에서 활동해온 인디 뮤지션들이 재해석한 물레타령을 준비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프리나즈와 DJ 티즈가 함께한 물레야라는 곡인데요. 전통음악의 정서를 새로운 리듬으로 재탄생시킨 이 곡을 통해 한국의 소리와 힙합 문화가 만날 때 생겨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먼저 애니큐의 물레부터 프리나즈와 DJ 티즈의 물레야까지 두 곡 이어드리면

봄이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 인간 김보미의 어떤 순간에 와닿았던 음악을 만나의 DJ 봄디로서 여러분께 맛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공연을 했는데요. 이 사랑방 같은 공간에서 소규모 관객과 함께하는 공연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공간인 만큼 풍류 음악으로 문을 열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평소에는 생황과 단소로 많이 연주하는 곡인 수룡음을 그날은 생황과 해금으로 연주했습니다. 그랬는데도요, 관객분들이 많이 좋아하셨고요. 저도 연주하는 동안 깊이 그윽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 수룡음 참 좋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생황과 단소 연주로 듣겠습니다. 손범주의 생황, 김상준의 단소 연주로 생소병주 수룡음 1부 끝곡으로 함께 듣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짙은 초록빛 녹음은 가을빛으로 물들고 바람 끝엔 선선한 싱그러움이 스며들고 높아진 하늘은 파란 빛깔로 더욱 깊어집니다. 강렬한 원색의 여름빛이 가을을 만나 또 다른 표정으로 피어나는 계절. 노래도 그렇습니다. 계절이 새로운 색으로 물들듯 익숙한 선율은 또 다른 악기와 만나서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빚어냅니다.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 한 폭의 수채화를 닮은 그 감성의 선율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9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호연의 노래로 경기민요 양산도 김영기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어떤 이야기와 음악들을 저장해 두셨을지 문자 냉빙고 함께 열어보러 갈까요?

한 주간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들 이곳에 싱싱하게 보관했다가 더 맛있게 꺼내드립니다. 문자 냉빙고. 지난주는

오늘은 목요일이 방송의 날이라 녹음 방송을 했었는데요. 9월 3일 목요일에 읽어드리지 못한 문자들부터 꺼내볼게요. 김영기님께서 비, 눈, 바람 불어도 맛있는 라디오는 우리들의 힐링 방송이에요 하시면서 이호연의 양산도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곡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시작했죠. 디들강님께서 만나가 있어 저녁이 즐겁고 변함없이 반겨주시는 보미님과 같이 하는 행복 언제나 기다림의 꿀맛 같은 오감 만족의 시간입니다 해주셨는데요. 정말 변함없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디들강님 또 여러분들이 계셔서 만나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천일홍 꽃입니다. 천일 동안 불금을 간직한다는 의미를 지닌 꽃인데 붉은색, 보라색, 분홍색, 흰색의 여러 꽃들이 있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여름 정원의 컬러 포인트 역할을 하고 꽃이 시들지 않고 오래 가서 드라이 플라워 제작에 최적인 꽃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유 그렇군요. 그래서 어쩐지 또 많이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삼승할부지님께서요. 삼승할부지 맛있는 라디오 지각했습니다. 보미님 부끄러운 일이지만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몸은 노인이 되었네요. 오늘도 세월은 제 마음과 같지 않네요 하시면서 청춘가 한 곡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마음이 청춘인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네, 신청해 주신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1716님께서는요. 지난주 라디오 극장 들으시고 하하 딸들은 모두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로 편한 사람이라서 마음에도 없는 투정을 부리고 해도 엄마는 진심을 다하니까 다 받아주곤 하지요. 그래도 시집가니까 애틋하게 부모한테 잘 합디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럼요. 다 철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바람님께서는요. 옛날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라디오 프로에 일부러 신청곡 나오라고 빈센트라는 팝송을 사연과 함께 엽서에 적어 보냈던 기억이 있네요. 팝송 첫 가사가 별이 빛나는 밤에임에도 사연이 소개되지 않아서 그 뒤로는 안 보냈지만 엽서를 넣고 언제 도착해서 방송에 나올지 모르니 며칠을 계속 집중하고 들었던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바로 문자나 어플로 소통 가능한 것을 보니 참 감회가 새롭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저도 그 시절에 엽서 곱게 써서 사연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침 이 문자는요 그 시절의 엽서처럼 며칠간 이렇게 낭만을 더 숙성시켜서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됐네요.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는요. 오늘도 일 댕겨와 녹초가 됐네요. 더위가 안 가요. 종일 매달려 크레인 작업. 힘내려 저녁 해먹네요. 어제 주문한 오븐 도미가 산골짜기에 벌써 간단히 오븐 도미밥, 두부조림, 계란 후라이네요. 보내주셨는데 건강에 좋을 것 같지요. 네. 자 승승장구님께서요. 방송의 날 축하드려요. 늘 좋은 음악과 선한 말씀으로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510님께서도요. 방송의 날 축하드려요. 좋은 방송 늘 감사합니다. 농촌국가인 네팔 정부가 기후위기를 초래한 나라들, 특히 주요 산업국들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0.04%에 불과하다고 해요. 티베트 쪽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빙하가 녹아 대홍수가 발생한 이후 일주일 넘게 지났지만 아직 4천 명 넘는 실종자가 있다고 하니 살아있을지 모르는 생명 구할 수 있게 수색과 구조를 포기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해주셨네요. 그래요. 이 네팔 홍수의 구조 소식 이번 주 월요일에 월드뉴스로도 전해드리면서 혹시 모를 기적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 네, 함께 나눠봤었죠. 정말 간절한 마음입니다. 삼승할부지님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싱싱의 연주와 노래로 청춘가

싱싱의 연주와 노래로 청춘가 삼승할부지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2부 코너 문자냉빙고 함께 열어보고 있어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남겨주신 이야기들도 꺼내볼게요. 2111님께서 지난주 오프닝 들으시고 요즘 저에게 딱 필요한 얘기여서 크게 와닿네요. 다 비워내서 좋은 일들이 오나 봐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해주셨어요. 아유, 그래요. 이렇게 비워내는 것이 때론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죠. 만나사랑님께서는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날씨 덕에 가을이 한 발짝 다가옴을 느끼네요. 저는 봄보단 가을을 타는데 걱정이에요. 해주셨어요. 그래요. 확실히 가을은요. 찬바람이 살살 부니까 뭔가 쓸쓸한 기분이 확 들기도 하죠. 그럴 땐 우리 음악을 들으시면서 또 마음을 다스려 보시면 어떨까요? 4921님께서 지난주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 들으시면서 3자면서 얼마나 인내하셨을까 대단하셨네요 해주셨는데요. 우리 민요 속에 녹아있는 우리네 어머니

님들의 삶은요,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삼승 할부지님께서도요, 옛날 안방에서 배틀에 앉아 삼배 짜던 어머님 모습이 보이네요 하시면서 고래아이의 전폭적으로 놀아보세 듣고 싶어요 해주셨어요. 이 곡 네,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0750님 출석해 주셨고요. 4933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권선정의 대금 연주로 수국의 가을이 드니 부탁합니다 해주셨어요. 이 곡 끝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0118님께서요. 덕분에 이사 잘했고요. 먼저 간 아내 기일에 인천도 잘 다녀왔어요. 제가 사는 곳은 경남 김해시 장유이지만 집사람 기일이 항상 8월 말쯤이네요.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어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그리움 가득한 8월 보내셨겠습니다. 1790님의 꽃편지도 도착했습니다. 부들레아 꽃입니다. 썸머 라일락이라고도 불리는데 꽃이 길쭉한 원추형 형태로 피어나며 보라색, 하얀색, 분홍색 등 다양한 꽃색상을 가진 낙엽 관목이랍니다. 무슨 꽃인지 한참을 찾았습니다. 만나가 끝나기 전에 보낼 수 있어 다행입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만나 끝나기 전에 잘 도착했습니다. 예쁜 꽃사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삼승 할부지님의 신청곡 한 곡 더 띄워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문자 냉빙고 문 닫을게요. 고래아의 전폭적으로 놀아보세요.

고래아의 연주와 노래로 전폭적으로 놀아보세 삼승 할부지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오늘 끝곡은 4933님께서 신청하신 수국의 가을이 드니 권선정의 대금 연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가 보인 서구화의 욕망은 그의 전통음악을 향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예술을 그저 정신적인 가치이거나 물신화된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적용에 창조해내어야 가치가 있음을 자각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반복했던

0: 전통음악의 체보화, 악보화,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의 창설과 같은 음악적 실천 작업들을 통해 전통을 대하는 그의 일관된 생각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곁에서 민속악을 대하는 관점과 새로운 전통으로 창조하는 과정을 목도한 제자들을 통해 제2, 제3의 근대성이 실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후대에 남긴 의미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평택 지영희 국악관에 전시된 음악학자 김은영의 글입니다. 지영희, 성금영 명인의 딸로서 부모의 가락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전북 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저희 아버님은 우선 학자세요. 그리고 또 연주자이시고 그리고 작곡가이십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떠올릴 때 아버님은 굉장히 그 예민하신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자상함이 따뜻해요. 그래서 훌륭한 연주자이시기도 하고 또 뭔가 우리 학문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는 학자이시기도 하고 더불어 또 우리 음악을 아무리 전통이라도 이거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또 잘 발전시키는 그래서 그 관현악을 만드실 때도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국악예술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면 음악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려면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민속음악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갈 때는 악보가 절실해졌고 김동진 선생님하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서양음악의 작곡가 선생님이 이 양반도 우리 음악에 대한 그 열정이 있으셔서 지영희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허구한 날 그 음악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연구하시면서 이거는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님 무속학에 굉장히 대가세요.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미신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때 굿을 못하게 할 때 아버지가 큰일 났다 하고 그때 이제 다니시면서 무속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장단과 그런 이야기를 다 적으셔서 지금 악보가 그게 남아있죠. 오토바이 타다가도 다시 넘어지셔서 엄마도 걱정도 하시고 그렇게 연구를 게으리 하지 않으셨어. 이 음악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 이 자체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그 어리숨어 있는 걸 알겠다는 걸 아시면서 이걸 무속하게 그 형식에서 딱 들고 나오셔서 대중화되어 음악만으로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드세요.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되는 게 무용반주부터예요. 여태까지 굿에서 썼던 그 형식의 중요한 음악들을 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쏙 들어서 알맹이를 들어다가 정말 예술로서 그 음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시거든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이 명인을 가장 오래 지켜본 제자이자 자녀인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기록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첫 소절만 들어도 눈앞에 고향 풍경 하나가 아스라이 펼쳐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정지용의 시에 김이갑이 곡을 붙인 향수인데요. 이 노래에는 참 특별한 만남이 있었죠. 대중가수 이동원과 성악가 박인수, 전혀 다른 길을 걷던 두 사람의 목소리가 만나 비로소 하나의 완벽한 그리움을 완성해낸 것처럼요. 우리네 삶도 서로 다른 결을 가진 인연들이 만나 잊고 지내던 마음의 고향을 다시 찾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여신 향수, 뮤지컬 배우 카이와 테너 박인수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향수가 발표된 뒤 뜻밖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성악가가 대중음악을 불렀다는 이유로 클래식을 모독했다는 비판을 받은 건데요. 하지만 박인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클래식을 모독하는 것은 대중가수와 함께 노래하는 게 아니라 클래식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결국 이 노래는 클래식과 대중음악 사이에 단단한 벽을 허물고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척을 지는 대신 손을 잡았을 때 얼마나 더 아름다운 화음이 피어날 수 있는지 증명했죠. 이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김효근 시, 김효근 작곡, 가장 아름다운 노래, 소프라노 최정원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김동명 씨, 김동진 작곡, 내 마음, 테너 김금환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최정원이 부른 가장 아름다운 노래, 테너 김금환이 부른 내 마음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장미숙 시인의 시 풀잎에 앉은 별에서 뽑았습니다. 이 험한 세상 하루를 더 살아내고 햇빛과 바람에 시달린 풀밭에 그윽한 어둠이 밀려오면 기다리던 별들은 먼 길 마다 안고 내려와 기진한 풀잎을 달래주지.

메조소프라노 이병렬이 부른 장미숙 씨, 이철웅 작곡, 플리페 앉은 별, 바리톤 유승공의 목소리로 양희은 씨, 이병우 작곡,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어색하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할 때 혼자서는 만들 수 없었던 새로운 화음이 생겨납니다. 좋은 음악이 서로 다른 소리로 완성되듯 좋은 세상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만들

들어가는 것. 오늘 여러분 곁에도 나와 조금 다른 누군가와의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졌기를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반우반개 반역 남하여입니다. 손정화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전하는 FM국악당 정미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9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공연한 아쟁앙상블 난세의 미녀 온 에어 공연 실황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공연은 청취 매체의 변화로 그려내는 미녀의 여정이란 부제로 1960년대 LP판으로 시작해 1980년대 카세트 테이프, 1990년대 CD 플레이어에 이어 2000년대 MP3까지 청취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온 미녀를 주제로

아쟁앙상블 난세의 스타일로 곡을 편곡하고 민요와 함께 공연한 소극장 형태의 아쟁 연주회였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공연 형식에서 벗어나 라디오 나레이션 방식으로 공연의 사이가 진행돼 극장에 온 듯한 느낌도 들었고 젊은 감각의 신명을 전해준 공연이었습니다. 그럼 첫 곡 아쟁 앙상블을 위한 성주풀이 감상하겠습니다. 성주풀이는 집안의 평안과 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민요입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아쟁 선율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서 연주했는데요. 전통 민요 선율 외에 자유스럽게 연주하는 아쟁 선율 연주가 그 특징입니다. 그럼 아쟁 앙상블을 위한 성주풀이 감상하겠습니다. 연주에는 아쟁 앙상블 난세입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곡은 어유와 방아요와 매화연입니다. 이 곡은 판소리 심청가 중 방아타령 대목을 소리와 장단, 아쟁의 후렴구에 반복된 선율로 연주했습니다. 반복되는 판소리 특유의 해악과 신명을 재즈 형식의 자유로운 연주로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무대였는데요. 이어 세 번째 곡 매화연은 민요 매화타령의 후렴 선율을 창작 편곡한 곡입니다. 두 대의 야쟁이 주고받으며 점차 깊이와 긴장감을 더하고 마지막에 화려하게 만개하는 매화의 모습을 그려낸 곡입니다. 그럼 어유와 방아요와 매화연 두 곡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소리에는 임채경이 함께합니다.

아쟁 앙상블 난세는 2003년 창단된 팀으로 전통악기 아쟁을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쟁의 박서진과 최서영, 작곡가 신디 연주의 조은상, 타악 연주의 안태희 4인으로 구성됐는데요. 팀원 모두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를 졸업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활동하면서 난세라는 팀 안에서 또 다른 연주 열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난세는 하늘을 나는 새가 끝없는 허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곡은 사계입니다. 이 곡은 신사철가를 바탕으로 사계절의 풍경을 노래한 원곡의 노래말에 새로운 선율을 더해서 재구성한 곡입니다. 신민요 특유의 흥과 정서를 아쟁과 소리에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낸 사계 감상하겠습니다.

난세의 연주로 사계 감상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라플러와 리 강대입니다. 라플러는 꽃타령을 바탕으로 아쟁의 선율로 재편곡한 곡입니다. 두 아쟁의 주고받는 즉흥 연주와 에너지가 전해진 무대였고요. 이어진 리 강대는 판소리 단과 광대가를 오늘의 감각으로 연주했습니다. 그럼 두 곡을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연주에는 아쟁 앙상블 난세, 소리에는 전민권입니다.

사설지레 둘째는 사설지레 그직 첫 흙음이요 그직 첫 얼음새라 얼음새라 하는 것은 희석이 있고 백수 있고 경악은 천태만상 위선이 천면만하 좌상의 풍류호걸 구경하는 남녀노소 울게 하고 웃게 하는 그 기성 금입시가 어찌하니 어려우랴.

소리 농락하여 차고 내릴 때 그 또한 어렵구나. 사설이라는 것은 정금이요 곡은 말로 분명하고 환연하게.

속판이 소리하는 법례로다. 청원하게 하는 목은 단상에 봉이 우른 청청하게 뜨는 목은 청천에 하게 울음 원성 흐르는 목 황명의 비판

저만 질타 호령소리 세상이 흔들리듯 어느덧 변하여 낙포간천 찬바람에 소스라게 보는 소리 좌상이 질세 보고 구경꾼이

돌진해 돌진은 사설지래 그직 첫 흙음이오 그직 첫 얼음재라 이러한 황대노름 어찌하니 어려우랴 더드렁거리고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헤이야입니다. 이 곡은 옹헤야를 주제로 편곡해 만든 곡인데요. 소리와 아쟁, 건반, 타악이 주고받는

아쟁 앙상블 난세의 연주로 헤이야 감상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9일 우지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공연한 아쟁 앙상블 난세의 민요 온에어 공연 실황과 함께했습니다. 전통 민요와 아쟁의 무게감을 일반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문턱을 낮추고 편안한 공감감까지 느끼게 했다.

했던 공연이었습니다. 청춘의 열정이 나는 쇠가 되어 다양한 시도와 소리가 아재강상불 난세 활동으로 펼쳐지길 바라보면서 남은 시간은 감상음악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청가중 신봉사 눈뜨는 대목을 보내드립니다.

신봉사 안씨맹인과 주점에서 지내다가 걸음을 바삐 걸어 궁궐을 찾아갈제 그때요 황후께서는 날마다 오는 소경 거주 성명을 받아보되 부친 성명을

내가 원신다 도중에서 무슨 낭패를 당하신가 단체

이런 듯 애탄을 하실 적어 이날도 대궐문을 활짝 열어 제쳐놓고 내관은 지필 들고 오는 소경 거주 성명이며 연세 직업 자녀 유무와 가세 빈부 유무식을 낱낱이 기록하여 황후전에 올렸겄다. 황후 받아보실 적어 감깨지급이 다루구나. 저거를 그 사는 봉사 신수지수 호진궁합 사주의 봉실무실민 저거를 저 사는 봉사 계집옥에 옷도 먹고 대주장으로 사는 봉사 부남 동료 외따르게 의지하고 사는 봉사 아들이 효성 있어 혼정신성 편한 봉사 집집에 개 지키고 벌식으로 사는 봉사 목 마시지 않는다면 대목장애로 순간한 독각장애로 사는 봉사 자식이 안진병이라 지갑이로다 먹인 봉사 가족의 어떤 봉사 도화동 심학균이 연세는 65세 직업은 밥만 먹고 담만 잠자는 것뿐이요 아들은 못 나보고 딸만 하나 낳았다가 재수로 바로 먹고 출천대요 딸 자식이 마지막 떠날 적어 안못 보신 늙은 부친 말려신세 의탁을 하고 죽어간 전국으로 가세는 유어더니 백덕이라 개집년이 모두 다 털어먹고 유무식 기록에는 20만 명어였기로 사서삼경 다 읽었다 또렷이 기록이 되었구나 심황후 낱낱이 읽어가실 적어 오죽이나 반가웠으며 그 얼마나 기뻤으리오마는 그러나 흔적 아니오시고 내관 불러 분부어사 이 중에 신맹인을 이 별전 안으로 모시어라 내관이 영을 듣고 나가 심학규 씨 신맹인 나오쇼 신맹인 신봉사 듣더니 신맹인이고 무엇이고 배고파 죽겠구만 술이 나와서 한잔 주제 글쎄 술도 주고 밥도 주고 돈도 집도 주고 헐터이니 얼른 이리 나오쇼 그 실없이 여러 가지 거 준다. 그런데 어찌 꼭 날만 그리 찾으시오? 글쎄 상을 줄지 벌을 줄지 모르나 위에서 신맹인을 불러오라 하셨으니 어서 들어갑시다. 신봉사 깜짝 놀래. 나 이럴 줄 알았어. 상을 줄지 벌을 줄지 놈용 캐 죽을 때 잘 찾아왔다. 내가 딸 바라먹은 죄가 있는데 나를 잡아 죽이려고 이 잔치를 피서

저 사람 못하리. 들어갑시다. 주련받게 당도하여 신맹인 대령이오. 황후 자세히 살펴보시니 백수 풍신 늙은 형용 슬픈 근심 가득 찬 게 분명한 부친이라. 황후께서 체중하시고 아무리 진중하신들 분이여 철현들 어찌오리. 심황 헌둥 보아라 사로저려 버리고 쳐버리고 우르르르 달려나와 부채도 무거운 헌고. 아이고 아버지 한 번을 부르더니 다시는 말 못하려고 아버지 군강 이 말을 들었더니 광어인지 궁녀인지 국본 사람인지 누군지 모른지라 먼 눈을 힘안 쪄.

남궁녀에 따라 눈물에 빠져 죽은 제가 무금 소삼년이 혼이 와.

이것이 웬 말이요? 축복 없는 내 딸 심청 여기가 어디라고 사려고 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님은 어디 보자. 아이고 온 돈이 있어야 아버지 이런 놈의 팔자 좀 보소. 죽었던 딸이 자식이 살아서 왔다 해도 눈 없어 내 못 보니 이런 놈의 팔자가 어디가 또 있으리. 아이고 답답해라. 이때 용궁신경 용왕 분부인지 신봉사 눈에다 벗었냐고를 부렸구나. 뜻밖의 장학백하기 황극전의 황내호고 오색채운이 두르더니 신봉사 눈을 뜨는디. 아이고 어찌 이리 눈까지 근질근질근질근질근질 근질, 근질, 근질, 근질, 근질, 근질, 근질, 근질, 근질,

0: 아프지?
1: 아니,

0: 여기가 어디요?
1: 신봉사 눈뜬 바람에 만좌맹인과 각처에 있는 천하맹인들이 모다 일시에 눈을 뜨는디. 만좌맹인이 눈을 뜬다. 만좌맹인이 눈을 뜰때 전라도 순 장담야 새가 얼고 뛰는 소리라 쫙쫙 흐더니만은 모다 눈을 떠버린다니 석다열을 큰자치 먼저와서 잡내오고 내려간 맹인들도 저 그 집에서 눈을 뜨고 병들어 사경되어 포덕이 모든 맹인들도 집에서 눈을 뜨고 미쳐 다 어떤 맹인들도 도중에 오다 눈을 뜨고 천하맹인이 일시에 못한

뜨고 이러다가 뜨고 앉아 놀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졸다 번뜩 뜨고 눈을 끔적거려보다 뜨고 눈을 푸며보다 뜨고 치유병은 주소라도 눈먼 김생은 일시엔보다 눈을 떠서 황영 천지기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심청가의 대문하는 소리만 들어도 벽시 벽겨 배때 째고 다리 섭섰는데 배때 서고 눈곱 끼고 원시 근시 굳주는다 어든

심생원도 그제야 정신 차려 좌우를 살펴보니 칠모금판 황으로신 어떠한 부인이 옆에가 앉았거늘 신봉사 깜짝 놀래. 아이고 황후마마, 군신 지가 지당허운디 황송무비 허옵나이다. 어서 전상으로 납시옵소서. 심생원이 말소리를 듣고 전후 모습을 잠깐 보더니만은 옳체 인제 알겠구나. 네가 인제 알겠구나. 네가 눈이 어두워서 내 딸을 보던 못했으나 인제 보니 알겠구나. 갑자 4월 초 8일 밤 꿈속에 보던 얼굴을 분명 본 내 딸이라.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인도한생 허연든 것 네가 죽어 소금을 들어왔느냐. 이것이 꿈이냐 이것 생신가. 꿈과 생신은 나를 못 알겠네. 어르시구나 좋으시고 저르시구나 좋으시고 아까까지 네가 맹인이라 집행이라 짚고 다녔으나 이제부터 새 세상이 되니 집행이도 작별하자. 너도 날 만나서 그새 고생 많이 했다. 너도 너 갈 대로 잘 가거라.

장문희의 소리로 눈 뜨는 대목 감상했습니다. 광주에서 전하는 FM국악당 강은일의 연주로 봄날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미정이었고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구니 속 미끈하게 잘생긴 감자알보다 작고 못생긴 감자알에 먼저 눈 가고 손 간다. 이재무 시인의 시 감자알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꼭 매끈하고 보기 좋은 것만이 미덕은 아니죠. 작고 거칠고 못난 것에도 그만의 아름다움과 미덕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소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안정화의 노래로 꽃이 있다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이재무 시인의 시 감자 아래 한 대목을 읽어드렸는데요. 작고 못생긴 감자 아래 눈과 손이 더 가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시였습니다. 그렇게 삶의 거친 것들을 잘 살필 줄 아는 눈과 손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거예요. 우리 삶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헤이스트링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신 전해드리겠습니다.

헤이스트링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신 감상하셨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과 고전 시와 글을 만나보는 옛글의 온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고요.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주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봉근의 노래 그리고 재즈밴드 적벽의 연주가 함께하는 평롱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봉근과 적벽이 함께한 평롱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학에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을 만나보시죠.

문학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오늘은 일본의 국민 작가라 불리는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도련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소세키는 서양 문물이 밀려들고 사회가 빠르게 변하던 시기에 그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겪는 불안과 고독을 섬세하게 그렸습니다. 근대 일본의 내면 풍경을 가장 예리하게 담아낸 작가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소세키의 작품 가운데서도 도련님은 유난히 명랑하고 경쾌한 소설입니다. 주인공인 도련님은 성질이 급하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죠. 누가 자신을 얕잡아 보거나 비겁하게 행동하는 걸 보면 좀처럼 참지를 못하는 말 그대로의 어리숙한 도련님입니다. 그런 도련님이 학교를 졸업하고 시골 중학교의 수학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 가보니 학생들도 만만치가 않고 교사들 사이에는 알력과 뒷말이 가득했죠. 겉으로는 점잖은 사람이 뒤에서는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지 겉과 속이 똑같은 인물인 도련님이 몸으로 겪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돌아와서 책이 어떤 이야기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가비의 줄타기 감상하시겠습니다.

모가비의 줄타기 듣고 왔습니다. 책 읽어주는 밤, 오늘은 일본의 작가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도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빠르게 변화하던 당시 사회의 내면 풍경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품의 한 대목 읽어드리죠.

어쩌다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을 보면 도련님이니 애송이니 하며 깔본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는 편이 낫다. 차라리 거짓말하는 법이나 사람을 믿지 않는 기술을 가르치는 편이 세상을 위해서도 나을 것이다. 단순함과 진솔함이 웃음거리가 되는 세상이라니 어쩔 수가 없다. 도련님이 세상의 표리부동한 모습에 화를 내는 모습인데요. 어리석은 말처럼 혹은 미숙한 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아주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학교에선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는데 막상 어른들의 세계에 들어가면 눈치가 빠르고 적당히 속내를 숨기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죠. 반대로 도련님처럼 곧이곧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철이 없고 세상 모른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대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도련님처럼 그저 솔직하기만 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거칠에만 차리는 것도 문제잖아요. 우리 삶의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 빠르게 변화해가는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작가는 질문을 던집니다. 잘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나답게 살아간다는 건 또 무엇일까요? 21세기인 지금도 작가가 던지는 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밤,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글의 온기도 전해드립니다. 또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예결과 재즈밴드 프렐류드가 함께하는 양류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결과 재즈밴드 프렐류드가 함께한 양류가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향기로운 배, 더구나 살지고 연한 함소리라니. 시장에 선 금년에 갑 시절로 비싸거늘 귀한 옛 벗이 자주 붙여 보내와서 씹어보니 혀 밑에 파도가 이는 걸 깨닫겠네. 조선시대 서거정의 시 맛 좋은 배를 붙여준 이 촌로에게 살해하다 였습니다. 촌로란 시골 노인을 뜻하는 말로 이름은 이눌이라고 전해집니다. 서거정은 이 시노인에게 받은 배를 그냥 배가 아닌 함소리라고 했어요. 함소리는 중국 한나라 황제 무제의 동산에 있었다는 과일로 무게가 열 근이나 되고 땅에 다

닿으면 물이 되는 신기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선물 받은 배를 씹으니 이 함소리를 먹은 것처럼 입안에 퍼진 배즙이 마치 파도가 치는 느낌이었던 거죠. 게다가 비싸고 맛 좋은 배를 이씨 노인이 자주 보내주니 서거정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시를 지어 답장한 겁니다.

하연도들이 듣고 왔습니다. 이영애의 새피리, 이방실의 검은 고연주였습니다. 예끌의 온기, 오늘은 조선시대 서거정의 시 맛좋은 배를 붙여준 이촐로에게 살해하다를 보내드렸습니다. 서거정은 세조임금의 총애를 받아 이후 여러 임금을 섬긴 인물로 국조인물고라는 책에 입덕, 입공, 입언, 삼불후의 아름다움을 겸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삼불후는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는 세 가지로 크고 훌륭한 행실인 덕과 위대한 공적인 공로 그리고 모범되는 말과 글을 뜻합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꽃잎을 하윤주의 노래 레마의 피아노 연주로 만나보시죠.

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나태주 시인의 시 꽃잎을 하윤주의 노래 레마의 피아노 연주로 만나보셨고요. 방금 감상하신 음악 작은 손에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린 백꽃이 비처럼 3악장 그리움이었습니다. 예,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시절이죠. 실내를 벗어나서 나들이하기 좋은 시절인 만큼 큰 일교차에 대비하시면서 건강관리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의 끝곡 여행길 정수년회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요즘 여행의 트렌드 중 하나로 phone free 여행, 그러니까 핸드폰 없이 떠나는 여행이 떠오르고 있답니다. 길 찾고 맛집 검색하고 사진 찍으려면 핸드폰이 필수인데, 반대로 스마트폰 없이 떠나는 여행이라니. 메신저 확인하고 SNS 들여다보는 일상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거겠죠. 핸드폰 없는 여행에선 눈앞의 풍경과 사람, 그리고 나의 감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텐데요. 핸드폰으로 많은 것을 보고 듣는 하루는 슬슬 마무리하고 음악과 누군가의 이야기에 천천히 마음을 기울이는 시간, 여러분의 감정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함께 하시죠.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오늘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자, 핸드폰이 없는 여행. 예, 뭐 흔히 말하는 디지털 디톡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폰에서 핸드폰 사용량도 막 보내주잖아요. 당신은 뭐 지난주보다 얼마나 많이 썼고 뭘 많이 했고 그거 보면서 내가 이렇게나 많이 썼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자, 이 음밤 들으시면서 핸드폰 이것저것 뒤적이던 복잡한 머릿속, 마음속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네? 핸드폰으로 듣고 계시다고요? 다른 건 만지지 말고 그냥 라디오. 예. 그것만 딱, 예. 덩석궁이나 유튜브만 딱 그냥 고정. 더 클래식입니다. 마법의 성.

내일의 기억을 걷는 시간까지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아, 1898님의 사연입니다. 친구가 여행 간다길래 이것저것 사오라고 부탁했는데 외국 돈이라 개념이 없었네요. 자잘한 핸드크림 양념 같은 건데 우리 돈으로 계산하니 10만 원이 넘었어요. 아이고 당황하셨겠다. 친구도 당황하고. 아주 예전에 외국 한번 나가기 진짜 힘들던 시절, 그리고 그 물건을 그 나라 아니면 구하기가 힘들던 시절에는 외국 나가는 지인들한테 많이 부탁을 했었죠. 근데 사실 뭐 요즘은 외국 나가는 일도 많아졌고 어지간한 건 다 우리나라에서도 구할 수 있고 또 어지간한 건 그 외국에 유명하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더 잘 만들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부탁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기념품 같은 걸로 뭐 초콜릿이나 과자나 이런 거 사다 달라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 부탁하는 사람은 그냥 별 뜻 없이 하는 건데 여행하는 입장에서는 또 내내 그게 신경 쓰이고 어우 뭐 그것도 깜빡하고 그냥 하면 되게 미안해지고 저는 그래서 뭐 사다 달라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대신 뭐 사다 줄까 하고서 물어는 보죠. 예. 저도 친구가 여행 간다 그러면 이것저것 좀 사다 달라 그래야 되겠네요. 일본 가는 친구가 있는데 뭐랬더라? 뭐 무슨 초콜릿인가? 뭔가 요즘 유명하다던데 아 생각이 안 나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덩덕쿵 앱 이용해 주세요. 자 오늘 금요일이죠. 다정하고 센스 있는 상담 코너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함께.

있습니다. 성우 방우 씨 잠시 후에 모실 거고요. 2부에는 K 클래식 한 장 같이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 스케치의 노래입니다. 다 잘 될 거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어떤 소소한 고민들 완벽히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조언은 해드립니다.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1: 참고만 해.
0: 우리의 고민 해결사 방호 성우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방호입니다.
0: 지난주 방송 들으신 7416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2: 예, 루미 목소리에서 신뢰감이 느껴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물론 우리 AI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네. 그 사람의 목소리에서 신뢰감이 느껴진다라는 거 진짜 어마어마한 자산이잖아요.
2: 네, 또 그렇게 들어주셨네요.
0: 예, 어디 가서 사기치기도 되게 쉽고.
2: 그러게요.
0: 그 사람이 이제 말하는 것 자체가 믿음직하고 네. 뭔가 신뢰감을 주고 이제 외모도 또 그런 외모들이 있잖아요. 아,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친구들이 장난스럽게 꼭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어디 가서 사기치면 제대로 칠 거야.
2: 아, 사기 좀 쳐야겠네요.
0: 아유, 그러시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이세요. 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2: 예, 동안? 지난주에 제가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지인 중에 정말 친한 동생이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를 봐줬는데 네. 와, 우리 또 결혼식 축가하면 유리상자 이세준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사회보고 이세준님이 노래하고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0: 아, 나 좀 분위기도 좋고 다 좋았는데 네. 제가 사실은 좀 무리였거든요. 앞에 일정 때문에 예. 근데 어떻게든 해봅시다. 또 사회가 방호성우님이니까 만약에 제가 좀 늦더라도 어떻게 시간을 좀 끌어주시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무리해서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 잘 끌어주셔가지고
2: 예. 제가 없던 신앙송을 만들어서
0: 아니 땡큐죠 그분들 입장에서
2: 그리고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하는 시간 그것을 앞으로 좀 땡겼습니다.
0: 아유, 저 예전에는 저 사진부터 찍고 그랬어요.
2: 아, 사진 찍을 때 오셔가지고
0: 아무튼 네. 예, 잘 해결돼서 다행이고요. 예, 신랑 신부 이제 네. 이제 행복을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다고 또 전해달라고 아유, 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예, 방성우님이 AI 루미 역할을 맡아서 AI의 고민 상담을 라디오 버전으로 구현해 드립니다. 자, 루미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여러 AI들의 조언을 종합해서 전해드린다는 점 늘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봅니다.
2: 지난 주말에 친구랑 같이 카페에 놀러 갔는데요. 갑자기 친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지영아, 나 요즘 살쪘지? 질문 듣고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일단 아니야 하나도 안 쪘어 라고 하면 너무 티나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맞아 너 살찐 것 같아 라고 하면 친구가 속상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는 모르겠는데 하고 얼버무렸더니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친구의 표정이 금세 어두워지더라고요. 누군가가 나 살쪘지 라고 물어볼 땐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질문의 의도를 알고 싶어요.
0: 친구가 나 살쪘지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는 사연이었습니다.
2: 네.
0: 살쪘지.
2: 이게 친구라서 좀 다행이네요. 연인이었으면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렇죠. 네. 이 친구 사이에 아예 그런 걸 못 물어보게
2: 네.
0: 보자마자 너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요즘.
2: 오, 선수 친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0: 나 살쪘어. 몰라? 거울을 안 봐?
2: 야, 찐친이네요.
0: 자, 이러면은 또 네. 우정의 금이 갈 수가 있으니
2: 맞습니다.

0: 서로 그 외모에 대한 건 될 수 있으면 언급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1: 네.
0: 먼저 물어보면 또 대답을 해주긴 해줘야 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자,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인별그램 댓글부터 확인해 봅니다.
1: 네, 먼저 서리님. 사연자님은 어차피 그분의 몸무게를 모르니까 네가 뭐가 살쪄? 그대로야. 아, 보기 좋아. 라고 해주세요.
0: 네, 보통은 그렇게들 하죠.
1: 네. 네.
0: 근데 우리 이제 질문자님은 안 믿을 것 같아요.
1: 안 믿을 거지? 것 같아서. 계속 의심할 것 같아서.
0: 그 정황상 네. 친구분이 살이 좀 붙긴 붙었나 보다. 그러니까 안 믿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1: 맞습니다.
0: 하신 거죠.
1: 네.
0: 자, 다음 사연은요.
1: 맛있는 감자님. 절친이라면 체중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은 모르겠고 야 오늘 옷 잘 어울린다 처럼 아예 다른 칭찬으로 방향을 트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0: 오 좋다. 아예 그냥 화제를 돌리는 거
1: 네. 네,
0: 좋은 얘기로
1: 좋습니다.
0: 근데 또 친구가 딴 네. 얘기하지 말고 막 이러면서
1: 딴 얘기하지
0: 살쪘어,
1: 말고
0: 안 샀어요. 옷 잘 어울린다 그랬는데 나 저 예전에 커서 못 입던 옷이야 잘 맞아? 막 이러면서
1: 어떻게
0: 이렇게 나오면 피곤한데
1: 난감하네요. 네.
0: 한 분만 더 볼까요?
1: 네, 비틀베틀님. 저라면 돌려 말하지 않고 좀 찐 것 같아 라고 할 것 같아요. 대신 바로 근데 나도 쪘어 까지 붙이겠습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란 걸 알려주면 덜 서운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0: 그래요. 나까지 희생해 가면서 사실을 전해주긴 주는 건데
1: 네네네.
0: 보통 이렇게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죠.
1: 예,
0: 많이들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과연 이 AI 루미는 어떤 얘기를 해줄지 뭔가 그 자체의 해결 방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1: 네.
0: 어떤 이야기를 얘가 할지 그게 궁금하네요.
1: 궁금하네요.
0: 자, 만나보겠습니다. Hi, 루미.
1: Hi. AI 루미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루미야, 나 지난 주말에 친구랑 카페에 갔는데 친구가 나 요즘 살쪘지? 라고 묻더라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더니 친구 표정이 싹 어두워졌어. 이거 왜 그런 거지?
1: 네, 친구의 심리를 파악했어요. 나 살쪘지? 라는 질문은 객관적인 진단을 바라는 게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달라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0: 나한테 신호를 보낸 거라고? 아, 그게 무슨 말이야?
1: 옷핏이 달라졌거나 체중계 숫자가 늘어났을 때 남들에게도 티가 날 정도인지 불안한 마음에 확인하는 거죠. 이때 친구에게 맞아, 너 후덕해졌어 하고 무자비한 팩트 폭격을 날리기보다는 친구의 불안함을 살살 달래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0: 아, 그럼 그냥 아니야, 너 지금 완전 날씬해 이렇게 연기라도 할 걸 그랬나?
1: 잠시만요. 무턱대고 날씬하다고 해버리면 친구의 우정에 금이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신의 표정은 거짓말을 완벽하게 숨기지 못하거든요.
0: 맞아, 내가 거짓말을 하면 동공에 지진이 나고 목소리가 염렴 떨리기는 해. 그럼 살쪄서 불안해하는 친구는 대체 어떻게 달래주는 게 좋을까?
1: 걱정 마세요. AI 루미가 가이드를 전수해 드릴게요. 먼저 다른 것 탓하기 전략입니다. 친구야, 너 살이 찐 게 아니라 요즘 피곤해서 붓기가 아직 안 빠진 거 아니야? 살 찐 건 모르겠고 오늘 옷이 부해서 조금 달라 보이긴 하네.
0: 그래. 붓기나 옷 때문이라고 핑계를 만들어주는 건 좀 자연스럽긴 하다. 근데 만약에 친구가 진짜 객관적으로 본인이 살쪄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면 어떡해?
1: 네, 물론 솔직한 평가를 원할 확률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응, 쪘어 라고 단칼에 잘라 말하기보다는 팩트와 위로를 한 세트로 묶어서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간 살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이 딱 보기 좋아 라고 하거나 조금 찐 것 같긴 한데 다음 주부터 나랑 러닝 뛰면 금방 빠질걸 하고 스윗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죠.
0: 맞아. 살쪘다고 무

0: 무작정 비난하기보다는 친구의 기분을 살피면서 해결책을 찾아주는 게 낫긴 하겠다. 알겠어. 고마워, 루미야.
1: 네. 고민 해결사 AA 루미. 필요할 땐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0: 네. 친구가 나 살쪘지?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AI 루미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네. 자, 어떤 조언이 가장 인상 깊으셨을까요?
1: 기분을 맞춰줘야 되네요.
0: 그런 거죠. 아, 이런 질문을 하지 말자. 친구한테 사람 불편하게 네. 만들어.
1: 그리고 런닝도 같이 뛰어줘야 되고 아. 뭔가 해결책을 또 제시해줘야 되네요.
0: 뭐 어떻게 보면 살 안 찌는 게 친구를 위하는 길이네. 네. 내가 살 안 찌는 게.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나 살쪘지라고 묻는 건 뭔가 몸무게로 확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이전과 좀 다르다라는 아. 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혹은 네네. 어디서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1: 아, 친구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네.
0: 그러니까 너무 딱 잡았다면은 오히려 이제 거짓말 들킬 수 있으니 네.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 너 살이 조금 오른 것 같긴 한데 지금이 훨씬 나. 훨씬 나.
1: 훨씬 나.
0: 예, 예. 우리가 그 백이성 씨가 네네. 한동안 살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아, 다들 걱정하는데 맞아요. 본인은 만족스러운 거예요. 오랜만에 진짜 그렇게 날씬한 몸으로 살게 되니까 너무 만족스러운데 보는 사람마다 다 야 너무 빠져서 하니까 이게 삐지는 거예요. 진짜 서운한 거라 나는 그렇게 네네네. 노력해서 뺐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요요가 좀 와가지고 네. 살이 좀 올랐는데 진짜 훨씬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1: 아, 마음 편해지고.
0: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다 그랬어요. 야, 살이 좀 붙었네. 야, 지금 훨씬 나. 이거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예, 백유성 씨도 수긍을 그제서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진심을 담은 살이 네. 좀 올랐는데 지금이 훨씬 나. 요거를 평소에 네, 연습을 네. 많이 자, 지금이, 성우님.
1: 지금이 훨씬 나.
0: 탈락.
1: 탈락.
0: 지금이 훨씬 나.
1: 연기 챌린지네.
0: 지금이 훨씬 나. 자, 슬프게요.
1: 지금이 훨씬 나.
0: 얄밉게요.
1: 지금이 훨씬 나.
0: 알겠어요. 네. 성시경의 노래입니다. 너에게.

0: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방우 성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살펴볼까요?
1: 회사에서 얼굴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동료에게 갑자기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복도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정도의 사이인데요. 점심을 같이 먹거나 사담을 나눈 적은 없지만 서로 얼굴은 너무 잘 아는 참 애매한 관계입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와 청첩장을 건넨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이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청첩장까지 직접 받았는데 결혼식에 안 가자니 이건 또 너무 매정한 것 같기도 하고요. 솔직히 친한 사이는 아니라서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여러분은 결혼식 참석 여부와 축의금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시나요? 혹시 이 정도 관계면 얼마다 하는 그 깔끔한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0: 예, 친하지 않은 동료, 회사 동료에게 청첩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된다는 사연입니다.
1: 네.
0: 그 사람마다 그런 게 있죠. 뭐 얼마, 그냥 아는 사이면 얼마,
1: 네.
0: 좀 친한 사이면 얼마,
1: 네.
0: 아주 가까운 사이면 얼마. 뭐 이제 나이에 따라서 혹은 좀 본인의 경제적인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네. 다를 수 있는데 네. 그 3등 딱 3등 3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0: 근데 이게 금액이 네. 요즘 그 결혼식장 답값이란 게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뭐 물론 뭐 지역에 따라 또 식장에 따라서 또 어디 호텔에서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막 천차만별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갈비탕 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오히려 신뢰가 되는 안 가는 게 나은.
1: 맞습니다.
0: 뭐 식구도 막 네다섯 명 가가지고 다 먹고서 뭐 만큼 내고 오면 나중에 그거 보면은 진짜 저 손절당해요.
1: 저 사회 볼 때 이호이호님 같이 갔어요. 식사 같이 했어요.
0: 아니 괜찮아요. 뭐 사회 보는데 그 정도 해야지.
1: 네.
0: 아, 저도 거기서
1: 아, 먹고, 맞아요.
0: 먹고 가면 좋았는데.
1: 네.
0: 그때 그 송창식 선생님 공연 네네. 리허설에 좀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
1: 예, 바쁘게 가셨죠.
0: 근데 거기 2시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1: 오, 완전 늦으셨네요.
0: 2시 15분에 도착했거든요.
1: 오.
0: 근데 결국 3시 15분에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고
1: 코스 요리였는데
0: 밥 먹고 그거를 진짜 얼마나 땅을 치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음식값도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가고 안 가고 돈만 보내는 거.
1: 아.
0: 그게 진짜 진짜 축하하는 거다라고.
1: 아, 맞습니다. 요즘은 또 그게 또 미덕으로 또 통하기도 하더라고요.
0: 그렇긴 한데 이제 요즘 젊은이들 얘기가 그런 거고 또
1: 네.
0: 어른들 입장에선 잔치인데 사람이 북적북적대고 많이 오면 좋은데.
1: 맞습니다.
0: 아, 참. 아니, 우리가
1: 예.
0: 루미한테 물어보기 전에 이분의 심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청첩장을 갖다 준다?
1: 저는 안 주긴 애매하고.
0: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보는 사이인데 아예 안 주긴 애매하니 큰 기대 없이
1: 네. 네.
0: 예의상
1: 예.
0: 그냥
1: 그럴 수도
0: 거다.
1: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돈만 보내고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얼마 그러니까 돈,
1: 예?
0: 돈 얼마이?
1: 5만 원?
0: 자, 우리 인별그램 청취자 댓글부터 네.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이루리님입니다. 초대받은 건 감사하게 생각하되 얼굴만 아는 사이라면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혼식에 가지 않더라도

0: 축하하는 마음만 잘 전달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1: 여기 약간 그 성우님하고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축하하는 마음만 잘 전달하면이 진짜 마음만일까요?
0: 뭐 돈을 보내 그러니까, 마음이 전달되죠.
1: 축하해요.
0: 야, 애매하다.
1: 애매합니다.
0: 네. 네. 애매합니다.
1: 이루리님도 약간 애매한 그 마음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0: 네, 다음은 0853님. 저는 입사 일주일 만에 청첩장을 받았었는데요. 사회생활 편하게 하려고 축의금 5만 원 했네요. 3만 원은 너무 작은 것 같아서요.
1: 이게
0: 한 10년 전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1: 그럴 수 있죠. 아니 이 입사를 일주일만 늦게 했어도 5만 원 안 5만 원 굳는 건데. 네.
0: 요즘에는 이 3만 원이라는 숫자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최소 단위가 한 5만 원까지 하지 않나? 뭐
1: 그렇다고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자, 루미 불러봅시다요. 하이 루미.
2: 네. AI 루미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루미야, 나 난감한 일이 생겼어. 회사에서 복도 지나갈 때 그냥 인사 정도만 하던 동료가 갑자기 날 찾아왔어. 종이 청첩장을 주더라고. 친하진 않더라도 청첩장을 받았는데 아, 참. 결혼식에 가는 게 맞니?
2: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이 청첩장을 줬다고 해서 너무 큰 부담감을 느끼거나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1: 아, 근데 그래도 나는 청첩장을 받았으니까 신경이 쓰이긴 하거든. 아, 근데 그분은 나랑 그렇게 사적으로 뭐 밥 한번 먹은 적 없는 친한 관계도 아닌데 왜 나한테까지 청첩장을 줬을까?
2: 청첩장에 너무 깊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기 애매하다고 생각해서 회사 전체에 돌렸거나 웨딩홀 최소 인원을 채우려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일 확률이 높습니다.
1: 그럼 루미야, 너는 보통 누구한테까지 청첩장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2: 최근 1년 안에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났던 사람, 내가 상대의 경조사에 참석했거나 축의금을 줬던 사람, 그리고 매일 얼굴을 보는 같은 회사 팀원까지가 필수 범위입니다. 평소에 사적인 대화를 나눈 적 없는 애매한 사이라면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고민해보는 게 좋겠어요.
1: 그렇구나. 요즘 모바일 청첩장도 많이 보내던데 모바일 청첩장 이건 어때 보여?
2: 청첩장 형태보다는 전달 방식이 훨씬 중요해요. 안부 한마디 없이 청첩장 링크만 보내는 일명 스팸식 전달만 피하고 정성어린 인사말을 함께 덧붙인다면 오히려 모바일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답니다. 종이 청첩장을 받으려면 따로 또 시간을 빼야 하니까 은근히 부담이 되기도 하거든요.
1: 그래, 그럼 이번엔 제일 중요한 거. 결혼식 참석 여부하고 또 축의금 금액, 이건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
2: 요즘은 결혼식에 참석해 식사까지 하려면 기본 10만 원이 마지노선이에요. 보통 식대가 6만 원에서 8만 원 선이라 5만 원 내고 밥까지 먹으면 마이너스 축의금이 되거든요. 대신 신입사원 같은 사회초년생은 5만 원도 고려해볼 수 있겠어요. 하객으로 시간 내서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신랑 신부에겐 고마운 일이니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답니다. 반대로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이라면 꼭 참석하기보다는 주말에 일정이 있어 마음으로 축하드려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5만 원 정도만 송금하는 것도 깔끔한 선택이에요.
1: 아, 그래. 네가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다. 참고할게. 고마워, 루미야.
2: 네. 고민 해결사 AI 루미. 절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1: 네. 친하지 않은 동료한테 청첩장을 받아서 그래서 고민이다라는 사연을 AI 루미가 그 사연에 루미가 조언을 해 줬습니다.
0: 청첩장의 형태. 아, 이거 이 얘기 들으면서 사실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는데요.
1: 네.
0: 청첩장 한번 돌리려면 종이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직접 만나서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면서 직접 주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1: 예.
0: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로 이렇게 막 보내고 하는데
1: 진짜 편해졌죠.
0: 아, 근데

0: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어서인지 모바일로 받으면 아, 좀 그래요.
1: 아, 예.
0: 예. 좀 서운한 마음이
1: 아,
0: 있어요.
1: 진짜요? 뭐
0: 네.
1: 마음이 따뜻하시구나. 나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0: 예.
1: 청첩장 준다고 막 만나잖아. 아이, 뭘 줘, 됐어. 그냥 갈게. 저는 그런 편이에요.
0: 편하다.
1: 예, 네, 전 그렇게.
0: 예.
1: 아니, 다른 준비할 거 많을 텐데 뭘 일일이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냐. 뭐꼭뭐 스승님, 뭐쪽 찾아 뭐좀 사장님
0: 예.
1: 이런 분들은 뭐 직접 뵙고 드리는
0: 어,
1: 게, 어르신들은 뭐 그게 이제
0: 맞습니다.
1: 예의일 수 있겠지만, 뭐 나이가 뭐 비슷하거나 어린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던데. 다만 아까 루미도
0: 네.
1: 얘기했지만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하나 띵 보내고, 그럼 결혼해? 그러면 응 올까지?
0: 끝이네.
1: 가기 싫지 갑자기.
0: 관계도 끝이네.
1: 종이 청첩장 그때 찍으셨을 거
0: 아,
1: 아니에요?
0: 네네네.
1: 그거 다 뿌리셨어요?
0: 제가 할 때요?
1: 예.
0: 저는 제가 그때 성우였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한 350명 전화를 다 드렸어요.
1: 한분한분다
0: 예.
1: 일일이 통화를 했어요.
0: 예.
1: 결혼하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렵겠다.
0: 그래서 욕먹은 케이스예요.
1: 그러니까.
0: 네가 나랑 뭐 얼마나 한다고 전화를
1: 진짜. 그런 식으로.
0: 그런 분도 계셨어요.
1: 진짜 정성이다. 그러니까 성우님 성격이 거기 드러나네. 예.
0: 네네네. 끝나고 나서도 전화를 다 드렸어요.
1: 진짜 대단하다.
0: 예. 네. 그또욕 먹고.
1: 왜 욕먹어? 그거 끝나고 나서는.
0: 아니 또 하냐고
1: 또.
0: 전화를.
1: 그냥 그거지. 너무 이제
0: 네.
1: 기특하니까
0: 아,
1: 그러면서,
0: 예.
1: 아우, 고마워하기. 아유, 또 전화를 해? 이제, 아유, 하죠. 너는 애가 이렇게. 그러면서 속으로, 아, 애가 참
0: 네.
1: 발어, 발러. 이렇게. 그런 거죠.
0: 네.
1: 대단하십니다. 다시는
0: 감사합니다.
1: 못하겠다, 이제.
0: 아, 안 됩니다.
1: 자, 장기화와 얼굴들입니다. 그렇고 그런 사이.

0: 그렇고 그런 사이 장기하와 얼굴들이었습니다. 우리 네. AI 루미에 참고만 해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1: 네,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이 있다면 AI 루미한테 털어놔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번호 샵 0302 그리고 무료인 덩덕흥 앱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다룰 사연은 이은밤 공식 인별그램에 미리 올려두겠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조언을 인별그램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0: 네, AI 루미 조언은 그저 하나의 조언일 뿐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방성우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방성우님 안녕히 가세요. 루미야 잘가.
1: 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0: 아이유의 노래입니다. 마음을 드려요.

0: 증분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첫 곡, 김현철 씨의 왜 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0302, 우물정 0302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덩덕흥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무제한으로 문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임백천 씨의 노래 이어집니다. 소중한 친구.

김도향 씨의 시간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사연 좀 볼까요? 0280님, 딸이 추리소설을 읽고 있길래 범인이 누군지 말해줄까 말까, 줄까 말까 놀렸더니 딸이 삐쳤네요. 미안해, 장난 안 칠게. 우리 입장에선 장난하는 건데 그들은, 아이들은 놀린다라고 받아들이죠. 장난치는 거랑 놀리는 거랑 같은 건가? 좀 다른데, 의도하고 받아들여지는 거하고 약간 그 괴리감이 있어요. 애들은 특히나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하면 되게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냥 웃어 넘기지를 못하고. 사과하셨으니까 사과를 좀 받아줘요. 너무 예쁜 딸입니다. 들국화의 노래네요. 매일 그대와.

들국화 최성원 씨의 목소리였죠. 매일 그대와 또 유해준 씨의 나에게 그대만이 이렇게 두곡 듣고 왔습니다. 8943님,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오, 20년 만에 만났는데 다들 늙었지만 어렸을 때 얼굴이 있어서 신기하더라고요. 1년에 두 번씩 꼭 만나기로 했어요. 아, 옛날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동창들하고 오랜만에 만나면 진짜 반갑죠.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많이 변했는데 옛날 얼굴이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내 앞에 있는 게그 시절의 그 꼬맹이 아니면 그 학생 까까머리 그 친구인지 아니면 이제 머리가 벗겨져 가는 중년인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1년에 두 번씩 꼭 만나신다고요? 보통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야, 자주 보자 이렇게 하는데 다시 만나기 정기적으로 만나는 건또 쉽지가 않던데 친구분들과 그 약속 꼭 지키게 되시면 좋겠네요. 허각 노래입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허각 씨의 노래여서 윤상 씨의 노래도 듣고 왔습니다. 가려진 시간 사이로. 자, 이제 저랑 한 장 넘겨보실까요?

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악기 소리를 사람 소리에 비유한다면 거문고 소리는 어떤 소리와 닮았을까요? 조금 낮은 목소리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죠. 거문고 소리는 다른 현악기에 비해서 묵직하고 점잖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선비의 악기, 양반의 악기라고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민요 같은 민속음악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편견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민속음악, 그 중에서도 남도 민요를 거문고 연주곡으로 들려주는 연주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하. 이재하는 거문고라는 악기가 좀 더 폭넓게 쓸 수 있고 민속음악과도 잘 어울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구성지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남도 소리가 오로지 거문고 하나로 어떻게 표현이 되었을까요? 남도 민요 중에서 흥타령 이재하의 거문고로 들어봅니다.

검은고라는 악기가 남도 소리를 모사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흥타령이라는 제목은 남도 민요에도 있고 경기 민요에도 있는데 경기 민요 흥타령은 천안 삼거리를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남도의 흥타령은 그와 달리 좀 구슬픈 느낌을 주는 곡이죠. 검은고로 그 맛을 살려서 연주를 했습니다. 듣다 보니까 뜨던뜻 사람 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재하의 검은고 연주로 들어본 남도민요 흥타령,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이봉근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눈먼 사랑.

감사합니다. 이번 주 5일 동안 내내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고요.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 뮤르의 그대가 지나간 자리에 오늘 끝곡으로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844년에 한산거사라는 인물은 조선의 왕경 한양의 지세를 찬미하고 한양의 풍속, 문물, 경관 등에 대해서 장편 가사를 썼습니다. 19세기 초중반 한양의 공간은 물론 그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의례, 행사, 놀이, 공연 문화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해 놓아서 마치 한양이란 시 공간을 부감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한양가에는 취타를 연주하는 모습, 연주자들의 복식에 대해서도 묘사해 놓았습니다. 초립 위에 자구를 꽂고 누런빛의 철릭, 남전대 차림이라 했는데요. 요즘 대취타를 연주하는 이들의 복식과 동일합니다. 노란색과 푸른 빛의 옷으로 차려입은 이들 그 연주 복장만으로도 눈길을 끄는데요. 대취타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정재국의 등체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명금이라 대취이타 하랍신다 하는 구령을 선율을 붙여 노래하는 걸로 시작됐고요. 끝부분은 헌화금, 행차가 나가시니 떠드는 것 금지 이런 뜻의 구령으로 마쳤습니다. 대취이타 아명으로 무령지곡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등체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1844년에 한산거사가 지은 장편가사 한양가 속의 대취이타 연주 모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양가에는 이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 또 음악의 느낌도 묘사되어 있는데요. 엄위한 나발이며 애원한 호적이라 한 가운데 취고수는 흰 한삼 두 북채 이렇게 묘사해 놓았어요. 한 가운데 취고수가 손에는 흰 한삼을 씌운 채 두 북채를 쥐고 연주하는 모습인데요. 대취타를 연주하는 걸 직접 보신 분들은 그와 같은 모습 매우 인상적이셨을 텐데요. 바로 용 모양을 그린 북, 용고를 치는 연주자의 모습이죠. 북채를 쥔 두 손에는 흰 한삼을 씌워서 손과 북채를 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는 여러 악기 소리에 대해서도 묘사해 놓았는데요. 나발 소리가 엄위하다라고 했습니다. 엄숙하고 위엄이 있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음악 들으시면서 그런 느낌 가지셨을 듯해요. 또 애원한 호적이라고 했는데요. 태평소 소리가 애원한 소리라고 묘사했습니다. 애원이란 말은 사실 좀 슬프고 원망하는 듯하다 이런 한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런 의미인데요. 19세기 인들에게 태평소 소리가 이런 서정으로 전해졌을까 하고 약간 의아해지긴 합니다. 또 징과 북소리는 당당하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요. 19세기 인들이 대취이타를 연주하는 그 악기 소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미감,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느끼는 서정과 일부는 유사하고 또 일부는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 듯해서 오늘 산책길에서 대취이타 들으면서 19세기인들의 미감을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다 아시죠?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남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잘새는입니다. 이수대엽, 우리 가곡에서 가장 느린 속도의 음악인데요. 이수대엽의 서정이 가곡원류의 가지풍도 형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음악의 느낌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덟 글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행단설법 우순풍조.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설법하듯이 비가 순하고 바람이 조화로운 듯 바로 그런 정서로 노래하는 게 좋겠다 하는 뜻이겠죠.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설법하는 모습 그리고 그 마음 어떨까요? 또 비와 바람이 순하고 조화로운 상태 짐작이 되는데요. 그런 상태로 노래할 것을 요구하는 음악이 이수대엽입니다. 이런 서정과 맞는 속도는 일단 느려야 하겠죠. 맥박이 3회 뛰는 속도가 이수대엽 한 박입니다. 여러분의 맥박 속도와 이 음악의 속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 계면조 이수대엽 잘새는 들어보려고 합니다. 노랫말 내용을 보면 달이 뜨는 무렵 자야 할 새가 날아들고 외나무 다리로 선사가 홀로 가고 있는 다소 쓸쓸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풍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잘새는 날아들고 새 달이 돌아온다. 외나무 다리로 홀로 가는 저 선사야 내 절이 얼마나 하간데 원종성이 들리느니. 남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잘새는 듣겠습니다. 이오규의 노래입니다.

잘 새는 날아들고 새 달이 돌아온다. 외나무 다리로 홀로 가는 저 선사야. 내 절이 얼마나 하관데 원종성이 들리느니. 남창가고 계면조 이수대엽 잘 새는 들으셨습니다. 이호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대취타 들려드릴 때 문자 주셨어요. 보뜰마을님께서 가을 햇살 속 대취타 연주가 아주 멋집니다. 말씀 주신 한양가는 혹 단가로 불려지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이 한양가는 아주 길이가 깁니다. 장편 가사로 쓰여서 읽혀지기만 했고요. 노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마들째님께서 재밌는 문자 주셔서 제가 웃으면서 읽었는데요. 헌화금 산책지기님이 국악을 설명하신다. 예이 헌화은 금이 아니고 은 산책지기님이 말씀을 마치셨다. 이제 서로들 사연을 흉금없이 이야기해도 된다. 예의 주절주절 블라블라 호호 하하 가가호호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마들째에서 보내드린 헌화였습니다. 헌화를 또 여러 의미로 쓰셨네요. 꽃을 올리는 그런 의미로 헌화를 쓰셨는데요. 아주 마들째님 응용력이 뛰어나시네요. 재밌는 문자 읽으면서 잠시 즐겁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관악기 소리를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곡 관악 영산회상 중에 골랐습니다. 관악 영산회상 전체 8곡 중에 다섯 번째 곡인 사면도드리부터 연불도드리 타령 군악까지 연주하는 음악 암영으로 함령지곡입니다. 함령지곡 뜻이 참 좋죠. 평안함이 만방에 두루 미친다. 이런 의미 있는 암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함령지곡 듣겠습니다. 최충웅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관악합주를 들으니까 뭔가 마음이 든든해지네요. 관악영산회상 중에서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을 이어 연주했는데요. 평안함이 만방에 두루 미친다 하는 뜻을 지닌 아명 함령지곡이었습니다. 최충웅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순식간에 또다시 금요일이 돌아왔네요.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이란 말씀이 참 실감이 나네요. 정말 한 주가 금방 지나가죠. 또 1007님께서 산책길 함께 걸어요 하셨어요. 또 글동무님께서 오늘 생각의 향기는 어떤 향기로운 말씀일지 궁금해요. 우리 글동무님께서 항상 생각의 향기 많이 기대해 주시는데요. 오늘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평시조 한 수 준비했습니다. 요즘 가을 날씨가 완연한데요. 요즘과 같은 날씨, 가을 강에 밤이 들어서 물결이 잠잠할 때 낚시를 들이오고 있는 한가한 풍경을 그린 그런 시조시를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잔오매라, 낚시 들이오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 홀로 오노메라. 오노메라는 생략하고 부르지 않죠. 평시조 추강에 듣겠습니다. 변진심의 노래, 변성금의 검고 연주입니다.

수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잔오매라. 낚시 드리우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 홀로 오노매라.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그런 곡이죠. 물결 잔잔한 가을강, 그리고 고기조차 입질을 하지 않는 그런 잔잔한 물결, 가을밤 가을강의 풍경을 만날 수 있었죠. 평시조 추강에 들으셨는데요. 연주하신 두 분이 자매시죠.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였고요. 변성금의 검고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지난날 우리 선조들은 시조시를 직접 짓고 자신이 이렇게 직접 노래까지 부르셨는데요. 이런 정취,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시조 선율 하나 배워서 한번 따라해보면 참 운치 있겠다, 이런 생각해보고요. 아마 이미 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지초실님께서 6살 손자가 할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유소년 FC 시합에서 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에,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아, 6살이면 넘어지지 않고 잘 걷는 것만 해도 대견한 일인데요. 저는 6살 때 많이 넘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아이가 참 기특하네요. 지초실님이 자랑하실 만합니다.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공을 바라보는 그 예리한 시선, 멋진 폼, 6살 손자 집중력이 대단해 보이네요. 네, 사진과 사연 감사하고요. 검정콩님께서 항상 건강하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우리 검정콩님께서는 언제나 음악 감상 소감을 보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건강 기원만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동동 준비했습니다. 동동은 원래 고려시대에 불렸던 월령체의 노래였습니다. 월령체라고 하면 1년 12달의 서정을 노래하는 그런 형식이죠. 이 노래가 고려시대에 향악정제 동동의 반주음악이 됐고요. 조선시대로 가면 역시 향악정제의 하나인 아방무를 연행할 때 노래로 불렀습니다만, 이 노랫말 가사 내용 중에 남녀의 연정을 노래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해서 중종대의 노랫말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이후에 선율만 남았고요. 관악합주곡으로 연주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동 듣겠습니다. 예약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동동 들으셨는데요.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어제 겸재정선의 그림과 문인의 시, 서양 오케스트라와 국악기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연을 감상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그 여운이 남아있네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하셨어요. 아, 좋은 공연 보셨군요. 좋은 공연, 좋은 책, 좋은 글, 좋은 음악. 그런 게 전부 우리에게 긴 여운을 주죠. 그 여운으로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향기. 선은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요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 속의 이야기 만나보고 있습니다. 인생 독본은 톨스토이가 삶의 지혜를 담은 동서 고금의 여러 글 중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모아서 1년 365일 일기처럼 엮은 책인데요. 매일같이 하나의 주제를 제시하고 그 주제와 관련한 좋은 글을 모아 엮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주제에 대해 보완해주는 여러 다양한 글을 인용하면서 그 출처 또 작가의 이름을 밝혀놓았고요. 거기에 자신의 이야기도 곁들여 놓았는데요. 글의 끝부분에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글로 마무리했습니다. 요즘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을 읽으면서 이런 일기 쓰기 방식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선은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주제를 다룬 글 9월 20일의 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1.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 공부에도 진전이 없는 사람들을 절망시키거나 멈추게 하지 마라. 자신이 모르는 것을 지식의 일 가진 사람에게 묻지 않거나 묻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절망시키지 마라. 사유하지 않거나 사유해도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절망시키지 마라. 선악을 가르지 못하거나 가리더라도 아직 그 개념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들도 절망시키지 마라. 선을 행하지 않거나 행하더라도 온 힘을 쏟지 않는 사람들도 절망시키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한 번 하는 것을 열 번 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백 번 하는 것을 천 번 하면 된다. 이 불굴의 법칙을 따르면 아무리 무지한 사람도 언젠가는 반드시 깨우친 사람이 되며 아무리 약한 사람도 언젠가는 반드시 강한 사람이 된다. 중국의 격언. 2.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마태복음. 3. 나쁜 일이나 불행을 부르는 일은 하기 쉽다. 우리에게 선이자 행복이 되는 일은 고생과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법구경. 4. 선한 지혜에 이르는 길은 백합꽃이 가득하고 비단같이 부드러운 잔디밭 사이에 있지 않다. 그 길에 이르려면 벌거숭이 낭떠러지를 기어 올라가야 한다. 러스킨. 5. 진리 탐구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언제나 동요와 불안이 따른다. 그렇더라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진리를 찾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은 파멸하기 때문이다. 너는 진리 쪽에서 먼저 너를 찾아주고 사랑해주길 원하며 나타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 진리는 너에게 모습을

드러냈지만 내가 진리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진리를 찾아라. 진리는 내가 찾아주길 바라고 있다. 파스칼. 6. 선한 삶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마무리. 통증은 한창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알아채지 못하다가 일을 놓으면 비명이 터질 만큼 느껴진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내적 세계에 대한 정신적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의미가 도덕적 자기 완성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는 작은 불행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

영산회상 중에서 세 번째 곡이죠. 세령산 들으셨는데요. 임진옥의 단소, 홍선숙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보원에 나오는 글 9월 20일의 일기, 선은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 글을 모아놓은 내용 만나보셨습니다. 이날 일기에서 인용한 글은 중국의 경건, 또 마태복음, 법구경, 러스킨, 파스칼의 글이었는데요. 여러 이야기를 했죠. 특히 선한 지혜에 이르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길이 가기 쉽지 않다는 것이었는데요. 선한 지혜에 이르는 길은 꽃길도 비단길도 아닌 벌거숭이 낭떠러지를 기어 올라가야 하는 길이라 했습니다. 쉽고 예쁜 길이 아니라 험난해서 가고 싶지 않은 길이 바로 선한 지혜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길을 잘 가지 않으려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만 톨스토이는 그런 길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나아가야 마침내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법구경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선이자 행복이 되는 일은 고생과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도 이야기했죠. 자신의 내적 세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정신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끊임없는 연마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최치원 선생의 인백기천 중용의 글 생각납니다 하셨습니다. 중용도 그렇고 최치원의 인백기천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인백지, 기천지 이런 말이죠. 다른 사람이 100번 하면 나는 1000번 한다 하는 노력의 중요성을 표현한 말이죠. 중용 20장에도 그런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초실님께서 인백기천의 말이 생각났다는 문자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감상하실 곡으로 서용석류 대금산조 준비했습니다. 서용석류 대금산조는 박종기에서 한주환으로 이어진 가락을 이어받아서 완성이 됐는데요. 명인이 어려서부터 평생 연마해온 남도음악에 잔뼈가 굵어진 그 모습이 명인의 대금산조에 두루 담겨 있어서 이분의 산조에는 남도음악의 진수가 잘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산조입니다. 대금가락만이 낼 수 있는 극적인 표현력, 빼어난 식임새, 힘 있는 소리와 굵은 선을 지닌 여러 가락들, 거기에 판소리 성음이 절묘하게 녹아든 산조의 세련된 가락이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장점이 아닌가 합니다.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루어진 서용석류 대금산조 듣겠는데요. 명인 직접 연주하는 음악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김청만의 장구장단이 함께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진진한 가락이네요. 서용성 명인만이 간직한 그 특유의 그분만의 대금가락이 절묘하게 표현된 산조였죠. 서용성류 대금산조 들으셨는데요. 서용석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코너 들으시고 문자 주셨는데요. 1007님께서 노력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어린 시절이 그립습니다. 나이 들면서 노력보다는 타고난 재능, 집안, 환경 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살아온 지 오래입니다. 노력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으로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오랜 시간 살아오고 있습니다. 선을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정말 노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바르고 선하게 살고 싶거든요. 오늘 생각의 향기 들으며 희망을 가져보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1007님 문자가 참 감동적이네요. 우리 제가 보기에 1007님께서는 이미 바르고 선하게 사시는 듯 느껴집니다만 또 희망을 가져보려 하신다 하니 그 이야기에 제가 박수 100번 쳐드리고 싶고요. 그 마음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들제님께서 오늘 9월 20일에 일기를 읽으니 다음 주도 계속해서 함께 읽어나가도 될 듯합니다. 톨스토이의 철학이 깊고 넓어서 그의 책을 읽으면서 사람을 배우고 또 사랑을 배우는 계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생각의 향기는 들국화의 향기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들국화의 향기 참 마음에 드네요. 아, 우리 마들째님께서 오늘 좋은 표현 많이 쓰시네요. 고맙습니다. 글동무님께서는 생각의 향기의 여운은 일주일만이 아닌 평생 인생에 향기롭게 영향을 줄 거예요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감동되네요. 이 생각의 향기의 향기가 정말 만리향인 것 같으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화창하고 아름다운 봄날의 서정을 전해받을 수 있는 곡입니다. 요즘 같은 가을날에 화창한 봄의 서정을 만나보는 것도 좋은 일이겠죠. 화란 춘성하고 만화 방창이라 때 좋다 벚잎 내야 산천 경계를 구경을 가세. 구경 가자 하니 마음 설레는데요. 경기 12잡가의 하나 유산가 듣겠습니다. 이희문의 소리 이춘희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노랫말 중에 노래 속 계절이 봄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 나왔죠. 삼춘 가절이 좋으시고 도화 만발 점점 홍이로구나. 이 도화가 만발하니 점점이 붉은 빛을 띠고 있다 하는 내용, 봄내음 물씬 풍기네요. 또 좀 어려운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주

0: 정겹습니다. 이희문의 소리, 이춘희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산책지기님이 말리향을 이야기하셔서 오늘 점심은 우리 동네 중국집 말리향에서 식사를 주문해야겠습니다. 걱정거리 하나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일용할 양식 해결해 드렸네요. 4921님께서 반갑습니다. 뜨겁던 여름 난다고 모두들 힘들었을 때도 국악이 있어 쉬어갔고 지금도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하트 3개 보내주셨어요. 제가 하트 10배, 30개로 갚아드립니다. 우리 음악과 함께 계속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돌렸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제비 노정기 준비했습니다. 흥보집에 찾아온 제비가 다리를 다쳤잖아요. 다리를 고쳐주었고 강남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그 제비의 노정을 다룬 것이 제비 노정기입니다. 오늘 제비 노정기를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흥보제비가 들어올지 부러진 다리가 봉통아리가 철렁거리고 들어온다. 예, 제비 양수 호령을 하는디 너는 어찌해서 새끼는 하나만 까고 다리가 저리 봉통아리가 졌느냐. 흥보집이 어짜오리 소조가 아리리다. 소조의 예미애비가 멀리 조선을 나왔다가 흥보씨 때 그 집을 짓고 형제 탓을 갔어. 떠지만은 운수가 불행해서

날개 꼭 먹으려 하고 대발을 까어 발을 붙이고 발발 떨고 날려다가 그중 뚝 떨어져 두다리가 착신 풀어져 그 죽게가 되었더니만 어진 흥부 주인도 그 죽을 목심 사란데다 찍어 변 은혜를 소조가 갑사우리오 제발 턱부드 통조거오. 제비 대왕이 그 말 듣고 네 애미 애비가 금년에 나갈 적어 그 배암 날라가기로 그날 나가지 말라 부탁했더니 고집 부리고 나가더니 너희 형제들이 구령이 화를 당했구나. 명년에 나갈 때는 출행날을 잘 받아갖고 나가거라. 삼동을 지낸 후에 춘삼색이 돌아오니 흥부 집이 들어가서 대왕전이 그 사유를 여고하노니 대왕이 그 말 듣고 흥보시 어진 명망사해의 진동 터니 명불허전이로구나. 그 즉시 보온표 박씨를 하나 내주니 저 제비가 박씨를 받아 물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디 허군복 차고 백군.

자녀아니원복귀마비그아니냐 수병산 명량한데 불성 청문과 끼래라 나를 원원 기록이.

1점이 좀 떨어지니 평산하고 그 아니냐 백구백노 짝을 휘어 정파사과 그래 흔히 서양촌이 흐르구나 귀한 봉을 너무 황릉며 들어가니 25년 다냐 어디 반 족제시어 안여 튀견승을 화답하고 보황대 올라가니 봉거대공강자유라 황황누를 낭두흔이 황황일거불거반 백원천지공여유라 금능을 지내여 주사촌 들어가니 공수장아 돌이해라 낭매의 활을 톡 차서 모여 벌렁 떨어뜨리고 예수를 지내여 계명산으로 올라가니 장자방 가는 곳 없고 남명산으로 올라가니 칠승단이 빈터라 연조지간을 지내서 장성을 지내 갈석산을 넘어 영경을 들어가 황극절이 올라간 저 마루 장한구경하고 경향문 내달러 홍광문 지내요 동관을 들어 가니 삶이 저기 백일로구나 요동질백일을 순 식간에 지내서 강남에서 오는 제비 강남에서 오는 제비들 보기 보기 때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와서 밤남산 밤남산 청청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오구나. 부상파와 활마옥의 강동다리를 건너 평양은 영광령 부병로를 개관하고 대동강장님을 지내여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반덕천 박연 폭포를 구경하오이. 임진강을 시가게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어 지세

금화금승분개하고 주당신흥촌 해돌아 도봉 방월대 생겨있고 삼각산이 생겼구나 문불이 빈디르고 풍속이 희시흔이 만만세지금 타기요 전라도 문봉이 육경 상도는 한명 일라 문봉 한명 두월 봄이

고 가져가동 동떡 남대문 바성 나다라 칠팔패 패드레지 내 고개를 넘었다 동작강을 뿐 건너 남다령 고개를 넘어 두쪽 지옆에 끼고 거중어 둥실떡 어서 흥부문제를 당도 흥부문제를 당도야 당상당가에 비가 비어대 편의 편의 손으로 그동안 무엇을 왔다가 이래하 국제공룡의 여수를 불고 채운 가리 흐름도 나는 귀국정하게 단추를 물고 가로놈도 난듯 춘풍 황해기 다비던 울고 새로한 눈 한듯 방으로 펄펄 날아들며

낙지 철지 연지 은지 함지 우지 배우 빼드드드드드 행운이 흥보가 듣고서 좋아라 흥보가 듣고서 좋아라 제비를 가만히 살펴보니 철골 영가이 완호색 당 사실로 아리롱 아리롱 가문 거슬 어찌 어디가 내 집이냐 얼씨

일상정조를 따라 요지 소식을 연구와 소상강 동정오 백일이여 이게 장이야 되지요 산출대한 목비라 청원이별들 니가 떠냐 오 장증산 문득연이 소식을 몰라답답다니 니가 나를 찾아주니 어찌 어디가 좋소냐 저 집에 그동 얼마나 본표박씨를 집에다가 불고 이리저리 돈이다 흥보양주간짓

흥보제비의 사연을 다 들은 제비대왕이 흥보에게 은혜를 갚아라 하면서 보은표 박씨를 하나 내주었네요. 보은표 박씨를 입에 물고 출발한 흥보제비. 그 노정이 참 좋았죠. 중중머리 장단에 맞춰 노래했는데요. 흑운 박차고 백운 무릅쓰고 거중에 둥둥 높이 떠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하면서 온갖 역사가 담긴 곳 명소들을 지났습니다. 소상팔경의 병풍 두 번째 그림 원포규범도 나왔고요. 또 역시 소상팔경 중에 평사나간 이야기도 나왔네요. 중국 오악 중에 남악에 해당하는 회완봉도 있었고요. 순임금의 부인인 아황 여왕의 여영의 사당 황릉묘, 또 두견성 봉황대 황학루 금릉 계명산 남병산 이런 온갖 역사적 명소를 지났고요. 압록강에 들어와서는 의주 영고탑 통군정 평양 연광정 부병루 송도 만월대 관덕정 박연폭표 임진강, 삼각산 그리고

그리고 남대문박 7패, 8패 배다리도 지났고요. 동작강도 지나고 남태령 고개를 넘어 드디어 흥보집에 당도해서 박씨를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그 노정을 쭉 들을 수 있는 제비노정기 들으셨는데요.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요즘 신선한 가을 날씨라서 참 쾌청하고 좋은데요. 게다가 오늘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하늘도 너무 예뻐요. 요즘 같으면 정말 뭘 해도 좋은 그런 무렵이잖아요. 오늘 같은 날 뭔가 의미 있는 시간 보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좋은 날씨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골라서 해보는 날로 만들어보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 잠시 해봤습니다.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려고 합니다. 저는 좋은 음악 많이 가지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하겠다. 조그마한 널로 하여 육방의 손도 닥쳐도 모이기 다 죽을 안다 들어가잖아 우느라 춘향이 기가 막혀 아이고 여보 행수 형님 전례 달과 우산 혐이 있나 사람을 부르면

두둑 한잔면 두둑하고 가리 내가 두둑 한면 형중론가 춘향이가 나오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 팔자조와 대광보고 숙록태후 삼태계육경 안에도요 만중도걸 뚜리시고 뚜거뜬 사람은 팔자조와 만민백성 중그 안에 뛰어 아들 낳고 딸을 낳아 오메가 비우고 잘 싸는데 나는 무삼 팔자로서 기생은 무비가 태어났어 불러오느라

나 춘향 대령하였소. 사또가 영창문을 열고 지그시 내다보더니 오, 크고 옹굴지게 생겼다. 동원 협방으로 올라오래라. 춘향이 올라가 아미를 숙이고 서 있으니 사또 욕심이 대발하여 걔 안거라. 듣던 말과 과연 같구나. 침어나간이란 말을 과히 존가 하였더니 패월 수화하는 태도 보던 중 처음이오 짝이 없는 일세기로구나. 내 소문이 하장하여 경향이 낭자키로 내 미량서흥 마다하고 간신히 서둘러 남은 부사를 허였더니 오히려 늦은 바라 선착편은 되었으나 녹엽성음 참한지가 아직간이 되었으니 불행 중 다행일다. 그래, 구간자재가 네 머리를 얹혔다니? 그 양반 가신 후 독수공방 했을 리가 있나? 응당 애부가 있을 테니 관속이냐 건달이냐 어려이 생각 말고 바른대로 말하여라. 응? 춘향이 공순이 여짜오되 소녀 비록 창녀의 자식이오나 귀안에 창명 않고 여염 생장하옵더니 쿠간댁 도련님이 연수한 풍정으로 소녀집을 찾아와겨 서상가약 간청하니 노모가 허락하고 백년가약 받들기로 단단 맹세하였사온데 관속건달 애부 말씀 소녀에게는 당치 않소. 그거 얼굴 보고 말 들으니 안팎이 일세기로구나. 오간 종고 다신 눈은 구양공어 글짝이라 인물 좋은 여인들이 절행이 없다건만 저 얼굴 꽃 같은데 마음마저 일세기로다. 내 마음 기특하나 이도령 어리나해 귀가댁에 장가들고 대과급지 하게 되면 천리타향 잠시 장난이지. 내 생각할 리가 있느냐. 너 또한 고서를 읽었다니 사기로 이르리라. 옛날의 예양이는 최초부 수절이라 너도 나를 위하여 수절하거든 예양과 일반이 아니겠느냐. 오늘부터

걸고 지키다가 이 몸이 죽사오면 황등묘를 찾아가서 입에 홀

제주 소질 하나로분 무슨 조개는 당치 않소. 이렇던 말을 허니 기특 다 칭찬하고 고만 내어 보냈으면 관촌무사 좋을 것을 사또 속으로 괘씸하여 을러뵈면 될 줄 알고 절자로 한번 을르는디. 호 이런 시절 보소. 기생의 자식이 수절이라니 뉘안이 요절할꼬? 대부인께서 들으면 아주 기절을 하겠구나. 네 만년이 차칭 정절이라 분부 거절키는 간부사정 간절하야 별칭절을 나허니 네 죄가 절절 같으니라. 형장 아래 기절을 하면 내 청춘이 속절없지? 기생에게 충효가 무엇이며 정절이다 무엇이냐? 춘향도 그 말에는 분이 받쳐 불고 사생 대답한다. 여보 사또님이 듣조시오. 여보 사또님 듣조시오. 중신은

0: 친구를 알고 만동기 생일 좀 오니 산열려문 세워있고 산천기생은 아희로대 질문 한번 들었으니 기생에게 중에 없소 연려가 없소 대부인 수지어리나 소녀 춘향우 수지어리나 수절은 일반인데 수절에도 상아가 있어 사또도 군이 불행하여 도저히 강성하면 척하음 무릎을 꿇어 도임군을 섬기려 마을까지 마구 장유야 시기라고 그리마오
1: 사또님이 이 말을 들어놓으니 오장이 펄컥 뒤집혀 놓은 것이 미처 통인을 못 부르고 사령아 인전 잡아내리라 골방어 술청 통인 우르르르 나오더니 급자 춘향 잡아내리랍신다 헤이 사령 춘향 잡아내리랍신다 사령 우르르르 달려들어 춘향의 머리채를 휘청청 아머지고 질러오면 냇더라리 동댕이치 냇더리며 춘향 잡아내렸어 형님 부르라 숙이라 형님오 춘향 다짐 사연 분부모하라 형님가 바라보니 춘향을 통틀에다 동그랗게 울려매놓았구나 살뜩 놓이시니 장가우

수건 구신유품이요 장낭부인왕 저는 본부영성이언을 거미을 물경지설로 능멸관장지엄령하야 가해주상인즉 각별허명이시라는 다짐이시니라. 형리가 춘향에게 붓을 들려주니 춘향이 붓을 들고 사지를 펄렁 떠르더니 한일자 마음심자 일심으로 들으러 긋고 붓대로 흘러놓니 형이 붓대 받아 신옥을 그린 후에 집재앙사려 거동을 보아라 형제앙 하나라멀 아느다 동틀 밑에다 샤르르르르르르 열쳐놓고 형장을 앉아서 구른다. 이놈 곤란 이리 놓고 저놈 골라 저리도 트니만은 그중어 등심 좋고 손재비 좋은 놈 골라 치드니만은 고두하려 각별히 매우쳐라. 사또 보시는 때는 엄연히 지그 하고 춘향을 보면서 송발로 말을 한다. 여봐라 춘향아 말 듣거라 어쩔 수가 바이 없다. 한두 난반 견디어라 셋째 낮부터 눈 아시를 놓아 꿈쩍꿈쩍 마라 내부러질라 배우치라 해 딱 즉 끝 벼르르르르르르르 부러진 흉냥개비는 삼두

준양이는 증신이 맞지?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서 아픈 메루룩지로 참느라고 고개만 빙빙 투르면서

웬일이오? 일개 형제한 지옵시니 일자 도와주리다. 일편단심 모금마금 일세질가오 퓨나리까 가망없고 무관해요. 둘째 나솔 붙여 놓으니

좋니? 이제 막살 내치셔도 가망 없고 안 되겨. 세체 나설 따 때려놓니 삼체 형문 치옵신다. 삼생가야 퓨라리까 대제 나설 붙여놓니 사대북 사뚜님은 사기사를 모르시오. 사제를 제재하오.

그 얼미요.

여섯 채를 붙여놓으니 육국 딸랜 소진 안도 소녀를 못 달래지오. 일곱 채를 따 붙여놓으니 질척급 들어온 칼도 어서 목을 비어주오. 흉장으로 칠 거리에서 칠 때마다 동가리오. 여덟째 날 붙여놓으니 팔도 감사 수

아홉째 나설 따 지은잎 구곡간장 흐르나 누구도몰 구년치수 거트구리라 열째 낯설 부처노니 십생무상 하울망지공 십보지를 들며 나으리까 가망없고 무관해요 열다섯을따 진예 세보 너리 야 코롬 속으가 들거구나 숨을 쉬고 짐작을 가 삼십도 맹정군이 태국 같은 두 다리요 검은 피만 주르르르르르르르르르 어째 어떤 형제도 눈물 씻고

있고. 중계구의 정령 급창공 발폭 독서류를 잘적 매질하던 집장 사료도

나도 볼 수가 없네. 이제라도 나가서 문전걸 쓰고 털지라도

0: 하나가 나서더니 모제도다 모제도다 우울해서 뜨거움이 돌아 저런 매일이 도인 뭐냐 집장 사령놈을 눈에 겨두었다 사부를 바꾸려면 급사를 내리라 저런 매일이 도인 뭐냐 나돌아가 간다 내가 돌아간다 떨떨 거리고 나는 간다
1: 그때야 남은 읍중 여러 기생들이 춘향이가 중장하였단 말을 듣고 서로 끼리끼리 부르면서 드러난 뒤
0: 여러 기생이 들어온다 여러 기생이 들어온다

타려느냐 죽었단다 누가 죽어야 준행이가 매를 받고 그 죽게 되어야 된다 아주가구제 삼문거거리를 당도여 학교 강렬 자지어 부르난디 아이고 동생 아이고 조카 보선제 같이 죽은거지어 이 흥부대근기인가 어떤 기생이 들었으며 추세를 쫓아 부른다고 아이고 서울지마 이리 울고 들어오고 또 어떤 기생이 들었으며 주먹을 주면서 눈인다 얼씨구나 절씨구야 얼씨구 절씨구 지화제 아준디 얼씨구나 절씨구야 여러 기생들이 책망온다 아이고 준준 미쳤구나 첫날 흠이가 있더라도 사람이 죽게 된디 네가 춤이 웬 춤이냐 몰던데 몰랐네 자네들이 내 속 몰랐어 진주기생 돈개씨 표양기생 개원

남한 교방청구 현판을 까비게 생겼네. 알쇠우 열쇠우 기화대 아존대 헐 쓰구나 흑존대 얼씨후나 열쇠우야 준양 모쟁이 더

나를 빌세워 졸업구나.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이방상준 보장상준 내 딸의 보삼녀요. 작년 칠샘 돌군 년이 진회의 원족 하나 곱세 다만 동료 춘향 하나 열쇠형 한막대로 행셀 공부를 일삼더니 이재경의 웬일이오. 지난군 수지월 한계에 크게 무섬주가 되오. 목숨을 죽이시오. 나도 맞아 죽여주오. 가삼을 쾅쾅 버려도 찍고 여왕여죄 실성발광 지둥굴에 내둥굴복 집인젤 털컥 여봐라 향단아.

삼이요 서울로 변제하여 서방님이 복으드면 무용시하오 내 설치 못 하시고 속으로 변이랄 것이니 부대 변이 마옵소서 차를 뜨.

어때야누나 팔자 북으로가 사이다 향단이는 춘향급고 춘향무친 뒤를 따라 어그러면 나려갈지 옥문아풀랑도 하니 사정이 거통바라 춘향으로기다 놓고 옥수를 철컥 재원론이 춘향무친 기운

아니야. 대종조는 장커녕와 질습당전 눌구러미런 느끼다 후지론 호두라는 말이냐 아구거를 구걸띠 여고걸 아구거니 내 울음을 누가 울어 아이고 이런 어쩌면 헐구나 통탄정성 그어로구로구나 그때여 준양모치는 동네 여러 부인들께 붙들려 집으로 돌아갈지 준양은 옥방에 홀로 왔요 저희 모친 울음소리 차차차차 멀어지니 옥방의 터진 듯이 홀로 왔요 옥방

堂堂，我都忘记。

나 폭풍이 눈흘러 이겨 가지가지 꽃이 피고 잡재

아니야. 윤상 세지언드러진데 고시기 춘광 그런 소리 아름답고 슬프도다.

울구나 이피고 사그레치니 고추고 탐풍시절인가 당목 한천 찬바람 홀로 피난 저고 가는 능상고절 그 아닌가 먹은 마음이 가득 흐어야 푹푹 가느려라 백설은 펄펄 휘날릴지 설중어 푸른 소란 차가운 구절에 늙을 지키어 있고

우리여 상사 일유악으로 무인 간장 풀이부터 피고리 상윤이라 나시면 꾀꼬리 밤일면 도여원 성흑원 서로 풀다 흡서 화다 풀헌니

용씨 서울 올라가 놀지 않고 공부하야 과거를 보나는디. 서책을 품에 품고 청중 들어가 그탑을 바라보니 홍일산 홍양산 풍비선이 완현하고 평조반서 봉명기 도청관의별용금관 승사각신인 들어서 선상의 훈련 대장 후상의용 대장 유진호 근무대장 총용사별군직 좌우포장 도감중군 일대장의 대장금군 700명 들어서 걱조창생만 민선미 일시의 사례 헐제 허전풍류 낙공처 앵무새 춤추난 듯 대제하그택 출하야 거지를 내리시니 도성제가 보셔내야 무장무의 법듯 군당춘세 고금동이라 둥두려 세월네 시제를 펼쳐놓고 대제 생각이요 용연석의 담허을 가라 호황문무심필 일필휴지화야 일천우다가 선장원이 상시관이 그를 모시고 제아자비조미요 규관유라 상지상의 등을 따라 휘장 장원하였네 어전의 속백하니 허주삼전 추시는 술철은 망극중얼시고 또 보기 칭찬하고 많이니 풀어니 세상의 좋은 것이 과거와 끝도 있나 어리우어 사와요 분배난 큰 포로다 금해와 동을 앞세우고 장한 대도상 포로나그제기 신원이요 딸은 아니실래라 부모님 저러 영화 배우고 배실이 차차 올당할제 승문으로 문관오고 홍문관 정사 박사 초입사 주사 알게 목당의 요리 수찬 덩덩 명사로 물망이 자제하거든요 하루 난 의사 부르고 날 복직하여 들어가니 가만히 봉서 주시고 날 예수하고 물을 떠나와 열고 보니 허였으되 호남이 작주실롱되야 민정이 황급타 기로너를 택주라야 보내니 수령의 지불집 백성의 질고사를 세세히 탐지하여오라 수임 마패 들었거나 집도 기차 부거지고 수일을 속이고 서리역졸 졸에 마패 흐리신 지가신 후 거진 먼저 발송시켜 또 일랑 번져 떠나 전라도 유산읍에가 기다려라 남대문 박성 내다라 칠패팔 패정 패배다리 동자허주강 화천들어 중화허고 수원들어 숙수오고 전한 삼거리제 내정 도리태 징겨영발 온투고기를 더문로 팔봉경이를 당도하니 통소소리 들리고 날 통소소리 잠깐도 웃고 화론모란 광정 공주금강 월강 장기때 높은 행일 효기문에 비지내노 영천들어 중화고 도성 압술 막지내저 북기사다리 지내노 은제는 얼른 지나 황어정이를 당로 커니 전라도 조입이라 양자 영막하려고

말이 엄청 무난 그날 각주로 본 말을 제중방역출의등 무난 일지 발행하여 익산고산 진산금산 우주중담지는 안장수 운봉물에동 봉나간 나나지 연문화대 부모부류하는 놈 형제윤기 모른나 놈 각골관자국제공사 강변풍은 늑진주세 세윤문화야 그 모를 14일 남은 풍문안으로 대룡하라 예 중방역줄의등 문할일지 발행하여 중언어밀임피오고 진재만교고봉등 순창다면 광나주로 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
그때요 어사또난 폐파관을 차리나니 앞살 터진 헌망근을 막주가리로 관제하다로 두 눈썹 잔뜩 눌러 두통그라게 졸라매고 절대 없단 헌바디 버려줄 종축배의 온도가 그릇을 달아 쓰고

십신 간발하고 주령을 들으면서 독담 부르리네야 숙곡에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 MHz, 청주 1원 FM 107.5 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 MHz, 제주 1원 FM 91.3 MHz, 서귀포 1원 FM 106.9 MHz, 목포 진도 1원 FM 94.7 MHz, 남원 1원 FM 95.9 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 MHz, 제천 단양 1원 FM 90.1 MHz, 충북 영동 1원 FM 99.3 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요즘 야구 경기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죠? 네, 마음 설레는 분들 많으시죠? 어느 팀을 응원하는지, 왜 그 팀의 팬이 되었는지, 요즘 그 팀의 성적과 순위는 어떤지 그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밤을 꼬박 새워도 모자랄 만큼 가슴 뜨거워지는 것이 바로 야구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오가기도 합니다. 아우, 야구가 건강에 제일 해롭대. 응원하는 팀이 시원하게 이겨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도파민이 솟아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실책이 나오고 어이없이 역전을 당하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의학계 연구를 보아도 응원하는 팀이 패배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치솟고 심혈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고 하니까 마냥 웃어넘길 농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야구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죠. 초록빛 그라운드와 경기장을 가득 채운 웅장한 함성, 그리고 목청껏 소리 지를 때, 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하는 생동감을 선물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 일상의 짐은 잠시 던져두고 우리 팀을 열심히 응원하면서 마음의 응어리를 훌훌 털어내보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포그락 반주 음악입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정악단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포그락 반주 음악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정악단이었습니다. 오늘은 9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좀 전에 야구가 건강에 해롭다 이 말씀 드렸는데 제가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을 때 우리 몸은 위기 상황처럼 반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일본의 한 요양원에서는요, 응원팀의 승리 소식을 듣고 시니어 입소자분의 수면 장애가 완화되고 마음의 활기를 되찾았다라는 따뜻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적당한 마음의 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기면 기분 좋게 박수치고 혹시 지더라도 내일은 뭐 이기겠지, 더 잘하겠지 하면서 툭툭 털어내는 여유가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요, 야구장에서 야구 자체를 보는 것도 재밌어 하지만 신나게 춤추는 분들을 보는 거 참 흥미롭더라고요.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분들이 야구장마다 꼭 뭐 한 분씩이 아니라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한바탕 시원하게 웃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스포츠가 우리에게 건네는 진짜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럼에도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적 안 좋아요. 자, 토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오늘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편안한 해설과 함께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일상 속 활력을 채워드립니다. 건강 더하기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을 전하는 풍경 소리 만나보실 거고요. 토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사색의 길을 걷기 위해 마련한 인문학 코너 옛사람의 문장에서 오늘을 살아갈 길을 묻게 되는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신 뱃노래 듣고 갑니다. 소리의 박양덕 외 여러분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 새 음원 시리즈에서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만나볼 음반은 2020년에 제작된 새 음원 시리즈 김동원 부산 기장 599입니다. 이 귀한 음반 가운데서도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길을 밝혀주는 무가 자삼년부를 골라봤습니다. 599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넋을 달래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위령굿을 뜻하는데요. 마을의 번영을 비는 마을굿과는 달리 슬픔에 잠긴 집안을 보듬고 죽은 이에 맺힌 한을 풀어 극락 왕생을 비는 애틋한 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자삼연불은 연불을 바탕으로 노래하는 무가인데요. 불교의 경건한 연불과 무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죽음을 그저 두려워하기보다 신명과 위로 속에 배웅하는 우리 민족 특유의 사생관을 오롯이 보여줍니다. 오늘 소리를 들려줄 김동원 명인은 동해안 무속의 큰 기둥이었던 고 김석출 선생의 딸이자 599의 사설풀이와 의식 절차는 물론 지화와 무구 제작까지 능통한 예인입니다. 남편 김동열 명인과 함께 부산 기

0: 2장 599세 맥을 이어왔는데요. 이번 음원에서는 남편 김동렬의 징 그리고 아들 김진환의 장구와 뒷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가족의 깊은 유대와 공력으로 판을 빚어냅니다. 산자의 시름을 달래고 떠나는 이의 발길을 좋은 곳으로 이끄는 울림, 김동원의 소리, 김진환의 장구와 뒷소리, 김동렬의 징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부산 기장 599중 자삼연불 듣습니다.
1: 앞에는 아홉 상제 명짐을 짊어지고 뒤에 열 상제 폭짐을 짊어지고
2: 그렇죠.
1: 불쌍한 영가씨는 극락세계로 인도하시고 금일영가씨 가정에는 명을 주고 폭을 주러 오시는데 또 연불로 모시고 또 이렇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2: 그렇다.

층의 묵직한 울림과 장구의 촘촘한 가락 그리고 애절한 연불 소리가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습니다. 김동원의 소리, 김진환의 장구와 뒷소리, 김동렬의 징으로 부산 기장 599중 자삼연불 듣고 오셨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내일도 의미 있는 우리 음악 한 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한범수류 해금 산조 진양조 들으셨습니다. 해금 연주의 김봄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한 해의 후반기로 갈수록 미루고 미루던 건강검진을 얼른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보통 검진 전날이면 저녁부터

물도 마시지 말고 굶어야지. 금식만 신경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평소 당뇨약이나 혈압약, 혈액순환제를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금식보다 더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0: 평소 습관대로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혈당이 뚝 떨어지는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심하면 어지러워서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을 위험도 있기 때문에 금식할 때는 당뇨약도 잠시 쉬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CT 검사처럼 조영제를 넣는 정밀 검사를 받으신다면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약은 검사 당일부터 이틀 정도 복용을 중단해야 신장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시경 검사를 앞두신 분들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약이 있습니다. 혈액을 맑게 해주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입니다. 위나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혹시라도 용종을 떼어나거나 조직을 뗄 때 이 약을 드신 상태라면 피가 잘 멎지 않아서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검진 3일 전부터 길게는 일주일 전부터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유 피가 멈추지 않는다니 내 마음대로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무작정 약을 끊는다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갑자기 약을 중단하면요 오히려 혈전이 생겨서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은 검진 예약이 잡히는 즉시 평소 다니던 병원 주치의에게 언제부터 어떤 약을 쉬어야 하는지 직접 물어보고 안내를 받는 겁니다.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건강검진이죠. 금식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 먹던 내 약 봉투까지 한 번 더 챙겨보는 꼼꼼함으로 더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건드렁 타령 들려드립니다. 소리의 권재은입니다.
1: 건드렁 건드렁 건드렁거리고 놀아보자.

가지 고비고사리 투룸나물 용문산채를 사시래요. 건드렁 건드렁 건드렁 건드렁.

0: 헌드렁타령 잘 들으셨습니까? 소리의 권재은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판소리 적벽가 가운데 자룡이 아두를 구하는 대목 듣겠습니다. 소리의 박동진, 북의 김동준입니다.
1: 이렇듯 통곡하고 조군이 부인의 시신을 도적질해서 장난할까봐 담을 밀어 우물을 덮고 갑옷을 끌어더니 앞가슴에다가 아두를 품고 갑옷을 다시 입은 후에 자룡이 분기 댕천하야 자룡이 분기 댕천하야 적군을 헤쳐서 나올 적에 장창을 휘두르고 한 손에다 칼을 쥐게 들고 한 곳은 앙도가니 이러니 대장이 기러를 막으니 조공이 부장 한 명이라 장으로 질러 죽인 후에 또 한 곳 앙도가니 이런 대장이 기러를 막으니 이놈 장갑이로구나 자력이 흙거동 보소 사마벌을 싸우더니 싸울 마음 없어 옆길로 단 하나다 자룡이 단말이 실조가야 안창고도 지만 함정에 떨어졌네 하늘이 무심해요 함정에 빠져서 어찌 보면 하겠느냐 장갑에 거동보소 장으로 질러 죽이라 한지 홍방에 번뜻 헛던지만 한 줄기 무지개가 그저 함정 속으로 빠져 나오는구나 장합이 대경하여 뒤로 물러 도망하니 자룡이 감지에서 나와 한 손에 장창 죽여들고 또 한 손에 정강금 들고 적군을 개쳐서 나올 적에 이래 치고 저리 치고 썩은 풀을 피는 듯이 조조 50만 대군을 죽일 적의 조조 군사가 저 물결이여

그때요 조조는 경산에서 바라보니 한 장수 이르는 곳이 도대체 당할 놈이 없지. 조조가 가만히 바라보고 도대체 저 장사 이름이 무엇이냐. 아는 장사 하는 말이 예, 그 바로 상산 조자룡인디 손권이 지금 마카에서 아주 장수 노릇을 하는디 대단한 장수지요. 조조가 입맛을 짜금짜금 다시면서 그 참 범 같은 장수다.

내 마땅히 사로잡을 것이니 너희들은 활로 쏘지 말고 저 장수를 상치 않게 잡아라. 해놨겠다. 그때여 조자룡은 그때여 조자룡은 마두를 품이다 품고

떨어지고 제가 본뜻다 하면은 예장 바로 뚝 떨어질 저 백수고리 공차도 두꺼비 발이 접도 은양도 걸빼도 요즘 날 봉개쳐듯 행행거여 다닐 적군사 이 머리는 춥부다 이겨고 피글로 쓰네되고 죽음이 태산이로구나 근기 둘을 분지르고 조조명장을 50명을 죽였구나 대진을 벗어나 전포를 살펴보니 피클로 가두구나 양자인이 쫓아오니 하나는 장을 들고 또 하나는 칼을 들고 양자인이 쫓아온다 잘조인 달란 장으로 종진을 찔러 죽인 후에 말을 아서서 달어날 때 종신이 그동 모소 저의 형이 죽었더니 분기가 된 저의 장을 들고서 쫓아온다 잘조인 달랜 장으로 종신이 창을 맞고 우수를 번쩍 들어 종신을 때려놓니 종신이 어깨 머리가 두 쪽하게 나는구나 장판교로 도망할지 그때의 문빙이가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자룡을 쫓는구나 자룡이 대홍하여 그 장판교 선널 쟁비는 나를 구하라 쟁비가 하는 말이 장군은 먼저 가시오 추병은 내가 막으려든

현덕이 두시는구나. 자존예가 하는 말이 미부인이 좌편다리 창을 맞으시고 말을 다시라고 아무리

우리 따라가 도장한 시기 중 공야만 풉니다.

갑옷을 끌고 보니 공자는 잠이 들어 깨지를 아니한다. 자료이니 대그하야 쌍수로들로 현덕 끄드려놓으니 현덕이가 누봐도 땅에다 내던지며 하는 말이 똑같은 유아로서 한번 뜨면 나의지론 대장을 손상을 받 그였구나. 차주인이가 급히 받고

0: 이거를 못 갚겠소.
1: 판소리 적벽가 가운데 자룡이 아들을 구하는 대목 일부 마무리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소리의 박동진, 북의 김동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옛 문구 속에 담긴 통찰을 나누는 시간,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도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준비된 공연 소식 미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한가위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의 명장 무대를 서울 남산의 큰 스크린으로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반가운 기획이 마련됐습니다. 국립극장이 오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선보이는 내셔널 시어터 라이브 상영회입니다. 이번에 상영되는 세 편은 영국 현지에서 최근까지 무대에 올랐던 따끈따끈한 최신작이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품들입니다. 연휴 첫날인 25일에는 드라마 브리저튼으로 사랑받은 니콜라 코클란 주연의 블랙 코미디 서쪽 나라의 멋쟁이가 문을 엽니다. 이어서 26일에는 올해 올리비에상 최우수 리바이벌상을 수상한 아소 밀러 원작의 묵직한 드라마 모두가 나의 아들이 관객을 맞이하고요.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에미상 수상자 마틴 프리먼과 잭 로던이 호흡을 맞춘 더 핍스 스텝이 스크린에 오릅니다. 물론 이러한 영상 상영회가 현장에서 배우와 관객이 나누는 짜릿한 숨결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요. 실제 공연의 막간 휴식 시간까지 담아내서 런던

극장 한가운데 앉아 있는 듯한 깊은 몰입감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가까운 극장에서 세계적인 무대 예술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사흘간 선보이는 내셔널 시어터 라이브 상영회 좌석 예매 일정과 상세 정보는 국립극장 누리집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림극장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뮤르입니다.

미림극장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미루였습니다. 다음 곡은 시인 백석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곡인데요. 물레 들려드립니다. 말 그대로 물에서 풍겨오는 냄새처럼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아련한 정서를 음악으로 담아냈습니다. 콘트라베이스의 깊고 묵직한 울림 위로 가야금의 섬세한 선율과 농현이 어우러지면서 재즈와 전통음악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순간을 들려드립니다. 김성배 작곡 세움의 연주로 물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새움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물레였습니다. 다음은 강가에서 들려드립니다. 노래의 정가 앙상블 소울지기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강가에서였습니다. 노래의 정가앙상블 서울지기였습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등불 아래 붓을 들어 쓴 짧은 한 줄이 오늘날 수천 년을 건너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서성일 때, 인연의 무게에 지쳐 마음이 헛헛해질 때, 그 말들은 때로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주는 환한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토요일 2부 고사

성어 그 한 줄의 지혜,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마음에 품어볼 고사성어는 흙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며 다시 돌아온다라는 뜻의 권토중래입니다. 한 글자씩 짚어보면요. 말권자의 흙토자, 거듭할 중자, 올래자를 씁니다. 기운차게 달리는 수만 마리의 말발굽 아래서 자욱한 흙먼지가 회오리 바람처럼 하늘 높이 솟구치듯 한 번의 큰 패배나 쓰라린 실패 뒤에 힘을 다시 모아 당당하게 재기에 나서는 모습을 뜻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요즘은 이 말을 사업이 실패했다가 재기하거나 운동선수가 부상을 딛고 일어나 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쓰곤 하지만 사실 이 말의 뿌리 속에는 천년 전 오강이라는 강가에서 펼쳐진 처연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천하를 두고 한 나라의 유방과 겨루었던 서초패왕 항우의 이야기인데요. 천하무적이라 불리던 영웅 항우도 마지막 전투에서 포위를 당하고 결국 오강까지 쫓겨가게 됩니다. 그때 신하가 배를 대어놓고 항우에게 간곡하게 읍소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어서 이 배를 타고 강동으로 건너가십시오. 강동 땅이 비록 작다 하나 수천리나 되고 백성도 수십만이나 되니 충분히 다시 왕노릇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놓인 셈입니다. 하지만 항우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음 강동의 젊은이 8천명과 함께 강을 건너 천하를 도모하러 나왔는데 그 아까운 이들이 다 죽고 나 혼자 살아 돌아간들 강동의 부형들을 무슨 면목으로 뵙겠는가. 자신을 믿고 따라와 목숨을 바친 젊은 넋들에 대한 미안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항우는 살아남아 후일을 도모하는 대신 적진으로 뛰어들어 전사합니다. 그로부터 천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당나라 후기에 뛰어난 시인 두목이 바로 그 항우가 최후를 맞이했던 오강의 정자를 지나가게 되고 유유히 흐르는 차가운 강물을 바라보며 시인은 붓을 들어 명시를 남깁니다. 음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다시 시작입니다. 연주의 최준입니다.

최준호의 연주였습니다. 다시 시작 들으셨습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고사성어는 흙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며 다시 돌아온다라는 뜻의 권토중례입니다. 당나라의 시인 두목은 오강의 쓸쓸한 정자에서 천년 전 피 흘며 쓰러져간 항우를 떠올리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승패 병가사 불기.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에 늘 있는 일이니 예측할 수 없거늘. 포수인치 시나마. 수치를 끌어안고 부끄러움을 참아내는 것이야말로 참된 사나이라. 강동자재 다재준. 강동의 자재들 가운데 빼어난 인재들이 참으로 많았으니 권토중례 미가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왔더라면 그 승패를 어찌 알았겠는가. 시인은 항우의 그 비장한 영웅적 결단보다 부끄러움을 참고 견디지 못한 것을 참으로 아프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살다 보면 언제든 겪는 일인데 한 번의 실패가 안겨준 그 부끄러움을 가슴에 품고 이를 악물며 견뎌냈더라면 강동의 뛰어난 젊은이들과 함께 다시 힘을 길러서 천하를 도모할 수 있었을 텐데. 시인의 깊은 탄식이 바로 권토중례라는 말에 깃들어 있습니다. 물론 훗날 역사가들은 냉정하게 따져보기도 합니다. 이미 천하의 대세가 유방에게 기울었고 주변 세력마저 한나라 편이었으니 항우가 강동으로 건너갔다 한들 예전만큼 온전히 재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시 한나라도 전쟁으로 국력이 바닥을 쳐서 그 손실을 복구하는 데 꼬박 100년이 걸렸으니 항우가 끝까지 버티며 재기를 꾀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넘어짐이 인생 전체의 마침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거친 숨을 고르고 다시 발걸음을 떼는 순간 우리의 발끝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희망의 흙먼지가 피어오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시인 두목이 천년을 건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였습니다. 정대석의 검은

들으신 곡은 일출이었습니다. 검은고 연주의 정대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마무리 곡 소개해드립니다. 국악 관현악을 위한 염원 전해드립니다. 연주의 국립국악관현악단입니다.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은 가고 이제 풍성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림의 쌀 이한철입니다. 한 소설가는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런 걸 제안했습니다. 내 감각에 더 신경 쓰기. 무엇을 볼 때 마음이 편한지, 어떤 맛과 향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만지고 무엇에 둘러싸여 있을 때 안정을 찾는지, 어떤 소리와 음악에 기분이 좋아지는지, 또 어떤 이야기에 웃음이 나는지 가만히 살펴보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나를 위해 움직이는 감각들에게 오늘은 좋아하는 걸 하나씩 찾아주는 거 어떨까요? 그게 가장 가까운 나를 위한 시간 아닐까요? 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어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하모니카 연주자 리오스카가 직접 만들고 연주한 샌프란시스코 베이 함께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하모니카라고 하면 추억, 시골, 초등학교, 고향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공식을 시원하게 깨주고 있죠. 하모니카 연주도 이렇게 도시적인 매력을 전할 수가 있다, 세련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노래의 매력입니다. 자, 많은 분이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이거 막상 그런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어떻게 보면 이거 거창할 건 없어요.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기, 마음 편해지는 음악 듣기, 좋은 향을 가까이 두는 거, 뭐 이런 것들로 내 감각이 좋아하는 것들을 좀 찾아나가 보면 나를 챙기는 시간이고 그게 나를 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그런 편안함 여러분들에게 2시간 전에 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아, 난 역시 청호에 드린 햇살이 좋아 라는 것과 함께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건 또 뭔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호에 드린 햇살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원하시는 문자 신청곡 보내실 수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검은고 연주자 밴드 잠비나이의 멤버죠. 심은용의 검은고 연주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몽환적인 전자음, 그리고 검은고는 비교적 규칙적인 박자를 연주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철형금이 아주 짙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들, 심은용의 음악 함께 들어봅니다.

심은용의 이름 없는 여인들에 이어서 전가 보컬리스트 여한과 재즈 피아니스트 케빈이 함께 했습니다. 새로운 길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 음악은 윤동주의 시 새로운 길에 멜로디와 피아노 연주를 입힌 음악이고요. 노래 중에 영재 지름시조 바라마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다채로운 들을거리가 있는 음악이었죠. 자, 이번에는 보컬과 기타의 신경우, 또 기타리스트 신승현, 드러머 이범희가 함께하는 3인조 락밴드입니다. 밴드 이름이 아주 독특하죠. 시인을 위하여인데요. 이들이 연주하는 동양적 정서의 멜로디, 락밴드 특유의 강한 에너지, 개화라는 곡을 통해서 함께 느껴보죠.

시인을 위하여의 개화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독특한 음악, 흔히 들을 수 없는 특별한 음악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재즈 베이스 연주자이자 편곡자, 프로듀서 이원술 씨, 또 경기민요와 정가를 두루 배운 김보라 씨, 이 두 분은 동기두바 프로젝트라는 팀으로도 또 함께하고 있죠. 자,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신노이라는 팀입니다. 이 두 분의 연주자에 더불어 일렉트로닉 앰비언트 사운드 아티스트 하임 씨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하임 씨가 만들어내는 몽글몽글한 전자음, 거기에다가 부드럽고 따뜻한 콘트라베이스가 더해지고요. 보컬의 소리는 굉장히 주술적입니다. 음의 변화가 별로 없지만 보컬의 구음과 소리 자체, 목소리 톤에서 굉장히 주술적이고 몽환적인 느낌이 나고요. 전자음도 대체로 몽글몽글한 음들이 많지만 간혹 가다가 주파수 맞춰서 듣는 그 아날로그 라디오 그 주파수 찾을 때 주파수가 조금 어긋나면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렇게 뭔가 규칙적인 전자음을 거스르는 듯한 불규칙적인 전자음도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전자 사운드가 함께하는 우리 음악 신노이의 버드

0: 신노이의 버드 듣고 왔습니다. 토요일 장호희 드린의 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창호희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자, 이번에는 2026년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은상 수상곡입니다. 경기민요 개성남봉가를 새롭게 아주 잘 해석했는데요. 앞서 들려드린 음악에서도 전자음이 감돌았는데 여기도 전자음이 깃들어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전자음악의 가야금 그리고 경기소리가 더해진 음악인데 242의 감돌아 든다라는 곡이에요. 팀 이름 이사이 의미가 되게 좋던데요. 이것과 저것 사이라서 이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 사이, 국악과 전자음악 사이 그 어느 지점에서 새로운 음악적 언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만든 팀 이름이라고 하죠. 발음하기도 참 좋고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이사이의 감돌아 든다 함께 들어보죠.

0: 이 사이에 감돌아 든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창부타령 들어요. 창부타령 진짜 많은 소리꾼들이 부르셨는데 저는 김용우 씨의 이 버전 가장 대중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호소력 넘치는 소리로 국악을 생활 속으로 끌어들인 소리꾼 김용우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창부타령인데요. 아, 창부타령은 뭐 소리도 좋지만 가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대중가요 뭐 발라드의 가사로 쓰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동시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사인데 오늘 들려드릴 김용우 버전의 창부타령 속에서 가사는 저는 여기 좋더라고요. 장미꽃 곱다 해도 꺾고 보니 가시로다. 사랑이 좋다 해도 남대고 보면 원수구나.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작사가 안녕하신 가영이 발표한 노래 중에서 우리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 위해서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제목도 좀 떠오르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김용우의 소리로 듣습니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창부타령.
1: 얼씨구나 절씨 우련 아니 놀진 못하리라

다정하며 이 편이라 보다 서로 이별 말자 지연 번세를 태산같이 믿었더니만 태산이 허망히 무너질 줄 너는 가인이 알아줄거나 얼씨구 얼씨구 제와제제주와 아니에 놀진 못하리 임니별 해본 사람 면 며칠 아

마음은 어디가 아프스리더냐. 해 지나간 바닷가엔 파도와 물결

지정은 저가고 지정은 안주니 이것이 모두 다 원수다. 심중해 하는 부든

했느냐 하는 입을 붙들어 놓고 잠든 나를 깨워주지. 지금쯤에 무엇을 하느냐 언제 얻느냐 얻느냐 둘 다

김용우의 아니 노즈는 못하리라 창부타령에 이어서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오리엔탈 디스코 특급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야 진짜 술탄 오브 더 디스코는 안 좋은 노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터번이나 뭐 잠옷 이렇게 강한 컨셉으로 무대 위에 오르는 탓에 이들의 완성도 높은 음악이 좀 가려진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1부 끝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노래하는 가야금 놀다가의 25연 가야금 연주와 소리로 민나잇 탱고 들어봅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짙은 초록빛 녹음은 가을빛으로 물들고 바람 끝엔 선선한 싱그러움이 스며들고 높아진 하늘은 파란 빛깔로 더욱 깊어집니다. 강렬한 원색의 여름빛이 가을을 만나 또 다른 표정으로 피어나는 계절. 노래도 그렇습니다. 계절이 새로운 색으로 물들듯 익숙한 선율은 또 다른 악기와 만나서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빚어냅니다.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 한 폭의 수채화를 닮은 그 감성의 선율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9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청혼이 드린 햇살 2부 첫 곡은 이하로의 음악이었습니다. 도깨비불 함께 들어봤어요. 자, 계속해서 다울 프로젝트의 미리내길 듣는데요. 이 다울 프로젝트는 작곡가이자 드라마 음악가 지평권의 국악 크로스오버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지평권 씨가 진짜 많은 드라마 음악을 담당했고 단순한 배경음악이던 드라마 음악의 수준을 발라드, R&B, 힙합 등 다양한 장르를 활용해서 엄청나게 끌어올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다울 프로젝트의 오늘 들을 음악은 미리내길 구암 허준 드라마 속 테마 음악입니다. 함께 들어보죠.

미리네 길 구암 허준 드라마 속 테마음악 다울 프로젝트의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속내간에 웃기는 사교육, 오늘은 어떤 얘기 하게 될지 기대하고 속내간 만나봅니다.

0: 귀에 쏙쏙쏙 재밌고 즐거운 역사 시간 속내관에 웃기는 사교육. 쏙쏙 속내관 송영진 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송내관입니다.
0: 예, 좋은 주말입니다.
1: 좋은 주말입니다.
0: 아, 진짜 많이 선선해졌어요.
1: 어김없이 한차의 오차 없이 선선해집니다.
0: 가을은 왔어요. 네,
1: 그렇습니다.
0: 자, 지난 4주간 네. 광복 특집을 했는데요.
1: 예, 맞아요.
0: 3주는 송내관의 동상 찾아 삼만리 했고 광복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분들의 동상을 송내관이 직접 찾아가서 그 그렇죠? 얘기를 들려준 시간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지난주는 친일파 안상호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1: 그렇죠. 우리가 또 언제 그들의 삶을 돌아보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광복절이 뜻깊은 겁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다른 얘기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1: 오늘은 그 장안의 화제작 오디세이.
0: 와, 오디세이 보셨나요?
1: 못 봤어요.
0: 와, 저는 봤지롱.
1: 봤죠.
0: 와, 진짜 재밌어요.
1: 아, 근데 진짜 아이가 우리 이한철 씨가 얘기한 게 있어요. 예. 다른 생각할 틈을 안 준다. 영화가.
0: 오.

0: 저는 못 봤어요.
1: 진짜 몰입감이 장난 아니에요.
0: 예. 그래서 제가 영화를 못 봤잖아요, 저는.
1: 예. 예.
0: 우리 이한철 씨는 봤잖아요.
1: 봤어요.
0: 그래서 못 본 제가 담백하게 오디세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 아, 이게 신화에서 온 영화 내용이니까.
0: 그렇죠.
1: 그 뭐, 부분을 짚어주시는 거예요.
0: 예. 3000년 전에 만든 거니까. 예. 뭐 이미 다, 스포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1: 맞아요.
0: 너무 궁금한 사실이죠. 예. 일단 오디세이는 그리스의 서사지죠. 오디세이. 신과 영웅들의 이야기잖아요.
1: 예.
0: 예. 우리로 치면 단군신화 같은 겁니다. 2800년 전이죠.
1: 네.
0: 그리스 시인이죠. 호메로스가 쓴 서사시인데 사실 이게
1: 예.
0: 호메로스가 쓴 게 아니라 지난 수백 년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 구전되어 온 거를 집대성한 거죠.
1: 아~
0: 호메로스가.
1: 일종의 도매상이네요. 이거저거 다 모아가지고 도매로 하나 딱 만든 거네.
0: 옛날 옛적에 뭐 그런 거죠. 예.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1: 예.
0: 음유 시인들이 요즘 판소리.
1: 오.
0: 판소리를 집대, 그러니까 스토리텔러들이 계속 얘기하는 걸 갖다가.
1: 맞네요.
0: 예, 집대성,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판, 춘향전이나 심청전, 그게 계속 구전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게다가 신재효 선생님.
1: 예.
0: 국악계. 집대성 하잖아요.
1: 아, 판소리 여섯 마당을 집대성 하신
0: 집대성
1: 분이죠.
0: 하죠. 예. 예. 바로 신재효가 호메로스다.
1: 아, 이해가 쏙쏙 되네요.
0: 예, 그렇죠. 예.
1: 그러면 대부분 이게 픽션, 허구라고 봐야 되나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단군 신화도 사실 픽션이잖아요. 허구잖아요.
1: 예,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런데 잘 보면은 곰과 호랑이가 대결을 하고 아마 곰을 신으로 모시는 부족과
1: 예.
0: 호랑이를 신으로 모시는 부족이 대결을 했을 거예요.
1: 아~
0: 그런 것들이 구전돼가지고
1: 네.
0: 신화가 됐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역사적 사실과
1: 네.
0: 사람들의 상상력 그리고 이제 그게 수천 년 동안 계속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 아닙니까?
1: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건너가면서 계속 이야기는 조금씩 각색되니까.
0: 또 이게 감질만하게 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강조해가면서. 예.
1: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0: 눈치 봐가면서.
1: 사람들 좀 지루해한다 싶으면 거기다 MSG를 넣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0: 더 드라마틱해졌겠죠.
1: 맞아요.
0: 예. 어쨌든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고대 그리스입니다.
1: 아 예. 다시 당시, 오디세이로 온 거군요.
0: 예. 그리스는 당시 연합체죠. 우리로 치면은 가야 연합. 국 정도 되는 거죠.
1: 아~
0: 그러니까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있는데
1: 예.
0: 말이 국가지 그냥 우리로 치면은 왕이 이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1: 각 동네 그러니까 그
0: 그렇죠.
1: 동네가 다 하나의 나라고
0: 나라죠. 예.
1: 그 거기마다 왕이 있는데 우리로 보면 사이즈는 이장급이다.
0: 예.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1: 예.
0: 근데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1: 그렇더라고요.
0: 예. 다양한 신들이 있죠. 예.
1: 신은 뭔가 전지전능하고
0: 그쵸.
1: 뭔가 도덕의 수호자
0: 맞아요.
1: 그런 존재 아닌가요?
0: 맞아요.
1: 근데 이 근데 영화에서는 좀 달라요.
0: 이게 그리스 신을 보면은
1: 네.
0: 인간보다 더 질투해.
1: 심술이 장난이 아니야.
0: 심술이 장난이야. 심술이.
1: 가만히 두지를 못해 사람들을.
0: 자존심 건드리면 반드시 복수하고 막 칭송해주면 도와주고 막 끝까지.
1: 뒤끝 장난 아니고.
0: 뒤끝 장렬.
1: 뒤끝 장렬.
0: 아, 진짜. 그러면 그 신들 잠깐 보면
1: 예.
0: 신들의 대장이 제우스잖아요.
1: 예.
0: 예. 그리고 이제 그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 나오죠.
1: 포세이돈.
0: 그리고 전쟁의 여신이죠. 아테네 나오고요.
1: 아.
0: 아테나 나오고. 고요. 예. 근데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 보면은 그 연합국 중에 스파르타라고 있잖아요.
1: 예.
0: 그 스파르타 왕비인 헬레네와 지금의 튀르키예 북서부에 있는 트로이 왕국의 그 왕자
1: 예.
0: 파리스가 눈이 맞았죠. 눈이 맞잖아요.
1: 맞아요.
0: 예. 근데 그 뒤에는 이제 신들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좀 생략하고
1: 어허.
0: 어쨌든 그리스로 이 트로이 왕자들이 순방을 떠납니다. 그리고
1: 예.
0: 스파르타에 도착을 해요.
1: 근데
0: 이미 둘이 눈이 맞았어요.
1: 오호.
0: 떠나기로 마음을 먹어요.
1: 예.
0: 그날 밤에 그것도 모르는 스파르타 왕은 이제 트로이 일행을과 함께 파티를 하죠.
1: 예.
0: 건배를 합니다.
1: 오.
0: 이제 주인공인 파리스 왕자가 건배를 하겠죠. 그 제가 또 그 장면을 준비했죠.
1: 오.
0: 이 오디세이 전에 트로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옛날에
1: 예, 예,
0: 2004년인가 나왔어요.
1: 그것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0: 예, 그 전에
1: 영화잖아요.
0: 그러니까 오디세이 바로 직전에 트로이 전쟁을 다뤘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헬레네와 그 파리스 왕 이야기가 이 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1: 아하.
0: 건배를 합니다.
1: 어어.
0: 스파르타 왕과 근데 이 파리스가 이런
1: 예.
0: 얘기를 해요. 트로이와 스파르타의 평화를 위하여 하면서 건배를 딱 합니다.
1: 야.
0: 근데 속으로는 이미
1: 속은 이미 남의 왕비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0: 두고 있었어요. 근데 영어입니다. 아, 또
1: 아,
0: 영어 시간 왔어요.
1: 또 영어 능력자 성내관으로부터 영어 좀 배워야겠네요.
0: 이런 얘기를 합니다. To peace. 평화를 위해서. Between Troy and Sparta.
1: 야, 이건
0: 발음
1: 쉽다.
0: 중에 스파르타.
1: 아, 이건 쉽다.
0: 아, 이거 쉽죠?
1: Two peace between

0: 트로이 앤 스파르타.
1: 스파르타.
0: 알겠어요. 네. 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영화 트로이 속 장면입니다. 트로이 왕자의 건배 장면 들어보시죠.
2: To peace between Troy and Sparta.
3: 어, 짧아요.
0: Between Troy and Sparta.
3: 그리고 다음 날 떠나요.
0: 뭔데 왕... 진짜 왕자가 나빴네.
3: 피스를 완전히 깨버렸어요.
0: 그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 나누고 예.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다양한 신들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제우스는 예. 신들의 대장이고 포세이돈, 아테나 등등등. 그 중에 문양숙의 가야금 연주로 들을 수 있는 제우스가 있었네요. 들어보죠.

0: 문양숙의 가야금 연주로 제우스 듣고 왔습니다. 자, 속내 간의 웃기는 사교육. 오늘은 신과 인간이 존재했던 시대의 이야기, 무려 3000년 전 이야기, 오디세이 신화 얘기하고 있는데요.
1: 네.
0: 자, 그중에서 이제 사건의 발달 부분을 살짝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음악 들었어요.
1: 그렇습니다.
0: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가 있고, 또 트로이의 왕국의
1: 파리스
0: 왕자,
1: 왕자.
0: 파리스 왕자가 있는데 둘이 눈이
1: 눈이
0: 맞았어요. 근데 스파르타 왕이 파티를 열었는데 파리스가 그냥 시침이 뚝 떼고 막 건배사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리고 파티가 열린 그 다음 날이 왕자가 스파르타의 왕비를 데리고 트로이로 떠나버렸습니다. 스파르타 왕은 꼭지돕니다.
1: 봅니다.
0: 팽팽팽팽팽.
1: 예. 그래서 결국 스파르타 왕이 열 받죠. 그래서 자기 형인 미케네 왕국의 왕을 찾아갑니다. 그가 바로 아가멤논이에요. 오디세이에 나오죠.
0: 나옵니다.
1: 예.
0: 무섭게 생긴 사람.
1: 카리스마 장렬했던데 제가
0: 예.
1: 예고편 잠깐 보니까.
0: 예.
1: 예. 자, 근데 이제 도와달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0: 예.
1: 형 도와줘. 근데 이그 아가멤논이 그 권력욕이 강했어요. 이번 기회에 트로이를 먹자.
0: 아, 일석이조네요.
1: 그렇죠.
0: 동생의 아내도 찾아주고
1: 그렇죠.
0: 내가 제국의 왕이 되고.
1: 그렇습니다. 내 때도 이 장면을 준비했는데 영어입니다.
0: 오.
1: 이제 그 스파르타 왕이 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인솔트. 인솔트가 모두 모욕이란 뜻이거든요.
0: 와.
1: 인솔트 미 나에게 모욕을 주는 것은
0: 네.
1: It's an insult

0: 기운 너에게 모욕을 주는 거고.
1: 우와.
0: 그러면 이제 형이 딱 이런 얘기했죠.
1: 네.
0: 받아칩니다. 형이 insult me 나에게 모욕을 주는 거는 insult all Greeks 우리 모두 그리스 국민 그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다.
1: 이야.
0: 그러니까 동생이 will you go war with me 너 나랑 같이 전쟁 참여할래 brother 딱 이런 말을 합니다.
1: 우와.
0: 되게 쉽죠?
1: 안 쉬운데.
0: 안 쉬워요?
1: 아, 이것만 지금 약간 어지러워요 지금.
0: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1: insult
0: insult me 나에게 모욕을 주는 것은 insult you 너에게 insult 모욕을 주는 거고 insult me 나에게 모욕을 주는 것은 insult all Greek
1: 아.
0: 모든 그리스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생이 딱 눈치 보고 형 나랑 같이 전쟁 참여할 거지? Will you go war with me? 딱 그럽니다. Brother 딱 이런 말을 하죠.
1: 알겠습니다.
0: 그럼 들어볼까요?
1: Insult me, insult to you, insult all Greeks 이렇게
0: Greeks.
1: 되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2: An insult to me is an insult to you. And an insult to me is an insult to all Greeks. Will you go to war with me, brother?
1: 아, 들린다 들려.
0: 들리죠?
1: 아까 어지러웠는데
0: 아니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한
1: 그럴까요?
0: 번만.
1: 그럴까요?
0: 예.
2: 네. An insult to me is an insult to you. And an insult to me is an insult to all Greeks. Will you go to war with me, brother?
0: 오, 들려. 두 번
1: 들렸어요.
0: 아, 기적이 해결, 기적이 해결집니다.
1: 야, 성내 간에 웃기는 사교육이 아니라 성내 간에 웃기는 영어 교육으로 또 한번 시즌을 맞이해야 될 것만 같은 마음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이제 이렇게 이 형과 동생은 그리스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1: 예.
0: 그리고 드디어 트로이로 떠나죠.
1: 오.
0: 무려 1,000척의 배를 이용해서 트로이로 가죠. 정말 야, 대군이지 않습니까?
1: 엄청난 군인이 네. 트로이로 갔네요.
0: 그렇습니다. 근데 그 떠나기 전에 네. 그 아가멤논 있잖아요. 형. 형이 바람이 안 부니까 배가 못 떠나는 거예요.
1: 아하.
0: 그래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딸을 제물로 바쳐요.
1: 와.
0: 야, 그러니까 아가멤논의 부인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1: 그러니까요. 네.
0: 여튼
1: 그런 눈물이 나죠.
0: 그렇죠. 그렇게 떠났습니다.
1: 네.
0: 그런데 트로이도 엄청 강하죠.
1: 예.
0: 사실 그 한간에는 트로이의 성을 포세이돈이 만들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신화 중에서는.
1: 예.
0: 그 뚫리질 않는 거예요.
1: 근데 이 천척의 배 중에 예. 이제 영화 오디세이의 주인공인 오디세우스도 있어요.
0: 그렇죠.
1: 네.
0: 그 맞아요. 그 오디세우스가 그리스 연합국의 그 한 조그만 나라의 왕이잖아요.
1: 네.
0: 예.
1: 근데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어차저차하여 마음에 내키지 않는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고
0: 어쩔 수 없이
1: 그가 남긴 아내와 아들이 있었죠.
0: 있었죠.
1: 네.
0: 야 역시 분분 달라요.
1: 네. 봤어요.
0: 끄트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트로이의 영웅이 나오죠.
1: 네.
0: 아킬레우스.
1: 아킬레우스.
0: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말 많이 하잖아요.
1: 네. 네. 발목 발목
0: 발목 발목
1: 있는
0: 그렇죠. 그, 예. 네. 그 유일한 이 약점이 발목이었다고 합니다. 아킬레우스의.
1: 아~ 네.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는 그
0: 엄마가 영원히 살게 하려고 네. 애기 발목을 잡고 물에다 담갔는데 발목 잡은 부분만 그 물이 안 닿아가지고 거기만 약점이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1: 그렇군요.
0: 예.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영웅이 바로 주인공인 오디세우스죠.
1: 아,
0: 오디세우스는 지략가.
1: 야.
0: 그리고 이 아킬레우스는 힘.
1: 예.
0: 자 그런데 안 뚫리는 거예요 성이.
1: 10년 동안 거기서 예. 앞에서 뭐 서성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쉽게 말해.
0: 그렇죠.
1: 뚫지를 못하고 그 성을.
0: 그러다가 오디세우스가 이제 영화 트로이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1: 예.
0: 옆에 한 병사가 말 조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각을 이렇게 깎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를 가지고 조그맣게 예. 이걸 보죠. 보면서 목마?
1: 목마?
0: 이때 오디세우스가
1: 예.
0: 연금이 떠오릅니다.
1: 아 진짜?
0: 목마? 목마다 목마. 그 장면이 영화에서 나와요.
1: 아.
0: 근데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가지고.
1: 트로이 목마를 결국은 만들게 되는 그 영감을 어떤 병사가 말 조각을 이렇게 깎는 거에서 받았군요.
0: 받았습니다. 아니, 영화상에서는요.
1: 예, 영화상에서. 예,
0: 너무 짧습니다. 딱 물어봐요.
1: 예.
0: 이거 좋은데? 오디세우스가 이거 멋진데? It's good. 그러니까 병사가 for my son back home. 내가 집에 갈 때 내 자식한테 줄 선물이야. 깎고 있어.
1: 야, 영어를 이렇게 좀 해야 돼. 이렇게
0: 그래, 이렇게
1: 함축적으로 쉽게.
0: 너무 쉽잖아.
1: It's good. 아 좋네 그거. 아 for my son. 응. 내 아들을 위한 거야. 응. Back home. 집에 가서 주려고. 이건 뭐 다 예. 담겨 있잖아요 내용은 솔직히. 왜 주려는지 왜 갖고 있는 건지.

0: 예. 아, 좋습니다. 이것도 혹시 오디오
1: 예, 준비됐습니다.
2: 영화 트로이 속 장면입니다. 오디세우스가 나무로 말조각을 만들고 있는 병사에게 말을 거는 장면 들어보죠.
3: It's good. For my son back home.
1: 끝났어. 진짜 끝났어. 진짜 잘 먹어.
0: 바깥 사이에 지나가네요. 예.
1: 오. 자, 어쨌든 영화상에서는 이걸 영감으로 이제 거대한 목마를 만들죠.
2: 예.
1: 그리고 그 안에 그 유명한 특공대를 갖다가 숨기죠.
0: 와, 예. 근데 영화 안에서는 이 그 트로이 목마 속에 병사들이 이렇게 네. 촘촘히 네. 빼곡히 들어차 있는 그 장면 나오거든요.
1: 나와요?
0: 진짜 실감 나요.
1: 그래요?
0: 그 한쪽은 물이 막 잠기는데. 예. 그럼 밑에 있는 병사는 숨을 못 참을끔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걸 숨 쉴 수 있게 다른 병사들이 도와주고 또 그 안에서도 인간의 그 생체 활동은 계속되니까
1: 그렇죠.
0: 뭐 그런 뒤죽박죽되는 장면까지도 영화 속에 있는데 와 진짜 그렇구나. 실감 나요 그 장면.
1: 근데 영화 트로이에는 바깥에서 그 그렇죠. 목마를 바라보는 트로이 왕과 신하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지?
0: 다른 각도입니다.
1: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분명히 그 전리품이다. 얘네들이 다 포기하고 도망칠 때 놓고 간 거다. 그리고 어떤 신하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0: 오.
1: 그래서 이 제가 있잖아요. 그 트로이 성벽을 포세이돈이 만들어줬다는 신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네,
0: 뚫을 수 없었다 그래서.
1: 예, 그 안에는 포세이돈의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0: 예.
1: 영어입니다. 이 왕이 What is this? 이게 뭐야?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화가 예. This is gift. 이거는 선물입니다.
0: 오.
1: We should take. 우리는 그것을 옮겨야 됩니다. Temple of Poseidon. 템플 오브 포세이돈의 성전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0: 예.
1: 근데 포세이돈이 되게 빨리 나와요. 세이돈, 세이돈 이렇게 나옵니다.
0: 아, 거의 P가 발음 안 되네요. 예. 세이돈, 세이돈. 세이돈.
1: 예.
0: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영화 트로이 속 장면입니다. 트로이 왕과 신하들이 목마를 보면서 나누는 대화 들어보죠.
4: What is this? This is a gift. We shall take it to the Temple of Poseidon.
0: 와 진짜 빠르게 지나간다.
1: 진짜 빠르죠 근데.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긴 들리네요.
1: 들려요 그렇죠. 예.
0: 좋아요.
1: 자 어쨌든 이 트로이는 결국 성공을 하죠. 예.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특공대가 나왔고 그리고 성이 무너졌고 결국 승리는 그리스 연합군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0: 무려 10년의 전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목마로부터.
1: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예. 이 트로이가 다 신화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완전히 심취한 독일의
0: 예.
1: 한 사업가가 슈리만이라는 사업가가 있어요.
0: 예.
1: 진짜 그곳에 가서 발굴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성의 흔적들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진짜.
0: 진짜요?
1: 진짜로.
0: 오.
1: 그래가지고 지금 가면은 트로이 목마 고 성전이 유적지로 남아 있다니까요.
0: 이야.
1: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단군 신화의 현장이 발굴된 거죠.
0: 네. 그러니까 100% 픽션은 아니네요.
1: 픽션 아닌 거죠.
0: 오. 네.
1: 그래서 제가 우리가 또 그 장면을 또 준비해봐야죠.
0: 예.
1: 이번에는 영화는 아니고요. 오랜만입니다. 세계 테마 기행.
0: 우와.
1: 거기에 트리키의 트로이 편이 나와요. 그 장면이 네. 준비해봤어요.
0: 좋습니다. 세계 테마 기행 트리키의 트로이 편 오디오로 만나보시죠.
5: 독일의 사업가였던 슐리만은 어린 시절 읽었던 트로이 신화에 매료돼 그리스어를 배우고 고고학 박사학위까지 따서 트로이 유적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6: 그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가 소재가 되었던 트로이 성곽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3500년경부터 기원 후 500년까지 지속이 된 트로이 도시국가의 중요한 그 발굴 현장이에요.
5: 10년 동안 지지부진한 전쟁이 계속되자 그리스군은 거대한 목마를 놔두고 철수하는 위장 전술을 폈습니다. 트로이는 이를 전리품인 줄 알고 성 안으로 들였다 결국 성이 함락되고 말았죠.
6: 이렇게 평안하고 조용한 광야지만 그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끔찍한 전쟁이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참 대단한 곳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0: 오,
1: 일부는 역사였다.
0: 가보고 싶네요. 네,
1: 그렇죠. 네. 네. 자 어쨌든 결국 이 전쟁에서 그 오디세이는 영웅이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킬레우스는 아킬레스 건에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0: 예.
1: 그게 이 트로이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0: 예. 예,
1: 마지막 장면인데 두 영웅 중에서 한 명이 죽은 거잖아요.
0: 네.
1: 그 오디세우스가 아킬레스의 시신을 화장하는 장면,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예, 거기서 오디세우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0: 예.
1: 기억해다오.

0: 나는 아킬레스와 한 시대를 함께했습니다.
1: 아~
0: 그런 말 딱 이게 마지막 영화의 진짜 마지막 대사예요.
1: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게 그렇죠. 마지막 대사예요.
0: 예, 마지막 대사예요. 오. 영어예요. 또 하필. 자, 해석해 드립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네. Let them say.

0: 아킬레스.
1: 오.
0: 나는 아킬레스와 한 시대를 함께했다고.
1: 그렇군요.
0: 이런 말하는데 여기서 아킬레스가요. 네. A가 발음이 잘 안 들려요. 모음이라서. 그래서 킬레스.
1: 킬레스.
0: 킬레스. 이렇게 들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킬레스.
1: 좋습니다. 예. Let them say I lived in the time of Achilles.
0: 킬레스.
1: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트로이 속 장면입니다. 아킬레스를 떠나보내는 오디세우스의 독백 장면 오디오로 들어보시죠.
2: Let them say, I lived in the time of Achilles.
1: 오, 야, 그래도 드디어. 여기는 영화의 끝장면이라서 그런지 천천히 말해준다.
0: 천천히 또박또박.
1: 우리 잘 예. 이해하라고.
0: 그렇죠. 예. 어쨌든 아킬레우스를 떠나보내는 오디세우의 이야기죠.
1: 네,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까지 여기까지 했고, 했고 요거는 이제 영화 트로이 속 장면이고요.
0: 이거요, 이거요.
1: 다음 시간에 영화 오디세이의 오디세우스.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나요?
0: 그렇죠. 오디세이의 오디세우스 이야기가 나오겠죠.
1: 좋습니다. 자, 송내안의 웃기는 사교육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0: 네.
1: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뵙죠.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드리면서 이엔의 연주로 아킬레스건 듣습니다. 공연 실황입니다.

0: 예네 연주로 아킬레스건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하현우의 노래입니다. 홈.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올게요.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 하루도 잘될 겁니다.
1: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언제나 기다리는 엄마.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가 보인 서구화의 욕망은 그의 전통음악을 향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예술을 그저 정신적인 가치이거나 물신화된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적용

0: 중에 창조해내어야 가치가 있음을 자각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반복했던 전통음악의 체보와 악보화,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의 창설과 같은 음악적 실천 작업들을 통해 전통을 대하는 그의 일관된 생각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곁에서 민속악을 대하는 관점과 새로운 전통으로 창조하는 과정을 목도한 제자들을 통해 제2, 제3의 근대성이 실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후대에 남긴 의미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평택 지영이 국악관에 전시된 음악학자 김은영의 글입니다. 지영이 성금현 명인의 딸로서 부모의 가락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전북 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저희 아버님은 우선 학자세요. 그리고 또 연주자이시고 그리고 작곡가이십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떠올릴 때 아버님은 굉장히 그 예민하신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자상함이 따뜻해요. 그래서 훌륭한 연주자이시기도 하고 또 뭔가 우리 학문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는 학자이시기도 하고 더불어 또 우리 음악을 아무리 전통이라도 이거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또 잘 발전시키는, 그래서 그 관현악을 만드실 때도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국악예술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면 음악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려면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민속음악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갈 때는 악보가 절실해졌고 김동진 선생님하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서양음악의 작곡가 선생님이 이 양반도 우리 음악에 대한 그 열정이 있으셔서 지영애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허구한 날 그 음악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연구하시면서 이거는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님 무속학에 굉장히 대가세요.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미신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때 굿을 못하게 할 때 아버지가 큰일 났다 하고 그때 이제 다니시면서 무속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장단과 그런 이야기를 다 적으셔서 지금 악보가 그게 남아있죠. 오토바이 타다가도 다시 넘어지셔서 엄마도 걱정도 하시고 그렇게 연구를 게으리 하지 않으셨어. 이 음악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 이 자체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그 어리 숨어 있는 걸 알겠다는 걸 아시면서 이걸 무속하게 그 형식에서 딱 들고 나오셔서 대중화된 음악만으로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드세요.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되는 게 무용반주부터예요. 여전까지 굿에서 썼던 그 형식의 중요한 음악들을 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쏙 들어서 알맹이를 들어다가 정말 예술로서 그 음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시거든요.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이 명연을 가장 오래 지켜본 제자이자 자녀인 전북 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로부터 대나무는 그 쓰임이 무척 다양한데요. 우리 일상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다양한 생활 도구가 되고요. 울타리나 건축 재료로도 쓰입니다. 일하는 도구로도 쓰이고 때론 무기로도 쓰였지만 대나무의 가장 좋은 쓰임은 바로 악기를 만드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대나무가 악기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속이 비어있는 그 속성 때문인데요. 빈 공간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이내 온 우주의 소리를 담은 음악이 됩니다. 꺾일지언정 휘지 않는 속성, 속이 비어서 바람의 소리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대나무라서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좋아했는데요. 그 대나무로 만든 최고의 악기 대금소리 들으면서 오늘 산책길 시작합니다. 청성곡입니다. 김정승의 대금 연주입니다.